0: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어떤 말씀들 저희가 준비를 했는지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바로 소개해 볼까요?
1: 네, 첫 번째 말씀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0: 아멘.
1: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0: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참 이 세상의 어떤 논리가 사람의 손에 달렸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1: 네.
0: 우리도 모르게.
1: 네.
0: 그럴 때마다 좀 꺼내서 좀 읽고 묵상하면서 이 모든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식하는 것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좋은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미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미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1: 아멘.
0: 아멘.
1: 네, 다음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상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0: 아멘.
1: 아멘.
0: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든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결국 제비를 뽑았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주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19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1: 아멘.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의 뜰한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잘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만사가 주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 우리가 결코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말씀 네 구절 틈틈이 읽고 또 고백하시고 계속해서 읽고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영적인 균형감을 잘 갖추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0: 네.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활짝 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했더란 오늘의 기도문.
1: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또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자, 오늘은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1: 네.
0: 한 글자고요. 자, 오늘은 우리 방송 가족분들 조금만 힌트를 드려도 바로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키워드가 공개가 됐습니다.
1: 네.
0: 그 한 글자의 키워드가 나가고 있는데 우선은 저는 일단은 그 집사님께서는 이 단어를 딱 봤을 때 한 글자 이 단어 딱 봤을 때
1: 네.
0: 뭐가 좀 떠오르실까요? 너무 쉬운 거 말고.
1: 네. 아, 너무 쉬운 거 말고.
0: 네.
1: 그냥 성경 속에 다윗, 솔로몬,
0: 그쵸, 그쵸. 네.
1: 뭐 사울, 요시야 이 사람들의 공통점.
0: 아, 너무 또.
1: 네. 쉽나요?
0: 다윗과 솔로몬이 나왔어요.
1: 네. 네.
0: 그래서 뭔가 혈통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사울이 또 등장했죠.
1: 네, 공통점.
0: 네. 그리고 요시아까지.
1: 네.
0: 네. 그렇습니다. 네.
1: 네. 그리고 어린 시절 주일학교 네. 때 불렀던 또 찬양도 네. 생각나더라고요.
0: 어떤 찬양일까요?
1: 그거 네. 있잖아요.
0: 네.
1: 나는 왕자다.
0: 아, 그래요?
1: 네. 이거 시대차.
0: 그래요? 그런 곡이 있군요. 참. 알겠습니다. 네.
1: 이따 한번
0: 들어봤어요.
1: 이따 한번 들려주세요.
0: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한 글자죠, 한 글자.
1: 네.
0: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사울, 뭐 요시야 이야기하셨는데 뭐 히스기야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뭐 약간 이제 선한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까지는 좀 그래도 좀 업적이 있는 사람들 좀 이야기를 했는데 아, 사월은 또 그렇지.

0: 않네요. 막 따지고 보면.
1: 네.
0: 근데 뭐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 중에 그렇지 않은 좀 반대편에 있는 이것을 좀 이야기하자면 약간 좀 아합도 있을 거고요.
1: 아, 그렇죠. 네,
0: 그렇죠. 그리고 아주 막 적군이었던 것 중에서는 뭐 아하수에로라든지 다리오라든지
1: 네.
0: 뭐 이런 쪽도 가능합니다. 바로라든지 약간 그런 쪽으로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 네. 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울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고요.
0: 네, 맞아요. 네.
1: 또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자를 또 뽑으셨고요.
0: 이스라엘의 이것을 세울 때 말씀이시죠.
1: 네. 그리고 네. 또 자신의 뜻이 아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자들을 이렇게 세우셨죠.
0: 맞습니다. 네. 네. 우리는 이것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도 표현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근데 결국에는 이 세상 만물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하 만물의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키워드를 좀 정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우리 집사님께서 좀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글자 그 키워드 뭘까요?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왕입니다.
0: 왕입니다, 왕. 자, 오늘 샵 9330번이죠. 우물적 9330번으로 왕, 네, 왕이라고 한 글자 담아서 오늘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지방선거가 다 치러지고 나서
1: 네.
0: 이후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해 나가시니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옳은 길로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문이 작성되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틈틈이 좀 이제 받으시고 좀 고백하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나눠주시고 또 꼭 좀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네. 또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0: 7691번님께서 우리 또 박은영 집사님께 반응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왕 나는 왕자다. 네,
1: 769. 반갑습니다. 7691번님. 네.
0: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아는 곡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익숙한 곡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네. 말씀을 드리면서
1: 네, 피디님 어서 찬양 듣죠. 네.
0: CCMING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약간 좀, 좀 노골적인 찬양 선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는 왕, 예수는 주. 네,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와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할게요. 샵 9330번 왕 그리고 씨앗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아, 좀 더 듣고 싶었는데 찬양이 짧네요. 자, 아무튼 우리 지금 어떤 방송 함께하고 있을까요?
1: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지역 FM 104.7MHz 대전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이 뜨란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0: 네, 저는 장찬희 PD입니다. 혹시 충주지역에서 이 방송 청취하고 계신 분들 네.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104.7MHz 이제 충주중계소 그러니까 청주에 이어서 충주중계소까지 설립이 좀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네. 다 진행이 됐고 지금 주파수도 이제 허가를 받았고 저희가 지금 그 104.7MHz 주파수로 방송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충주와 그러니까 청주는 저희가 이제 아예 정식으로 이제 설립이 되고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제 충주에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이제 청주에 저희가 본부가 설립되고 중계소가 설립될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께서 극동방송에 특파원이 좀 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현황.
0: 그렇죠.
1: 지금
0: 그래서
1: 상태.
0: 지금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충주에 어딘데 지금 방송 잘 들립니다.
1: 네.
0: 저는 충주 인근에 사는 누군데 지금 방송이 잘 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해 주시면 저희가 주파수의 상태라든지 권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틈날 때 혹시 그 지역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샵 9330번이죠. 자, 그리고 오늘 저희 키워드 한 글자잖아요.
1: 네, 왕입니다. 왕.
0: 왕이죠. 그리고 오늘 또 씨앗 이미지, 말씀 씨앗 네 구절. 오늘 말씀이 특별히 이제 지방선거 마치고 나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고백하기에 좋은 또 기도하기 전에 선포하기 좋은 말씀 구절들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이 받아가 주시고 함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013번님 문자네요.
1: 네, 네, 우리나라의 새 일꾼들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말씀 씨앗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죠.
1: 네.
0: 자, 8457번님께서 오늘도 말씀 씨앗 심으면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해 주셨습니다. 자, 0675번님.
1: 네, 씨앗 감사해요.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씨앗 말씀 아들과 딸들과 사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1: 네, 이렇게 또 씨앗 또 문자 받거나 그러면 지인들과 공유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0: 활용해 주시니까 너무 네. 감사하네요. 자, 그리고 약간 지금 제가 이 문자를 미루어서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짐작을 좀 해보자면 굉장히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 안 보내시다가 이번에 좀 용기를 내서 이제 그 씨앗 이미지를 좀 공유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말씀 씨앗 감사합니다. 0712번님 문자 주셨고 이제 왕 거의 다 이제 잠을 네. 잡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왕입니다. 4439번님도 문자 주셨고 자, 3013번님 또 문자 주셨네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 해도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네. 4006번님께서 왕이유 박집사님 귀여우십니다. 늘 건강하세요 라고
1: 네, 감사합니다.
0: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1: 네. 이제 그만
0: 7691번님이시네요.
1: 네. 네,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가 생생하네요.
0: 근데 저희가 그만둘 수가 없네요. 제가 이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의 후유증이 방송가족분들께서 반응을 잘해주시는 네. 것 같은데 자, 만왕의 왕 우리 주께서 구세주로 오셨으니 왕이신 예수 믿음으로 믿고 따라 나아가리라.
1: 아멘.
0: 0712번님도 고백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1531번님.
1: 늘 사랑하는 프로 이 시간은 운전 중이라서 단문만 보냈는데 차를 이번에는 세우고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0: 야, 사랑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1: 감사합니다.
0: 참 정말 깊은 울림과 감동이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극동방송을 잘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제가 최근에 그 들었던 그 광고 카피 중에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어떤 특정 교회의 광고라기보다는 교회의 어떤

0: 슬로건이었어요.
1: 네.
0: 내가 어느 어느 교회입니다.
1: 아.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극동 교회가 있다고 하면 내가 극동 교회입니다.
1: 아, 내가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교회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극동 교회를 섬기는 성도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슬로건으로 그러니까 그냥 담임 목사가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극동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교회입니다. 이 슬로건 보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사랑의 뜰 아닙니다. 약간 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 네, 좋지요.
0: 더 나아가서 내가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1: 아,
0: 이런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신다면 얼마나 기운이 나고 힘이 나지 되지 않을까.
1: 정말 우리 사랑의 뜰한 방송 가족들이 없으면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0: 맞습니다. 네.
1: 우리는 함께 합니다.
0: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뜰안이라는 게 완성이 될 수 있으니까.
1: 네, 그리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읽다 보면 굉장히 은혜들을 또 서로 나눌
0: 맞아요.
1: 수가 있는 것
0: 네.
1: 같아요.
0: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결국에는 사랑의 뜰안을 완성시키는 그 조각이시고요.
1: 네.
0: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랑의 뜰안도 의미가 없어지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1: 갑자기 희망 프로젝트가 생각나네요.
0: 아, 그래요?
1: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바로 당신입니다.
0: 맞아요.
1: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0: 맞아요. 항상 이제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께서 희망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1: 네.
0: 당신입니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세요.
1: 네.
0: 자, 14509님. 굉장히 향기로운 문자네요.
1: 네, 베란다에 있는 치자꽃 향기가 너무나 향기로운 아침이네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씨앗 심고 싶습니다.
0: 아멘.
1: 저도 며칠 전에 걸어가다가 이 치자꽃을 봤어요. 그래서
0: 치자꽃, 네?
1: 걸음을 멈추고 향기를 한번 맡아봤거든요. 정말 네. 좋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14509님께서 보내주신 그 치자꽃의 향기처럼 우리가 또 걸어다니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0: 네. 예. 제가 또 꽃집의 아들이었는데 지금 어머니께서 꽃집 안 하시지만
1: 흰색이죠?
0: 치자꽃이 뭔지 전혀 모릅니다.
1: 아, 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예쁘죠?
0: 지금 검색했는데 진짜 예쁘네요.
1: 네.
0: 다섯 갈래로 이제 잎이 딱 펼쳐지면서 가운데 노란색인데 너무 예쁘네요.
1: 네, 요즘 향기가 정말 그윽하거든요.
0: 예.
1: 혹시 걸어다니시다가 치자꽃 보시면 잠시 멈춰서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0: 아, 길가에도 피어있어요?
1: 그럼요.
0: 아, 그래요?
1: 그럼요.
0: 아, 알겠습니다. 자, 0360번님께서 정답 왕입니다. 왕이신 주님, 저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와주셔서 몸둘 바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 가지고 엎드리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는데
1: 네.
0: 이런 마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1: 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고
0: 맞아요.
1: 겸손을 또 기뻐하시잖아요.
0: 자, 0675번님도 문자 주셨네요.
1: 네, 왕이신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4420번님,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지금 카페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불교 신자 전도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업데이트가 됐나 봐요. 저희 카페 단골로 오시는 여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지금 나오는 방송 종교 방송 아닐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했는데 그 학생이 저도 교회 가고 싶었는데
1: 어머머.
0: 어떻게 할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1: 세상에.
0: 그래서 제가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보내는 사람 아니잖아요. 디저트 챙겨줬습니다.
1: 아유.
0: 음료값 안 받고 교회 다니는 걸로 음료값 퉁 쳤어요.
1: 아유,
0: 라고.
1: 세상에.
0: 대단하십니다.
1: 네.
0: 자, 정말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이런 방송 가족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계속 나눠주시는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역이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확장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저희가 예정된 코너들이 있어요.
1: 네.
0: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키워드 다시 한번 알려주신다면요.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왕입니다.
0: 왕이죠. 자, 그리고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말씀 구절, 네 구절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전 극동방송에서 2026년 한 해 저희가 좀 잘 이 방송을 좀 지켜나가고 또 잘 송출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1: 네. 네,
0: 기도원의 300용사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관련 소식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저희 다음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 송주 종교소 송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0: 정상에서 20m입니다. 성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네, 대전극동방송 기드온 300용사 찾기 프로젝트 모집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대전극동방송을 지켜주실 귀한 믿음의 용사들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주와 충주 그리고 충북 지역까지 복음의 전파가 확장됐는데,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대전극동방송의 전파를 온전히 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께서 그 복음의 전파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그래서 1년에 100만 원 헌신을 300분 저희가 희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앞서서 이제 마중물이 돼주시고 또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 귀한 동역자가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함께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 또 문자 사연 참여해 주심으로써 이제 용기를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귀한 하나님의 콜링에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또 순종으로 화답해 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자, 기도원의 300용사 프로젝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드온, 네, 기드온이라고 예, 문자 남겨주시면 이제 신청 링크가 갈 겁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에 감동이 되신다면, 또 동기부여가 되신다면, 그리고 대전극동방송과 함께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 갖고 계신다면 동참해 주시고 귀한 헌신 일시헌금입니다. 일시헌금 100만원 감당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번 기드온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또 준비되어 있는 귀한 코너가 있죠. 비상대책회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이 시간은 사소하지만 의미있고 무겁지 않지만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유쾌하면서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1: 네, 당장 막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그런 주제는 아니지만요. 한 번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죠. 사랑해들한 비상대책회의.
0: 자, 오늘 또 이 회의에 참여하는 귀한 패널분들이 계십니다. 자,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청년 대표 두 분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우리 청년 대표 유하은 자매님과 그리고 박지연 자매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김효성 목사님 잘 지내셨을까요?
3: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0: 아, 지난주엔 저희가 선거

0: 동료 방송을 좀 진행을 했는데 나는 조심스러웠지만 되게 의미 있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1: 살 떨렸죠.
0: 아, 살 떨렸다. 자, 그리고 우리 또 하은자매님 지난주에는 이제 보컬로 함께 하셨는데
2: 맞습니다.
0: 오늘은 이제 보컬이 아니라 오늘 귀하게 또 이제 드디어 원래 자리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2: 또 2주 만에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고 반가운 얼굴들도 뵈서 너무 감사하네요.
0: 너무 감사한 마음.
3: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어느새 돼버렸습니다. 우리 지연자매님 함께 하시는데 마음 어떠십니까?
4: 오늘 또 너무 좋은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3: 그럼 주제를 얼른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0: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연자매님은 참고로 이제 아주 오랫동안 함께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4: 네.
0: 그래서 일부 6월 어느 정도만 좀 함께하고 다른 또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시는 동안에는 뽑을 수 있는 건 다 뽑아 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3: 네. 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0: 자, 오늘 주제 공개해 주시죠.
3: 네, 오늘의 주제는요.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0: 지난주에는 이 배경음악이 참 잘 어울렸는데 오늘은 좀 너무 과하다 싶긴 하네요.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너무 우리가 시의성을 살려서 조금 무거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주제들을 좀 다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귀한 지체들인데 그들에게 어떤 것을 교회 차원에서 그리고 성도 차원에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군에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청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각자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 남일 같지 않으실 것 같은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
3: 아, 제가 1번입니까?
0: 여쭤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좀 봤을 때.
3: 네. 일단은 너무 고맙죠.
0: 고맙고.
3: 네. 왜냐면 이 20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0: 예.
3: 정말 이 청춘을 또 나라를 위해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이 귀중한 시간을 또 이렇게 활용해주고 또 가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제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0: 술술술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같겠네요.
3: 네,
0: 거의 이제
3: 남일이 아닙니다.
0: 남일이
3: 지금.
0: 아니다. 이제 아들과 같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약간 연령대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효성 목사님.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좀 봤을 때 어떤 마음 드시는지. 네.
1: 아니,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시는데 아디님한테 음성 편지 좀 보내시는 줄
0: 아프지 말아라.
1: 아무래도 다 컸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0: 아, 네.
1: 이게 어렸을 때 보던 이제 아이들은 그냥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어 보였는데 커서 이제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이제 나라를 지킬 자격이 되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벌써 다 컸구나. 세월이 참 빠르다. 그러면서 좀 뭉클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자, 제 목사님도 이제 조금씩 더 이제 생각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약간 목사님과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언제 아이들이 저렇게 커서 이제 군대에 갔다 오고 막 군대에 간다고 하고 야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연자매는 어떠십니까? 지연자매님도 약간 솔직히 말하면 남일 같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4: 네, 네. 저는 올해 1월 12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 동생이 하나뿐인 제 동생이 군 복무 중이거든요.
0: 그래요? 몇 살 터울이에요?
4: 5살 터울이에요.
0: 아이고야.
4: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되게 애기 같은 존재였는데
0: 네네.
4: 군대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막 뭉클하고.
0: 그래요? 네.
4: 네. 저는 제 동생이 10대 때부터 얘가 군대를 간다면 이 상상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0: 그래요? 네.
4: 근데 막 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0: 그래요? 남동생이 울 것 같다.
3: 지금 엄마도 안 울었는데. 네. 우리 정말 지연자매님은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동생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0: 또 다섯 살 터울이니까 조금 다를 수 있죠.
4: 네. 그래서 좀 안쓰럽고 짠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0: 동생뿐 아니라 다른 이제 그 군 장병들을 봤을 때 좀 안타깝고 짠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 네. 젊은 시절에 가서 고생한다 생각이 드니까. 자, 하은자매님 어떠세요? 네.
2: 저도 좀 걱정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들마다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군대 가면 그것들 참아내고 좀 조절하고 자제하고 이러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0: 네.
2: 그런

0: 것들이 좀 걱정되는 마음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헤어짐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마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1: 매번 좀 보내야 되는 입장에서 네. 좀 짠하기도 하고. 네.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뭐 휴대전화라든지 스마트폰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제 예전에는 좀 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약간 좀 덜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러진 않나 봐요.
2: PD님 막상 보내 보세요.
1: 그렇군요. 아, 또 이제 남자와 여자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 저희는 이제 또 복음에 대해서 이 관점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청년들이 생각해 봤을 때 군대에서 신앙을 좀 잘 유지하던가요? 아니면 좀 군대에서 신앙적으로 좀 흔들림이 있는지 이제 관찰자의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김효성 목사님은 좀 그런 경우를 좀 다양하게 보셨을 것 같으니까 좀 나중에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고,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은자매님, 주변에서 좀 군 입대했던 이제 많은 오빠들도 있을 것이고, 요즘에는 이제 뭐 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2: 맞아요.
1: 신앙을 좀 잘 유지하던 것 같은가요? 어떻습니까? 네.
0: 반반 아니면 한 70대 30
1: 70이
0: 좀 많아지긴 하는데 예. 70인 저는 신앙이 좀 무너지는 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0: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던 친구여도 예. 믿음이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했을 때 군대를 가면은 신앙이 잘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1: 예.
0: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 가운데서 더 성숙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만 군대라는 환경 자체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1: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군에 살짝 경험하셨어요? 어떻게 아셨죠?
0: 먼 발치에서.
1: 진짜 쉽지가 않은 거는 저도 이제 뭐 군 갔다 와서 이제 복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진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군에서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들이 분명히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도전들을 다 헤쳐나가면서 결연하게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걸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뭐 아시겠지만 말씀해드립니다. 자, 지연자매님 어떠실까요? 우리 주변에서 봤을 때.
3: 네. 저도 극명하게 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1: 네.
3: 그래서 군대에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비전을 발견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1: 예.
3: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청년들도 아이고.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1: 예.
3: 제가 최근에 이제 간호사를 간호하는 브랜드라는 어떤 브랜드 대표님과 이렇게 우연한 계기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다가 그 대표님께서 이제 이러한 소명을 가지게 된 것,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비전을 발견하게 된 것이 군 입대 중에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1: 예.
3: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려운 중에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정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신앙을 잃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들이 신앙이라는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박 집사님.
2: 네.
1: 뭐 주변에서 이제 뭐 권사님들 뭐 아들이라든지 뭐 집사님들 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해보셨을 거잖아요. 이제 어떻습니까? 군대에 가서 좀 신앙을 좀 잃는 경우가 좀 많나요?
2: 많죠,
1: 어떻습니까?
2: 많죠. 아.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 아들이 군대 가더니 교회를 안 가.
1: 아하.
2: 걱정을 많이 하죠.
1: 예. 그러니까 또 교회는 관성이라는 게 또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내가 관성적으로 가다가 이게 군대에 가니까 관성적으로 가던 걸 멈출 수 있거든요. 멈춰보니까 이게 멈춰도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안 가는 버릇들이 좀 생기기도 시작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효성 목사님 이제 목회 현장에서 계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교회로 안 돌아오는 경우가 좀 많던가요? 어떻습니까?
4: 근데 이게 신앙이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잘 정착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좀 통계 자료가 있나 봤는데 한국 기독교 군성교 연합회에서 발표한 통계가 있긴 하더라고요.
1: 네네네.
4: 거기 보면 이제 진중 세례받은 장병들이 자대 배치 후에 군인교에 정착한 비율은 네. 나오더라고요. 35에서 50%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간 친구들은 뭐 저희 같이 있었던 친구들은 그래도 많이 정착하는데 그래도 한 3, 40%는 낙오되는 인원들도 있더라고요.
1: 네.
4: 그런 친구들 보면 저도 이제 유일하게 군대 가가지고 제 평생 못했

0: 당이니까 네. 태어나가지고 주일성수 딱 한번 빠져봤거든요.
1: 예.
0: 그때가 이제 군대 가서였는데
1: 아, 네.
0: 그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왜냐하면 아. 그때 화분을 갖고 와야 되는 화단을 갖고 와야 된다고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1: 아 맞아요. 네. 그 아. 잡초 뽑아야 된다고 안 보내주고 막 그래요. 진짜로. 아,
0: 네, 네. 진짜로. 그래서 네. 그때 이게 아 순교자의 정신이 나오더라 해서 그때 우리 걸음으로 갔는데 예배가 끝나 있었고 그런 아. 기억이 있어서 아 이게 지금 뭐 어떤 환경이든 제가 지금 입대를 한 게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아 그런 친구들도 있겠다.
1: 아 맞아요.
0: 라는 생각도 들긴
1: 고참들의
0: 해요.
1: 어떤 눈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제 신앙의 끈에 놓지 않을 수 있게끔 자 오늘 이 시간 그래서 함께 좀 고민해볼 예정인데 자 요 목사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왜 청년들이 군대에서 신앙이 좀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0: 그것도 이제 저도 평상시에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1: 네.
0: 그런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전국 대대급 군교회가 800여 개가 넘는데요.
1: 예.
0: 근데 정식 군종 목사님들이 약 230명.
1: 에.
0: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죠.
1: 아하.
0: 군 선교사 포함해도 그러니까 군 선교사가 450명 되니까 다 포함해도 800명이 안 넘는 거죠.
1: 아하.
0: 그러니까 전체 교회 수보다 사역자들이 적으니까 수많은 대대급 교회가 민간 사역자나 군목 없이 방치되고 있는
1: 운영이 되기가 힘들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보니까 네. 자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영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 군인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1: 됐어요. 그러니까
0: 됐더라고요.
1: 비단 그 군 장병들의 어떤 심적인 태도라든지 그 마음가짐만이 문제가 아니라
0: 맞아요.
1: 그런 인프라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아 우리 박 집사님께서는 약간 왜 군대에 가서 신앙의 어려움을 청년들이 겪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나눠주신다면요.
2: 일단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훈련이 너무 고되니까 아하. 쉬고 싶을 것 같아요.
1: 아하.
2: 그리고 한 번 쉬었더니 아까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번 쉬고 싶고
1: 아하.
2: 또 이렇게 선임을 잘못 만나면 본의 아니게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당직 어제 수요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께서 목회자의 아들로 정말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었는데 군대 갔더니 주일마다 당직을 시켰대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환경적인 요소도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왜냐 근무 같은 게 이제 배정이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 계급이 어느 정도 오르지 않으면 그 직접적으로 저 이것 때문에 좀 빠져야 됩니다라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근무를 바꿔주세요라고 선임한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핑계될 것이 많아집니다. 이제 스스로가 그래서 도전이라고 했던 것이 그런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 두 자매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하은 자매님께서 보시기에 왜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좀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좀 보시는지.
3: 일단 이전에 습관적으로 혹은 가족과 함께하던 신앙생활이 이제는 유지되기가 어렵다.
1: 혼자서
3: 혼자
1: 되니까.
3: 있으니까.
1: 네네.
3: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군부대에서 교회가 좋은 상태에 있는 교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또 교회를 가기보다 주말에 동료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휴식이나
1: 아하.
3: 또 휴대폰을 한다거나
1: 그 너무
3: 개인생활 하는 것에 네. 또 이렇게 의지하게 되다 보니까
1: 네네.
3: 그런 것 때문에도 신앙생활이 좀 어렵지 않을까.
1: 근데 그거 진짜 달콤합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저는 교회를 사모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그 계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되게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오히려 굉장히 편해집니다. 근데 교회 가기 위해선 전투복 챙겨 입고 전투화 신고 뭐 다 준비하고 해야 되거든요. 너무 귀찮아져요. 나중에 되면.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핑계를 대면서 안 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가는 게 편하다 보니까 쭉 안 가게 되는 경우를 전 부대 내에서 많이 봤거든요. 저랑 열심히 같이 그 신앙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들이 하나하나 같이 안 가게 되고 저 혼자 이제 쓸쓸하게 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됐었는데 아무튼
2: 네. 우리 PD님 군대 이야기 나오니까 너무 신나시네요.
0: 눈빛이 약간 병장님으로 바뀌었는데
1: 단결 칠사자 칠사자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네. 아, 뭐 남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2: 다음번에도 형제님도 한번 초대해 주세요.
1: 네. 군대에서 신앙생활한 얘기 이제 교회에 예, 성도들에게 있어서 네, 빼놓을 수 없는 즐거운 이야기죠. 네. 아, 우리 지현자매님, 왜 흔들릴까요? 우리 청년들이. 네.
4: 저는 이제 입대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걸 한 번이라도

0: 경험해 본 청년이라면 이게 너무 힘들고 지칠 때 그래도 교회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있다면 아, 나 힘드니까 쉴래. 이렇게 생각이 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너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할 공동체도 이제 교회 공동체와 같이 그런 끈끈한 공동체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기에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진짜 우리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여기에 반해서 외부의 관심은 되게 없거든요. 아,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련히 잘하겠거니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나오면 어? 너 벌써 휴가야? 이런 식으로
2: 또 휴가야?
1: 또 휴가야? 네, 그런 식으로 약간의 외부에서는 좀 그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의도치 않은 무관심이 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신앙적으로 케어가 안 되고 좀 방치가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실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각각이 좀 알게 모르게 다 나눠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야 본론. 자,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1차적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을 좀 고민해보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남녀 같지 않고 하나하나 군 장병들이 아들처럼 보이는 우리 박은영 집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하면 좀 우리 군 장병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2: 우리 이 군대가 있는 청년들은 고립감을 좀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렇게 요즘에 연락 잘 할 수 있잖아요. 네. 보니까 뭐 간단하게 일상적인 그런 공감 같은 거, 뭐 밥은 잘 나오니, 어허. 몸 건강하니,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너와 나의 이 사랑의 공동체가 깨지지 않았어. 너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1: 나는 이런 널 주목하고 있어.
2: 심리적인 네. 어떤 그 마음의 응원, 네. 그런 것도 소소하게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나요? 그 뭐 사랑의 선물 같은 것도 보낼 수가 있나요?
1: 뭐. 아, 그럼요.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2: 네, 뭐 네. 그런 거 좀 하면 되지 않을까요?
1: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효성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교회 차원에서 좀 이런 시도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3: 그 교회 차원의 사역자분들이 참 잘해주시는 게 휴가 나오면 아이들 꼭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아~ 그런 부분들은 정말 바람직한 거.
1: 근데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휴가를 나와서 네. 목회자와 좀 식사를 하고 싶어 하나요? 어떻습니까?
3: 네. 가장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아~
1: 그런 친구 너무 귀하네요. 네.
3: 그 담당 사역자분한테 꼭 네. 연락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요즘에 또 핸드폰 반입이 되니까 네. 뭐 기프트콘을 보낸다든지 아직 우리 교회가 너를 잊지 않고 있어, 너를 왜 기도하고 있어, 이런 문자나 기프트콘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보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교회 생활을 좀 열심히 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군대 가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나왔을 때는 교회를 가기를 되게 갈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주요한 어떤 대상들은 애매하게 이제 교회에서 좀 지내다가 군에 입대한 친구들은 교회를 이탈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좀 많은 관심과 맞아요. 그들이 또 좀 반응할 만한 무언가를 또 교회나 성도 차원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고요. 조금 이따가 김효성 목사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네. 다시 한번. 아, 그럼 우리 하은자매님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나 성도 차원에서 이런 거 해주면 예, 군 장병들이 참 좋아할 것 같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4: 저는 저희 모건 동생들 친구한테 네. 제일 미안한 게 네. 면회를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아하. 저희 목장 친구들이랑 같이. 아,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아,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1: 면회 가면 일단 5년은 보장될 것 같아요.
4: 네.
1: 거기에 대한 고마움으로 5년은 교회 나옵니다. 정말.
4: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수고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악기로 섬긴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한참 수고하다 군대 갔는데 아무도 그 친구를 찾아가 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봤던 것 같아서 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짜 한 번쯤은 18개월

0: 계절 중에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 근데 찾아가는 것을 이제 뭐 개인적으로 결단해서 가기보다는 공동체 차원에서 뭔가 결단해서 가게 되면 훨씬 더 동기부여도 되고 뭔가 이벤트도 되고 뭐 차량이나 이런 것도 교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준다면 훨씬 더 이제 가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차 운전 어떻게 할 거니? 그러면 강원도나 아니면 경기도 이 지역까지 어떻게 갈 거냐 말 거냐 뭐 워낙 이게 생각할 게 많다 보니까 자, 선뜻 실행이 잘 안 되는데 가게 되면 이거 정말로 어마어마한 이거 은혜 갚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정말.
2: 아니 저 아는 집사님이 남편 네. 집사님하고 같이 아들 면회를 갔는데 그 예배 드릴 때 깜짝 이벤트로 가서 성심빵을 몇백 개를 선물을 했대요. 그랬더니 예, 예. 그 장병들이 아 다음 주에도 오시라고 저희들도 다음 주에 예배드리겠다고.
1: 예예. 예. 그러니까 맞다니까요. 특히 이때 청년부 차원에서 이제 그냥 부모님 세대 그 정도의 나이대 분들이 가시면 뭐 너무 감사하지만
2: 빈손으로
1: 그,
2: 안 가죠.
1: 그거보다 더 감동인 거는 또래가 같이 뭔가 갔을 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고마움을 좀 느끼고 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자, 지현 자매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네.
3: 저는 사실 꾸준한 관심인 것 같아요.
1: 아, 꾸준한 거 좋죠.
3: 잊어지는 네.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면 주보를 사진 찍어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요새 뭐 그런 SNS에서 활발하게 기독교 콘텐츠가 많이 네. 이제 업로드 되니까 그런 것들을 태그해서 보내준다든지 내가 너를 계속 잊지 않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내포한 그런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힘이 되지 않을까
1: 태그에 갑자기 뭐 그 청년부 활동에 태그에 갑자기 그 장병 이름 넣고 하면 그 갑자기 장병 보고 날 잊지 않았어 너무 감동받을 거고 태그에 꼭 예, 입대한 장병들 이름을 꼭 넣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근데 실제로 이제 지연자매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그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그 교회에서는 청년부 그 따로 이제 그 새벽 이슬이라는 그 간행지가 있었어요. 그 간행지가 있었는데 그 교회 그냥 이제 당연한 듯 갈 때는 그게 소중한지 모르고 대충 보고 그냥 거의 표지 보고 끝에 보고 막 끝내고 이랬었는데 제가 군대 가서 이제 매월 그걸 챙겨서 그 보내준 거예요. 교회 차원에서 제가 그거를 막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막 뚫어 전화 보고 계속 보고 근데 거기에 가끔씩은 또 포스트잇으로 이제 그 저희 동기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써줘요. 써주는데 귀찮아서 한 줄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것도 너무 고마워서 막 고맙다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하나가 되게 큰 감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 잘 참고해 주시고
2: 네. 아니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우리 PD님은 분명히 군대를 갔다 온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군대 다녀오셨죠?
4: 저 굉장히 편하게 행정병 출신이에요.
1: 행정병 근데 행정병 쉽지 않습니다. 행정병도 굉장히 고충이 있다라는 거 네. 네, 굉장히 많은 분 그 군 출신 장병들이 행정병을 좀 깔보는 경향이 있으나 굉장히 고충이 있다라는 건 제가 맞습니다. 보장을 좀 해드립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교회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혹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4: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이게 멘토링 관계를 좀 맺어주면 좋겠다.
1: 예예. 예.
4: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군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사실 군에 있을 때 전역 얼마 앞두고 있지 않으면 사회생활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더 많아지거든요.
1: 네.
4: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교회 보면은 그런 멘토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미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같은 분야에서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 좀 멘토링 관계를 좀 엮어주면 좀 좋지 않을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어요.
1: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말 그대로 편지밖에 답이 없었거든요. 편지와 전화였습니다. 그것도 일과 시간 끝나고 나서 편지와 전화밖에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이제 스마트폰의 일과 이후에 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 이제 군대에 입대한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신앙적인 메시지에 노출될 수 있게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또 계속 묵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그들이 교회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군 복무 중인 청년들뿐 아니라 전역을 해서 교회로 돌아올 것도 이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역해서 돌아올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이것을 좀 마지막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연 자매님께서 저를 굉장히 뚫어져라 좀 보고 계신데 좀 좋은 생각, 야심찬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전역해서 돌아올 친구 혹은 전역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것들을 저희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3: 아, 야심찬 생각은 아니지만 네네. 이제 많이 찾아가서 밥을 같이 먹어주고
1: 아하, 맞아요. 네.
3: 좀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네. 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 어허. 이런 걸 좀 물어준다든지 네. 관심을 계속해서 표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3: 왜냐하면 사회는 군대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사회는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네. 나 혼자 뭔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예, 예.
3: 그럴 때 계속해서 이제 물어봐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아 그래 나도 얼른 사회에 다시 적응해서 또 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 진짜 정말 너무 귀합니다. 아, 그런 것이 정말 한 그 예를 들어서 그냥 한 한두 번 정도 교회 올 걸음을 1년으로 늘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간이 이제 은혜 안에서 더욱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박은영 집사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2: 아.
1: 자, 전역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요?
2: 네. 뭘 해줄 수 있을까? 그 청년들이 군대에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진로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군인이라는 그 신분으로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 시간
1: 맞아요.
2: 동안.
1: 네네.
2: 그래서 교회에서 제대를 했을 때 그 진로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걸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미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라든지 기반을 또 마련하신 분들이 정말 선배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조언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1: 아, 밥 사주면서.
2: 네. 네,
1: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은 자매는 어떨까요? 네.
0: 저도 복무 중인 친구들을 위해서 휴가 나올 때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1: 네.
0: 또 교회에 꼭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1: 예.
0: 그럼 주일에 함께 공동체적으로 시간을 보낸다든지
1: 예.
0: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만남의 축복과 군대 안에서 잘 적응하는 거 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전역하고 전역한 이후에도 신앙생활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교회 차원에서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없으면은 이 청년들이 그 안에서 잘 지내는 것부터 잘 전역하는 것까지 정말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1: 맞아요. 네.
0: 정말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1: 네.
0: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정말로 근데 예, 그런 관심이 그 한 장병의 신앙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군대는 좀 특수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이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효성 목사님. 자, 우리 전역한 청년들 이제 한일정원교회에도 이제 전역한 청년들이 돌아오고 할 텐데 그들을 위해 교회가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4: 그 자리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환경 가운데로 나갔는데 교회 입장에서는 빈자리가 생긴 거잖아요.
1: 네.
4: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너의 빈자리 너가 채울 자리가 남아있어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소속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빨리 좀 일깨워주고 다시 소속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1: 저는 또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제 무시하지 말기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그들은 되게 고생하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을 텐데
2: 맞아요.
1: 저부터가 이제 방금 목사님 1년 6개월 얘기하는데 뭐 1년 6개월? 그게 군대인가?
4: 말이야?
1: 약간 이런 생각을 문득 가졌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4: 그치.
1: 요즘 군대 스마트폰 한다면서 그게 무슨 군대냐? 무시하지 말고 고충이 있고 그 어느 곳이나 내가 있었던 군대는 다 힘들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관심과 접근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고생했다라는 게 기본 전제가 되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 됐거든요. 목사님, 군 장병들에 대한 성도들. 이제 사실 지금 군 장병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 장병들을 대해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권면의 말씀 짧게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4: 군대에 간 청년들은 잠시 우리 교회를 떠나 있는 공백기의 청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파송된

0: 하고 밥 한 끼 따뜻하게 사주며 품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둘째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군인교회에서 홀로 예배드리면서 외로워할 그 청년들 뒤에 눈물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교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될 때 그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에요. 군복무 기간이 영적 침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인생의 영적 훈련소가 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1: 아멘.
2: 좋네요. 아, 깔끔합니다. 진짜 와, 감동입니다. 야, 근데 정말 군 장병들이 정말 신앙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면서 제가 좀 울컥했던 포인트가 이제 그들이 다시금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서 오는 것 자체가 영적 승리다라는 거. 참 그 얘기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군 장병 한 명 한 명을 좀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오늘 하은 자매님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어요? 네.
3: 저도 피디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포인트, 네. 교회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영적 승리다. 감동이 되는 네.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군인인 친구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치열하게 버티고 있고 네. 우리가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치열하게 버티고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신앙으로 너무나도 거뜬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많이 흔들릴 거예요. 많이 흔들리고 많이 고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 그리고 멀리서 느껴지지만 이 교회에서 나를 향한 관심이 그들이 흔들림을 좀 멎게 하는 분명한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거든요.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자민은 어떠셨을까요?
4: 네. 네,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환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장 그 환대가 필요한 것이 아무래도 군인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네. 또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로 섬겨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오늘 정말 잘했네요. 자, 오늘 비상대책회의 귀한 패널로 함께해 주신 우리 김효성 목사님, 우리 하은 자매님, 지연 자매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유익한 이야기로 풍성한 감동을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주제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저희도 여기서 잠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왕입니다. 샵9330 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씨앗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나갑니다.
2: 자, 지금 흐르고 있어요.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이찬양 여러분과 나누고요. 저희 2부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사랑이 뜰한 묵상 노트. 요즘 공원을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을 절제하며 그 페이스를 잘 유지하며 달리기를 한다는 것이다. 갑자기 바울이 복음을 위해 달려갈 때 모습이 오버랩됐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고 믿음의 연약한 자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본인의 것에 많은 것을 절제했다. 그리고 운동선수처럼 그는 치열하게 복음을 전했다. 요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믿음의 경주를 위한 치열함은 있는가? 혹시 게으른 나의 모습은 없는가? 달리기는 목표가 오직 한 곳인 것처럼 나의 삶의 목표는 한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성도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영적 훈련의 여정이라고 했다. 오늘도 내가 있을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무엇을 절제하고 어떻게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아갈지 뒤돌아본다.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주변을 살피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한다.

0: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 네, 이 시간만큼은 온 세상이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사랑했더란 당신을 위한 노래.
0: 자, 이 시간은 사랑해드란 청취자분들을 응원하고 또 축복하기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죠.
1: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전적으로 여러분들 편에 서서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또 축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0: 자, 이 시간 여러분께서 샵 9330번으로 이름 신청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그 이름을 넣은 세상 단 하나뿐인 특별한 축복송을 전해드릴 겁니다.
1: 여러분의 이름도 좋고요,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도 좋습니다. 선정되면 그 이름 넣어서 축복송 불러드립니다.
0: 자, 오늘도 사실 지금 바로 또 이름을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좀 대상이 좀 특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정말 멋진, 이 멋지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게 그 적용됩니다. 외모도 멋지고, 목소리도 멋지고, 특히 찬양할 때 더욱더 멋진 그런 분이신데요. 찬양사 역자 박찬미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거친 육아에 현장 가운데 계시지만 네. 잘 견뎌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 그렇습니다. 네. 믿음으로 잘 견디고
0: 씩씩하게.
2: 있습니다. 씩씩하게. 네. 그렇죠.
0: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들도 잘 헤쳐나가시고. 네.
1: 그리고 살이 점점 빠져가고 있어요.
2: 아, 감사합니다. 제가 점점 이제 해야 돼서요. 빼고 있습니다.
0: 아, 그건 기쁜 소식이군요.
2: 네, 기쁜 소식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저희가 축복송을 좀 정해봤는데, 아, 오늘 뭐 여러 가지 가사나 이런 거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네. 네.
2: 저는 뭐 가까이에서 이분이 있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아,
2: 그렇죠.
0: 아, 그렇죠.
2: 그래서 네. 저는 또 저희 이분을 이름을 넣으면서
0: 이름을 넣어서
2: 제가 또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0: 아. 자, 오늘은 이제 아까 1부 시간도 저희가 군 장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호국 보훈의 달 네. 6월에 맞아서 네. 이번에는 국군 장병을 제가 축복해드리는 아. 축복송을 좀 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는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군 복무 중인 그런 뭐 청년도 있다면, 혹은 군 복무 중인 지인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군에 복무 중인 군 생활을 하시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이름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그 이름을 넣어서 축복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집사님?
1: 네, 샵 9330번으로 이름 넣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참고로 오늘 또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좀 깁니다. 찬양이 좀 길어요.
2: 맞아요.
0: 오늘은 축복송을 멜로디를 어디서 가져왔냐? 군에서 정말 많이 불리는 찬양들.
1: 그렇군요.
0: 위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약간 리스트를 말씀드리면 실로암. 나로부터 시작들이. 그러니까 저 때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 때는 하는 거 원치 않지만 저 때는 이거 잘 안 불렀어요.
1: 아, 그래요?
2: 그러셨어요?
0: 네, 저 때는 이거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저는.
2: 저는 꾸준히
1: 그렇구나.
0: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부른 적이 없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불린다더라고요.
2: 맞아요.
0: 군대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군 시절 훈련소에서 펑펑 울었던 너는 내 아들이라. 아, 진짜 이거는 눈물바다였어요.
1: 아멘, 아멘.
0: 논산 연문대교회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네. 그때 그 찬양. 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세 곡의 찬양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가지고 와서 가사를 이제 군 장병을 축복하는 가사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를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감동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2: 감동됩니다. 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신청 많이 해주세요. 자,
0: 그래서 오늘은 아마 주변에 아무래도 뭐 지난주엔 담임 목사님이었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좀 많이 했지만 주변에 군 장병 관련된 그 어떤 누군가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보내면 선정될 확률이 높다.
2: 그렇습니다.
0: 선정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 장병이 바로 떠오르는 분이 또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주변에 혹시 군 장병, 군 복무 중인 청년이라든지 혹은 직업 군인인 분이 계시다면 신청해.

0: 주시면 저희가 축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미자매님의 찬양을 좀 듣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찬양을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먼저 좀 전해주실 예정인가요?
1: 저는 축복송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군대 생활에서 네, 그렇지만 담대하게 주님의 뜻 따라 걸어가시면 언젠간 복... 네. 언젠간 나오실 네. 수 있다라는
0: 그렇죠. 그리고 군 장병 그 해당되는 군 장병들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1: 네, 그렇습니다.
0: 하지만 우리 그 군 장병과 관계된 많은 분들께서 예, 예. 위로를 받기를 또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자, 우리 찬미자매님께서 이 찬양 불러주시는 동안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는 이름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힘들고 지친 아니죠. 이제 때로는
1: 그렇습니다.
0: 너의 앞에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0: 아멘. 와. 아멘. 약간 라이브 인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음원 튼 줄 알 것 같아서.
1: 아, 오늘도 자, 좋습니다.
0: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야, 감동의 찬양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많은 위로와 또 격려, 용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희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축복송 전해드리죠?
1: 네, 네. 군 복무 중인 장병들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 군 복무 중인 아들들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네요.
0: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다른 주제가 갈 겁니다. 그래서 6월에 이제 첫 주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그런 주제를 좀 정했다라는 거 좀 감안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7680번님께서 기도원 용사.
1: 아, 감사합니다. 아,
0: 참여해 주셨는데 이제 대전 극동방송에 1년에 책임져 주신 이제 300분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어요. 일시연금 100만 원으로 300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꺼이 또 이제 후원을 결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기도원 300용사로 예, 대전 극동방송에 2026년에 책임져 주실 그런 분들께서는 샵 9330번으로 기드온, 네,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더 힘써 이 복음에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0673번님 귀한 네. 문자 주셨네요. 네.
1: 군 복무 중인 아들 이해찬 축복해 주세요. 오늘 마지막 훈련 가장 힘든 훈련을 한 날입니다. 행군인가요? 행군 마지막
0: 어떤 훈련일까요?
1: 날이?
0: 가장 힘든 훈련이라고 하면 이제 개인마다 좀 체감하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행군이 좀 힘들긴 하죠. 정말 가면서 이제 그 모든 신경이 발에 딱 그 집중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네, 아무튼 네, 이예찬 신청 받았습니다. 7621번님께서 어머나 어머나 어쩜 어쩜 우리 아들 오늘 훈련소 갑니다 하시면서 지예찬입니다.
1: 오늘 예찬 이름이 똑같네요. 네. 이예찬, 지예찬.
0: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걱정인데요. 축복성으로 축복 받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예찬아! 라고 문자 주셨는데 자 지예찬과 이예찬 대충 이름 비슷하게 해서 어떻게 안 될까요? 네. 아무튼 잘 네. 참고해 주시고 자 4640번님께서는 이제 아마 군 복무 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신청해 주셨는데 읽어주실까요?
1: 네. 그래도 또 따님을 축복하고 싶으셔서 보내셨는데요. 감사하고요. 네. 광야의 길 또 걷고 있는 네. 예쁜 딸과의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우리 딸 곽민정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전 약간 혹시 모르잖아요. 이제 곽민정이라는 우리 자매님께서 군 복무 중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문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206번님. 올해 입대한 조카가 있어요. 정현우, 장은혁. 축복성 부탁드립니다. 조카 두 분이신데, 이렇게 보내시면, 한 분만 보내셔야 됩니다. 한 분만. 좀 보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자, 9915번님이시네요.
1: 네, 지금 군 복무 중이고요. 논산 병촌교회에 다니는 형제, 기찬 형제를 위해서 축복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골 교회의 멋진 일꾼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0: 아, 네. 그리고 백령도입니다. 백령도. 백령도에서 군 복무 중인 해병 오세명 병장. 와. 축복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백령도. 아, 더욱더 고립된 느낌,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백령도예요. 또 왜냐면 바로 또 눈앞에 이제 북한 땅이 보이기 때문에 북한 해역이 보이거든요. 아, 그리고 해병대로서 모든 이 어떤 군복무의 과정을 견디고 계실 텐데, 잘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희가 또 한 분을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참미자매님.
2: 네.
0: 어떤 분을, 사실 군인 가족이시지 않습니까? 참미자매님께서. 우리 남편분께서. 네. 네, 군인이신데. 남일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한 분 선정해 주시죠.
2: 저는 정말 예찬 이름을 네. 예찬이라고 해서 부르고 싶었는데요.
0: 네.
2: 백령도에서 무너졌습니다.
0: 백령도. 백령도에서 무너졌군요.
2: 백령도에 근무하고 있는 해병.
0: 오세명.
2: 예. 이 해병대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0: 아, 특별히 백령도는 더더욱 그 지역적 특징이 있어요.
2: 맞아요. 네,
0: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용기를 좀 전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자, 7284번님. 네. 잘 녹음하시고, 우리. 오세명 병장님께 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로암 찬양이에요. 실로암 찬양의 가사를 좀 바꿨는데 이 가사가 좀 깁니다. 우리 집사님 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고독한 시간 갑갑한 날들 서러울 때도 있지만 세 명을 향한 주의 계획은 틀림없이 희망이라네. 뜨거운 햇살 굵은 땀방울 버거운 시간이지만 세 명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주님 새 힘 부어주시네. 세 명아 힘내라 희망 품어라 주님의 계획 믿어라 국방부 시간도 죽게 있으니 내 청춘 더욱 빛나리.
0: 야, 좋습니다. 우리 오세명 병장님 축복합니다. 박찬미 자매님께서 불러주십니다.

0: 아멘.
1: 아멘. 오세명 경장님 세명 힘내라. 어, 힘나네요. 아, 역시 실로암입니다. 아, 좋네요.
0: 박수 칠 뻔했어요, 계속.
1: 아, 그렇습니다. 오세명 경장님 축복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문자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자,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딸과 사위가 늘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앞날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위 전동건, 딸 유예주. 네, 오늘 특별히 이제 군 장병과 이제 군 복무 중인 이제 군인분들을 축복해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두 분이 혹시 부부인데 이제
0: 그런
1: 군인
0: 것 같아요.
1: 부부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조금 더 추가로 문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618번님께서 또 문자 주셨네요.
0: 네, 이번에는 공군입니다. 박성준, 공군 입대한 교육훈련생인 아들을 축복합니다.
1: 네, 박성준 신청해 주셨고. 자, 1110번님.
0: 네, 아들 윤희곤 26년 3월에 육군 장교 소위로 임관하여 장성에서 교육 중이고 이제 6월 말부터는 강원도 고성에서 2년간 군 복무를 합니다.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1: 아, 아마 이제 ROTC나 이렇게 좀 이제 지원하시고 군 복무를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강원도 고성이요.
0: 네. 아우, 뭔데.
1: 제가 또 강원도 화천 출신입니다. 아, 물론 고성과 화천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 쉽지 않을 네. 그런 지역입니다. 네. 자, 이거 좀 특별하네요. 1079번님.
0: 저는 군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남편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청년은 아니지만 직업 군인인 남편 권순일 신청합니다.
1: 아, 이것도 사연이 특별하네요. 권순일. 자, 공교롭게도 다음에 시작되는, 다음에 찬양이 나로부터 시작드리거든요.
2: 너무 좋은데요.
1: 자, 4299번님 문자요. 네.
0: 아, 안녕하세요. 4년 전에 암으로 천국에 간 여동생의 귀한 아들, 이근효가, 군대에 갔습니다. 조카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1: 아, 네. 사연들이 오늘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또 한 분을 선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참이자매님, 오늘 선정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분을 또 축복해드리기를 원하시는지.
2: 나로부터 시작되리. 1079번님.
1: 1079번님.
2: 믿지 않는 직업군인인 남편 권순일님께. 네.
1: 자, 계급이 어느 정도가 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권순일, 우리 예비성도님. 예, 저희가 축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가사를 저희가 조금 바꿔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캄캄한 어두운 하늘 별빛 더욱 찬란하듯이 내 인생 더욱 빛나리. 하루하루 버겁고 끝은 보이지 않지만 허망한 시간 없으니 주께서 순일의 부대 지켜주시고 날마다 축복하시네. 순일의 믿음이 생기네. 순일이 가는 걸음 주가 지키고 항상 힘주시고 위로하시네. 내일의 불안과 걱정은 주가 기쁨으로 바꾸시네. 외로운 날은 지나 감사가 되고 약한 마음 들어 강하게 하니 순일이에 남겨진 군생활 이제 축복 열매 가득하리라.
1: 네. 네. 남겨진 군생활이 뭐 물론 장병들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때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열릴까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찬미자매님께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찬양으로 우리 순일 형제님 축복해드립니다.

0: 아우, 어렵네요.
1: 아멘.
0: 샤봉 열매 가득하기.
1: 차, 와, 네. 와. 좋습니다.
2: 아니, 근데 우리 찬미 자매님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지 네. 이런 문자 갔어요. 박찬미 자매님의 목소리는 사기네요. 아, 너무 사기라고. 잘하신다고. 네, 너무 네. 잘하신다고.
1: 아, 할렐루야.
0: 감사합니다.
1: 멋집니다.
2: 와.
1: 자, 말씀드리는 순간 1199번님께서, 1196번님께서 앞서서 소개했던 그 두 분이 이제 군인 부부가 맞다고 하십니다.
2: 아.
1: 집 진해에서, 저 해군이신 것 같아요. 진해에서 복무 중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자, 그리고 4299번님께서도 좀 더 추가로, 조카가 지금 훈련소에서 훈련 중입니다. 이번 주에 각개전투 행군이 있다고 하는데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도방위 사령부에 발령이 됐습니다. 수방사에. 근데 사실 각개전투와 행군이 제일 좀 힘들거든요. 훈련소에서.
2: 아. 네,
1: 또 문자 주셨고. 자, 논산 훈련소 조교로 군 복무 중인 우리 박병준 상병. 축복해 주십시오. 이 조교로 활동할 때 이 조교들이 흰머리가 많이 나요.
2: 아.
1: 왜냐하면 이제 훈련병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임무를 하는 게 아니라 훈련소들을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이런 것 좀 죄송합니다만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혹은 이제 그 유치원 선생님의 마음이 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과 좀 마주하는 스트레스가 좀 많다고 하는데 많은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고. 자, 아, 이것도 남일 같지 않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저에게. 6443번님.
2: 네, 장남인 큰 형님이 7사단으로 가셨는데 송지섭 형님 축복해 주고 싶어요.
1: 네, 제가 7사단 출신입니다. 명예 7사단, 칠성부대.
0: 아니, 오늘 PD님이 유독 더
2: 그러게 말이에요.
1: 7사단. 아, 제가 더 단결 할 수 있습니다.
2: 저는 오늘 할 말이 없습니다.
1: 허국 부원의 딸. 네, 출 저 단결입니다.
2: 네, 저 단결. 송지섭 형님 축복합니다.
1: 이분도 직업 군인이신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의 두 자녀 금강인 이제 육군으로, 금광휘는 해병대로 두 청년들이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축복송으로 축복해주고 싶네요. 더운 날씨에 건강하라고 전해주고 싶고 예수로 교회 성도들이 늘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주십시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제 캐나다 원지로 취업해서 떠난 딸 정원이 축복해 주시고. 자, 오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아쉽게도 오늘 저희 군 복무 중인 우리 형제님도 축복해 드릴 예정이다라는 거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그렇지만 정원이를 축복합니다.
1: 1079번님께서 운전 중에 잠깐 차례 세워 보냈는데 이렇게 불려주셔서 눈물 날 뻔했다고
2: 어떡해.
1: 문자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 분.
0: 네.
1: 자, 아까 이제 그 추가로 군 복무 중인 군인 부부가 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참미 자매님 오늘 어떤 분이 마지막으로 선정되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정해 주시죠.
0: 저는 4299번님.
1: 4299번님.
0: 네.
1: 아, 조카.
0: 4년 전에 암으로 천국에 간 여동생의 아들.
1: 이근효.
2: 근효.
1: 네. 아, 또 마침 또 찬양이 너는 내 아들이라.
0: 네.
1: 이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우리 그 박 집사님께서 네. 좀 마지막 읽어주시고 저희 마지막 축복성 불러드리면 좋겠네요.
2: 네, 너는 내 아들이라 친구들 보면 정신없이 달려.

0: 그리고 경력 쌓고 앞날 준비하네. 왜 나만 여기서 멈춰서 있는지 속상한 마음 가득해. 의미를 모르겠고 근심만 쌓이네. 서러움에 혼자 한숨 쉴 때 날 위해 부르는 노래가 들리네. 주님의 음성 들리네. 사랑하는 그녀야, 주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셔 헛된 시간은 없어. 너의 삶은 더욱 밝게 빛날 거야.
1: 자, 이 가사로 우리 근효 형제님 축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 되면 좋겠고요. 박찬미 자매님께서 불러주십니다.

0: 아멘.
1: 아멘.
2: 아멘. 아, 먹먹하네요. 와, 네. 아마 큰 아픔과 상실감이 있었을 텐데, 아, 네. 아, 이 노래와 이 마음이 정말 우리 그녀 형제님께 정말 가서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참미자매님 오늘도 열창해 주셨는데, 네. 어, 오늘 좀, 어, 오늘 제가 이 표현 많이 쓰네요. 남일같이.
1: 아, 그렇습니다.
2: 어, 어떠셨어요, 네, 오늘? 어,
1: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나로부터 시작되리 가사를 저희 남편을 이름을 넣어서 정말 많이 불렀었거든요.
2: 아, 네.
1: 그런데 오늘 또 직업군인 분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모든 축복 한 곡 한 곡마다 다 닿아서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2: 아무튼 오늘도 너무나 귀한 목소리로 사기와 같은 목소리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깊은 감동을 전해주신 참미자매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1: 감사합니다.
2: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시장님 저희도 여기서 오늘 좀 방송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군 복무 중인 모든 장병들 축복하고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 건강하게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2: 아멘. 우리 군 복무 중인 장병 그리고 모든 군인 여러분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0: 네.
2: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무엇보다도 안전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키워드 네. 좀 알려주시죠.
0: 오늘의 방송 키워드 왕입니다. 샵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씨앗이라고 또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2: 네, 샵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9330번으로 씨앗 그리고 왕 각각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선물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사랑해드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자, 오늘도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2: 오늘도 열심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베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제3회 한남대학교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 중창, 밴드, 듀엣, 솔로, 워십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바라기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라는 주제로 2026 여름 주바라기 청소년 청년대학 선교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부터 8월 15일 토요일까지 총신대학원과 한남대학교에서 청소년 캠프와 청년대학 캠프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바라기 선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CCC가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 청년 원데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달빛마을 김상진 목사님 등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전문 강사와 사역자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CCC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대전 헬몬 수양관에서 DFC 1318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캠프로 진행되며 교사를 위한 강의와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자들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평안교회에서 2026년 여름 성경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코기토 차일드 연구소 박진희 소장을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일학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19일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위한 라마나욧 부흥성회를 엽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복음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제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에 위치한 나무숲교회에서 제13회 말통축제를 엽니다. 레제나 하우스 대표 조상현 말통 목사님과 함께 룻기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통독하며 각자 준비한 반찬과 간식으로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제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세종사랑샘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회심집회를 엽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관심 있으신 분은 세종사랑샘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봄예술심리상담연구소가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봄예술 마음여행 워크숍 그림책으로 떠나는 마음여행을 엽니다.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소

그룹 마음치유 워크숍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봄예술 심리상담연구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더감동에 위치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 원례 기도회를 엽니다. 병원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대일 장로교회 한국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요 그때까지도 자신을 감추셨을까?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바리새인들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으셨던 이유, 왜냐하면 아직도 공생의 사역이 더 남아있으셨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될 때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역을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그때가 아직 이르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일도 미루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바리새인들의 살해 위협에 맞서실 이유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된 말씀과 예언에 따라 자신의 사형을 행하시며 순종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기 위해서였던 것이고, 그래서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그 자비하심이 다 성취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던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던 것이고, 지금 이렇게 악한 자의 위협에 맞서시지 않고 물러나신 것도 역시 알고 보니 그들을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과 모든 결정들이 알고 보니 한 가지 목적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강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예수님의 진술이 본문 17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비롭고 온유하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다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분쟁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하고 조용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차분하고 온유하신 모습이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성격이나 기질을 예언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서 이런 성품을 드러내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과 그 긍휼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분하고 조용하신 그 모습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러한 온유한 성품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자들을 피해서 조용히 물러나신 이 결정 또한 어리석은 자들이 쉽게 판단하듯이 비겁하고 겁쟁이 같은 그런 행동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들에게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심으로써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며 지극하신 자비하심의 결과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다투고 큰 소리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보통 자기 주장을 하거나 정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다투고 시끄럽게

0: 어렵게 하죠. 반면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 이해심이 큰 사람, 긍휼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보통 시끄럽게 떠들거나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랑과 이런 자비의 성품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사랑 때문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든 게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사랑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독생자 예수도 이 세상에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그 사랑이라는 원칙 하에 우리를 위해 베푸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목적이 다르게 행동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행동하고 돈 때문에 행동하고 그렇죠. 그나마 그 중에서 조금 나은 사람은 의리 때문에 행동하기도 하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다 자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 때문에 보통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하심 때문에, 자비하심 때문에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결정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단서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은 그 사랑 안에 사람이 방종하기까지 방치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자비의 마음을 악하게 이용하게 되기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죠. 심판때가 되면 하나님의 엄위하신 공의하심으로 행한 대로 보응받는 판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그 기회는 심판때까지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다 라고 말이죠. 이 자비와 이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강팍하고 어리석고 정죄를 일삼았던 바리새인들을 닮은 모든 기질이나 성격이나 습관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여 내려놓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게다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본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창한 도전의 작은 시작은 간단합니다. 우리도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다투거나 들리지 않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차분하고 온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됩시다. 넓은 마음씨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찬잔한 호수 같아서 누가 돌 하나 던져도 꿈쩍도 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차분하고 온유한 성품,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너그러운 사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일 장로교회 한국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523국에 7000번 523-7000번 대일 장로교회나 02-828국에 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6월 4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교회가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이주민을 향한 편견과 배제를 거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주민들을 동등한 사역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이주민 교인에게 이름 대신 국적을 붙여 부르거나 언어적 편의를 이유로 예배와 식탁 공간을 분리하는 관행은 한국교회가 친절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둔 무의식적인 미세차별에 속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은 지난 2일부터 강릉중앙감리교회에서 이주민 사역자와 선교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공동체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제를 맡은 구미국제교회 권주훈 목사는 이주민을 언제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순간 비대칭적인 위계 관계가 고착된다고 밝혔습니다. 권 목사는 교회의 예배와 리더십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이주민들이 동등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길강묵 사무소장은 다국어 주보와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통해 교회가 돕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위리 국제선교회 대표 문창선 선교사 역시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이 1억 명을 넘어선 시점에서 이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하고 소통하는 복음의 연대가 세계 선교를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현재 위로와 치유 중심인 강단 흐름 속에서도 성경 본문과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선포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전국 담임 목회자 5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현재 가장 많이 전해지는 설교 주제는 위로와 격려가 47%로 가장 높았으나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할 주제를 묻는 질문에는 목회자의 61%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설교를 꼽았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설교 방식에 대해서도 담임 목회자 10명 중 6명인 60%가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를 선택했습니다. 한편 닮고 싶은 은퇴 설교자가 없다고 답한 비율도 27%에 달해 세대 간 설교 전통 계승의 약화 신호도 감지됐습니다. 총신대 주종훈 예배학 교수는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이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회복이라며 목회자는 성도가 원하는 요구와 필요한 신앙 핵심 사이의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천신대 조성돈 교수는 후배 목회자들이 원로들의 목회 헌신과 장점을 주도적으로 찾아 배우려는 성숙한 태도가 절실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쟁과 소송 만능주의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독법조인이 중심이 돼 대화와 경청으로 상생을 이끄는 사법조정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한국조정인협회 회장 문용호 장로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2년 법관 재직 시절 두 사업가의 금전 분쟁을 고아원 공동기부라는 대안으로 해결한 일화를 소개하며 아무리 훌륭한 명판결도 초라한 화해만 못하다는 사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회장은 민사소송의 75%를 조정으로 끝내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조정 성공률은 5% 미만이라며 협회를 구심점 삼아 조정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송 사건의 절반 이상을 화해로 풀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 회장은 마태복음 말씀을 인용해 예수님이 형제 간의 화해를 무엇보다 강조하셨고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상대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이었다며 정치적 생각이 다른 이들까지 공생해야 할 이웃으로 인정하는 경청의 지혜를 회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지난 2일 미국 하버드대 교목 이금하 박사를 초청해 인공지능 시대를 마주한 청년들의 신앙 정체성을 정립하는 특별 체프를 진행했습니다. 강단에 오른 이금하 박사는 인공지능이 결국 인간이 부리는 도구일 뿐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라고 선포했습니다.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 역시

0: 역시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대신하는 시대일수록 학생들이 절대자 앞에서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박사는 지방 청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안에서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불법 가입 의혹과 관련해 이단 신천지의 총회장 이만희 교주에게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조직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2021년부터 3년간 신도 5만 명 이상을 책임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수사본부는 지난 1월 신천지 총회 본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명부를 확보했으며 고동한 전 총무를 소환해 지시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이단 집단의 정치 권력 침투 행태를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남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ABC.
1: 에피비스 신앙 칼럼.
2: 한 전도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한참을 찾다가 급한 마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엄마, 나 핸드폰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찾고 있는 것을 이미 자기 손에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놓칩니다. 익숙함 때문입니다. 말씀을 오래 듣다 보면 마음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이미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잃어버렸다고 착각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보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익숙함을 넘어 말씀 앞에 다시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특별히 매주 목요일은 자녀 세대와 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삶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국군 장병들과 군 선교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제목은 샵9330,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042-825-9331번에서 4번으로 넉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 자녀 세대와 군 선교 복음화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합니다. 자녀를 위해, 국군 장병을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중보기도에 함께 하실 분들 모시겠는데요. 하늘사랑교회 김규태 목사님, 최영순, 박명술, 이윤자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늘 권사님들, 우리 소망가족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께서 소망의 말씀 짧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베세다 맹인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에 안수하셨지만 놀랍게도 그는 한 번에 완전히 보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시자 맹인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의 눈에 안수하셨고 그제야 그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맹인을 단번에 고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를 한순간에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맹인에게는 두 번의 만지심이 필요했겠을까요? 그 답은 본문 앞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고도 여전히 떡이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완전히 눈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인 눈이 흐릿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내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신앙은 있지만 아직 온전히 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두 번째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흐릿했던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한국선결교회 지도자였던 이명직 목사님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이미 목회자였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남아있던 교만과 형식적인 신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깊은 성결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새롭게 만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신앙도 흐릿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걱정이 더 크게 보이고 은혜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며 말씀보다 염려가 더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시작하신 은혜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두 번째 만지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게 하시고 죄와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만져주시고 흐릿했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1: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계승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 그리고 모든 군 장부와 간부와 병사들이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보호를 받게 하옵소서. 훈련과 임무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사고와 질병 각종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군생활 가운데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군선교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장병이 군생활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0: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국군 장병들이 사명과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있는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자녀 세대와 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샵9330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지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문자 사연 먼저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4420번님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성남 영덕교회 기도원 청년부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국내 단기 선교로 제주에 파송됩니다. 국내 단기 선교 주제가 사랑으로 다가가는 발걸음, 함께 세우는 제주입니다. 저를 포함해 28명 청년부 공동체가 제주에 가는데요. 그런데 목표 인원이 35명입니다. 목표 인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번 달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저와 청년들,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신 김영조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내 단기 선교로 제주로 많이 가더라고요, 목사님.
2: 네, 네. 네. 제주도에 복음이 꼭 필요하죠. 그곳에 많은 교회들이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1: 네.
2: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성남 영덕교회 우리 기도원 청년부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로 국내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마음 주시고 특별히 제주도에 하나님 영혼 구원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을 향해 귀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2: 특별히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2: 또 수고하시는 우리 김영조 우리 청년부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임원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코이노니아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2: 특별히 하나님 35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부족한 인원들이 잘 채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이번 제주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열방을 사랑하시고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곳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귀한 성남 영덕교회 우리 청년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약함을 돌보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이번 계기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2: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2: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8월에 있는 이 단기 선교 성남 영덕교회 모든 기도원 청년부가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2: 아멘.
1: 목표하고 있는 35명이 꼭 채워져서 제주 땅을 밟을 때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2: 아멘.
1: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주에 가니까 제주 극동방송을 꼭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북방 선교를 정말 잘하고 있는 우리 제주 극동방송이 들려서 또 우리 극동방송 사역을 그곳에 가면 더 많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가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시간 5785원님께서 세종 온누리교회 선후 순옥 권사입니다. 네, 체이도가 기도와 주님의 은혜로 어제는 양쪽 눈도 뜨고 혀도 밖으로 내밀고 조금씩 호전을 보였다고 합니다.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팔다리 길이도 정상적으로 길어지기를 그리고 모든 장애 요소들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머리를 주시고 건강하고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섬기는 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 또 황상철 안수집사님 형님 되시는 황재철 집사님 66세께서 폐결핵과 폐암으로 통증이 심하고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 폐결핵과 또 폐암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0: 말지니라.
1: 아멘.
0: 하나님, 이 시간 사랑의 마음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의 중보기도의 동역자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세종 온누리교회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 우리 최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눈이 띄고 또 혀도 내밀고 호전을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그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오니 이제 하나님 완치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는 강건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팔다리 길이가 정상적으로 길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잘 하나님 길이가 맞아서 하나님 척추가 휘지 않고 다리가 굽지 않고 하나님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특별히 폐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간절히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황상철 안수지 집사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재철 집사님 주님께서 폐결핵 폐암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통증이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황재철 집사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폐결핵과 폐암의 통증이 가라앉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강건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간호하고 또 시술하는 모든 의료 손길에도 복을 주셔서 잘 도움에 협력하되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립니다. 귀한 영혼 축복합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9507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저희 시아버님이 당뇨가 심하시다고 하십니다. 잘 조절해서 12월 3일에 병원 가는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달 21일 저희 신랑 또 월급도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생활에 또 염려, 근심, 걱정이 없도록 정말 지켜주실 수 있도록 주님 일 잘 감당하고 또 시아버님 영과 육이 강건하실 수 있도록 같이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또
0: 네.
1: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0: 네.
1: 이렇게 월급도 네. 줄어들기도 하고 또 안
0: 네.
1: 안 나오는 분들도
0: 네.
1: 있고 또 직장도 잃어버리는 분들도 참
0: 네.
1: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주님의 은혜를 또 구하면서 이분들에게 좀 도움의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시편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셨고요. 빌립보서에 나라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직과 또 건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더 의지하실 때 또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 아멘.
0: 우리 사랑의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아버님의 건강과 우리 남편의 직장 생활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시아버님 당뇨가 심해서 이렇게 하나님 치료가 필요합니다. 잘 당뇨가 조절되게 하시고
1: 아멘.
0: 또 하나님 병원 가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아버님이 건강해서 이제 사랑하는 며느리의 그 애틋한 마음과 효성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또 귀한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남편의 직장 생활에 이제 경제적인 또 위기를 느끼고 또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인 또 일터의 불안정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신랑분 하나님 경제생활에 복을 주셔서 잘 감당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 넉넉히 채우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0: 하나님 왜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더욱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아멘. 경제생활과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귀한 가정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되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아무쪼록 우리 시아버님 당뇨가 호전됐으면 참 좋겠네요. 당뇨로 인해서 또 합병증도 네.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런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좋은 결과 저 있기를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남편분 직장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 직장이 정말 이렇게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될 줄 믿습니다.
0: 네.
1: 예. 아, 이 시간 목사님 저희 프로젝트에 기도원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0: 네.
1: 예. 그런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이렇게 또 문자 주신 분 계신데요.
0: 네.
1: 하나님께서 기도원 프로젝트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07님께서 이렇게 올려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하나님, 우리 기도원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대전극동방송의 또 귀한 방송사역을 위해 또 하나님께 협력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분들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대전극동방송이 하나님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재정 후원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대전극동방송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께 충부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에 이 대전극동방송에 아름답게 세워주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복음이 널리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아시아와 저 북녘 땅에 또 저 북하나님 공산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계획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또 필요한 장비를 하나님 구입할 수 있는 거룩한 재정도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귀한 사역 감당하는 대전극동방송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는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애청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마음 받으셔서 하나님 삶의 형통한 은혜로 또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보람으로 저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2307번님 감사드리며 또 우리 극동방송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 함께해 주시는 우리 전파 선교사님 또 운영위원님 또 지금 방송을 듣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역자 우리 소망가족 님뿐만이 아니라 방송가족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2042번님 우리 아이 6학년입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손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네, 우리 자녀 6학년 어떻게 보면 사춘기가 이제 막 시작 벌써 했을 수도 있고요.
0: 네.
1: 예, 정말 사춘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0: 우리 사랑하는 자녀 위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2042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6학년의 그 어려운 시기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질풍노도의 시기를 위기를 하나님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이 신뢰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기다려주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아이들에게 뒷모습을 아름답게 보이는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학교생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그곳에서 존중받고 존중하고 또 질서를 지키고 순종하는 그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했던 어린 디모데처럼 귀한 자녀가 믿음 안에 잘 되어지게 하시고 훗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하는 모든 과정에도 청소년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어루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관계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재정 사용에 하나님 원칙을 잘 정하게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과 베풀고 나누는 하나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유혹이 많은 세상, 하나님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의 하나님 거룩함을 하나님 방해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 세상의 성과 물질과 여러 한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며 하나님 성령의 인도 가운데 나가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으로 이 나라 이민족이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저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 하나님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으로, 장수의 복으로, 치유와 명철의 복으로 사랑하는 귀한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섬기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우리 자녀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7753번님께서 6월 17일에서 19일에 오살릭 기도원에서 6.25 상기 기독 장병 국군성회가 열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병 20여 명이 가는데 안전하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네요. 아주 귀한 성회잖아요 목사님.
0: 네, 네, 맞습니다.
1: 목사님 옛날에 청년 때 가보시지 않으셨어요?
0: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1: 네. 네. 대신 뭐 우리 목사님은 옛날 청년 시절에 영원한 찬양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이제 지금 40대 후반 50대 60대 분들은 영원한 찬양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거든요. 영원한 찬양에서 베이스 기타를 또 함께 하셨던 분이라 군성교를 많이 다니셨잖아요.
0: 네,
1: 목사님.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군성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6월 17일부터 19일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나님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국궁장병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우리 국군장병 20명이 함께 참여하는데 하나님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시고 참석한 우리 모든 국군장병 특별히 하나님 20명의 우리 장병들이 그곳에서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의 성령이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국궁장병들 하나님 또 간부들 우리 또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수원의 근원지가 되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 그 동에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저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며 성결한 주님의 자녀들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군성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 청년들이 믿음 안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통해 하나님 이 땅에 주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오늘 기도했지만 우리 방송가 중 여러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17일에서 19일 오살리 기도원에서 6.25 상기 기독 장병 구국성회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군성교가 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로 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3133번님께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딸이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예, 타국에 떨어져 있어서 더 많이 뭐 노심초사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1: 하나님께서 귀한 딸의 장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미국까지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따님의 영주권의 모든 과정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3133 우리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따님을 위한 중보기도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딸의 이제 영주권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까다로운 서류 진행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좋은 사람 또 좋은 과정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주권 권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삶에 주시는 본분을 깨닫는 귀한 따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이 모든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이 그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숙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앞으로 만남의 복을 주셔서 또 미국에서도 좋은 직장과 일터 또 하나님 좋은 친구들 동역자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교회의 기둥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되 하나님을 더 귀하게 알아가는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귀한 딸이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 무릎 꿇는 딸이 되게 하시고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귀한 딸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불평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잘 견뎌내는 귀한 따님이 되도록 강인한 신앙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하나님 축복의 손길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네, 0360번님께서 오늘 저희 둘째 딸 다은이가 2박 3일 동안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앞에서 지도하시는 선생님 말씀 잘 따를 수 있도록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은 목사님, 네. 서울과 용인 에버랜드래요. 아마 우리 초등학교 학교인가 싶기도 해요.
1: 예, 예. 너무 좋은 곳이죠. 네. 예, 저희 딸들도 너무 가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곳에서 또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2박 3일간의 행복한 추억 경험 많이 쌓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사랑하는 따님을 담대하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좋은 친구들 학창시절에만 할 수 있는 수학여행의 2박 3일 이렇게 하나님 다녀옵니다.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날씨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추억들 보내게 하시되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인솔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또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분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 하나님 안전하게 탈나지 않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젊음의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창조주를 기뻐하며 나아가는 귀한 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딸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사소한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드리는 어머님의 믿음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의 모든 일정 가운데 또 그 이후의 모든 학교생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네, 지금 3039번님께서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같은 연구실에서 공부하는 가장 친한 학우가 면역 질환으로 많이 아픕니다. 같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아유, 우리 친구분이 아프시니까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네, 제가 함께 네. 기도하고요. 한 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87

0: 73번인데요. 히스기야 왕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아들에게도 삶의 기회를 다시 주사 믿음으로 충만하여 귀히 사용되는 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지금 어떻게 아픈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네, 네, 건강 문제인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아드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건강의 문제로, 생명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주의 손에 간절히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통 중에 있는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도 그가 당하는 고통을 알 수 없으나 친구의 고통을 가슴 아파하며 고통 중에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친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떡덩이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먹일 떡덩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은 부자이시기에 하나님의 문을 두드립니다. 믿음으로 두드립니다. 친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 있습니다. 하나님, 현대의학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친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하나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운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살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도와요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주를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네, 우리 아드님도 그리고 친구분도 정말 예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0496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월요일날 어머님이 위독하셔서 강릉 가는 길에 기도를 부탁드렸었던 김이화 권사입니다. 어머님 평안하게 천국 보내드리고 또 안 믿는 식구들 같이 기도하고 천국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천국 가셨지만 또 이제는 볼 수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1: 글쎄요.
0: 하지만 그래도 천국 가셨으니까 예. 이 가족분들 하나님 더 많이 위로해 주실 수 있도록 목사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죠.
2: 하나님, 우리 김혜화 권사님 사랑하는 어머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고 소망 가운데 또 위로를 받지만 그러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고통이 있고 아쉬운 마음이 있고 더 잘해드리지 못한 후회감도 자책감도 들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 현재 당하는 고통을 그 아쉬운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상심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과 눈물, 외로움과 상처를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다시 천국에서 어머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잘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의 평안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 주시고 모두 남은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먼저 보내신 부모님의 유지를 따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힘써 주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권사님의 가정에 소망과 위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0: 아멘.
2: 축복합니다. 귀한 유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위로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귀한 가정

0: 붙들어주시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5371번님께서 기도원 프로젝트에 함께합니다 하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5371 또 이렇게 기도원 프로젝트에 함께해 주신 분을 위해서 목사님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 기도원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우리 5371 우리 성도님의 청자분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축복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 내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선한 일에 하나님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함께 그 동역하는 그 마음을 받으셔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또 이 방송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필요를 따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저의 가정의 약속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터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2: 늘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또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귀한 성도님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2: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3848번님께서 저는 80살입니다. 꿈의 교회 권사인데요. 부산의 재송 제1교회를 섬기는 손녀 심나영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손자 명윤재 해군 훈련 마치고 동해안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나라에 해군 될 수 있도록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붙여주실 수 있도록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얼마나 또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의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요. 우리 9178번님께서 가족구원, 아버지 강봉철님, 언니 강나영님, 남동생 강관효 그리고 여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좀 올려주셨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목사님 짧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자녀들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믿습니다.
3: 아멘.
2: 사랑하는 손주와 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할머님 기도를 주님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녀의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손자의 또 해군 군복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훈련 기간 잘 마치게 하시고 또 건강하고 씩씩한 하나님 군인이 되어서 또 하나님 믿음의 사람 붙여주시고 군생활 가운데 안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가족을 군을 위해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언니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남동생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여동생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9278 애청자분 계십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가족이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기도를 들으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주를 섬기는 믿음 믿음의 명가 가문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2: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4: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 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 비트윈 스터디 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 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 타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기업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많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시간 관계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군성교 복음화를 위해서 좀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러 가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세대, 스트레스 받는 세대,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또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이 사랑과 복음으로 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군생활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국군 장병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건강한 군생활, 행복한 병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축복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생각하는 게 목사님 오늘 6월 모의 평가가 있는 수학능력 모의 평가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대학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또 8861번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제가 남아서 또 함께 기도를 덮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를 위해서 군성교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정말 군성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든 분들을 많이 축복하면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사님, 권사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올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올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0: 잊힌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마치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섬기는 것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뒤에 남겨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 있죠. 사람들이 나를 잊은 것은 아닐까? 나는 잊혀진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잊혀졌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요셉이 이런 잊힘의 자리 속에 있는데 지금 요셉이 어려움에 어려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겠습니까?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내 가족도 아버지도 나를 잊어버렸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름 마음을 추스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나 또다시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은 잊혀지고 또 한 번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셉의 감옥 속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고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 백성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약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잊힌 듯 보여지는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잊힌 자리에서도 언약의 시간표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습니다. 억울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한 몇 년 정도 투옥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그 다음 장 41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그는 풀려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41장에 가서야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지금의 이 시점에서 약 2년 뒤에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최소 요셉이 2년 정도 감옥에 있었다는 것이고 학자들 가운데는 한 5년 이상은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옥은 요셉에게 있어서 끝처럼 보여지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 감옥 안으로 애굽의 바로왕의 두 고위 관직 두 관원이 들어오게 되죠.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아요. 이 감옥 안에서 그가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나름 성실함으로 그 감옥 안에 삶을 채워가면서 그는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않아서 그 두 관원의 얼굴에 근심을 살피고 그들을 돌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관원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두 관원에게 했던 말이 뭐죠?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언약을 붙든 사람의 고백입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셉이 감옥 속에서 잊힌 듯 보여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편 105편 17절에서 시편 기자가 요셉의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악이조차도 그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망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사용하시고 그분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길을 잃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어머니가 병실에서 아들의 손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나 몇 년 뒤에 그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병실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그것은 결코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처한 감옥의 현실, 잊혀진 듯 보이는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쓰고 계셨습니다. 언약의 시간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잊힌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줘요. 먼저 술 맡은 관원의 꿈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의 꿈이 나오는데 그 꿈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꿈을 꾸는데 포도나무 세 가지가 있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그 열매 중에 하나를 따서 즙을 짜서 바로왕에게 바쳤다. 그게 꿈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즉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12절 13절에 그 해석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은 그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쉽게 꿈을 풀어주죠. 3일 후에 당신이 이전처럼 복직이 되고 나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요셉은 술관원이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이때까지 한 번도 자기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하소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호소한 적이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런데 그가 지금 자신이 이제 풀려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자기가 감옥에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술관원에게 3일 뒤에 당신이 복직이 될 테니 이제 나를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소서, 내가 나가게 좀 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술관원도 그렇게 하겠다 약조를 했겠죠. 자, 요셉이 술관원의 꿈을 좋게 해석해 준 것을 보고 옆에 있던 또 꿈눈 관원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도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꿈눈 관원의 꿈의 내용이 16절, 17절에 나오는데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기의 머리 위에 새 강주류가 있고 거기에 바로왕에게 바칠 음식이 거기에 있었다. 근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다 쪼아 먹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셉도 즉시 꿈을 해석해 줍니다. 18절, 19절의 꿈의 해석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이 꿈은 좋은 꿈이 아니죠. 흉한 꿈입니다. 사흘 후에 바로가 그 떡 굽는 관원을 처형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진노를 받거나 때로는 아주 극심한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을 처형하고 나서 그 시신도 내어주지 않죠. 이런 사람은 장례를 치르지도 못할 정도로 악한 죄인이다, 뭐 이런

말이죠. 감옥에 들어온 두 관원이 같은 밤에 다른 꿈을 꿨고 그들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한 사람은 회복을,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하는 그런 꿈이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보면 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대로 꿈 해석을 해줍니다. 좋은 꿈 해석해주는 거야. 말할 만도 하죠. 그런데 흉한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회복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성취, 말씀의 성취를 더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답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답이시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두 관원에게 했던 말은 바로 자신의 붙들고 있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전에 이미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삶의 앞길을 인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해답이시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내 인생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자신이 감옥에만 있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그가 있었지만 그는 감옥 안에서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은 우리를 얽매려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헛되이 되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시효가 없다. 다만 우리가 조급할 뿐이다. 우리가 안달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환경은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은 지금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는 채색옷에 피가 묻은 것을 보고 통곡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살아있습니다. 언약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답답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잊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절대 군주 국가에 있어서 왕의 생일은 국가 기념일입니다. 그럴 때에는 왕이 특별 사면을 시행하거나 때로는 그동안 처형하지 못했던 미루었던 죄수들을 처형하는 그런 날이기도 했어요.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은 방면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떡 맡은 관원은 비참하게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요셉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요셉 자신의 일은 자기의 원하는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23절 말씀 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표현입니까? 요셉의 해석은 맞았습니다. 술관원에게 도움도 줬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헌신했는데 잊혀지고, 섬겼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한 뭔가 일을 행해도 지금은 사람들이 박수하고 환호를 해도 여러분, 그건 다

잊혀집니다. 아무리 화려했던 업적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망각의 존재라 반드시 잊게 돼요.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기도 하고 때론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잊을지라도, 그래서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내가 잊혀진 존재고 버림받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계속해서 운행하고 움직여 나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할렐루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하물며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반드시 기억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잖아요. 어릴 때 저학년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선생님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공지사항에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손바닥에 다 적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술과 논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은 누가 잊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잊게 하신 겁니다. 지금은 그게 유익이니까. 여러분 여러 상황을 한번 짐작해 보십시다. 만약에 술과 논이 복직이 되어서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조언을 한다고 하십시다. 왕이여, 내가 옥에 있을 때에 한 억울한 히브리 노예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가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입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한다 한들 그 대제국의 왕이 하찮은 히브리 노예 한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져주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히브리라는 말, 이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을 굉장히 하찮게 표현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여겼어요. 그게 노예인데도 히브리 노예다. 그러면 왕이 이 히브리 노예 한 사람의 형편을 살필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왕이 관심을 갖는다 한들 어떡할까요? 아, 술 맡은 관원 자네가 알아서 처분하게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껏 해봐야 이제 풀려나면 그가 어디로 돌아가죠? 보디발의 집으로 간단 말이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면 그가 자유인으로 풀려났다고 하십시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얼마 뒤에 흉년이 옵니다. 지금 흉년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라면 흉년이 와요. 그 흉년 때에 자기의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너 지금은 잊어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왕이 설사 관심을 갖고 그 사안을 엄중하게 다룬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더 큰일 납니다. 왕이 친위대장을 불러가지고 아니 친위대장 자네 종 중에 억울하게 갇힌 종이 하나 있다며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요셉은 목이 달아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친위대장과 하찮은 히브리 노예 한 사람을 대질 심문한들 시시비비를 가리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 편을?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살리는 길은 지금 술관원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발견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목욕탕에 가면 다 때가 있다. 사람들은 다 때가 있다. 여러분 목욕탕 주인이 내건 저 메시지 속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있다. 모든 사람에겐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합당한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그래서 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기억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음 장에 4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것 때문에 왕이 고민을 하죠. 번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타게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왕이 뭐가 한가 해서 히브리 노예를 찾겠습니까? 뭔가 자기에게 아쉬움이 있어야 되고 뭔가 번민이 있어야 돼요. 애타게 찾을 만한 뭔가 사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꿈을 꾸게 되고 그 꿈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꿈을 해석해 줄 누군가를 찾죠. 그때 요셉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사실은 요셉이 다 모르니까 뭐 사실은 허탈했을 거예요. 술관원이 복직이 되었을 때 기대했겠죠. 이제 옥문이 열리고 나를 풀어주겠지. 하루가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옥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옥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게 2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요. 여러분 왜 그러죠? 하나님은 단순한 석방이 아니라 총리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30세가 되어야 된답니다. 30세가 되어야 그런 주요 요직에 오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리의 자리를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지금 조율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연은 버림이나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잊혀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다림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유명한 설교가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더 큰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때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더 놀라운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동서독이 통일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한 사람의 말실수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1989년에 동서독 통일의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그날에 동독의 당 간부의 잘못된 보고 그리고 기자들이 잘못 낸 보보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말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사건의 핵심은 이릅니다. 1989년 11월 9일에 귄터 사버브스키라고 하는 당시에 동독 담당 정치국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시 이제 동독의 주민들이 자꾸 망명을 합니다. 서방으로 또 서독으로 자꾸 망명을 하니까 이 동독 지도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여행 허가를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서방의 따가운 눈초리가 우리 정부에 와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여행을 허가한다는 그런 선전 광고를 해야 그래도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이 사보브스키가 새로운 규정의 상세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이. 제대로 봤다면은 이런 말을 하지 않을 텐데 갑자기 이제 이탈리아 기자가 불쑥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 언제부터? 그래서 이 사람이 말실수를 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는 한 즉시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사실은 잘못 발표한 것이거든요. 즉각적인 여행 허가처럼 들려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실수를 서방의 언론들이 그대로 보도를 냈어요. 이 보도 역시도 잘못된 오보였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동독 국경 개방 이렇게 오보를 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뉴스를 본 동독의 주민들이 전부 다 일제히 베를린 장벽에 몰려들어왔어요. 쫙 베를린 장벽에 막 몰려들어와서 그 장벽 위에 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 무장하고 있던 동독 국경수비대가 총을 들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 때문에 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확한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군중의 압박에 밀려서 결국 국경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결국 이제 이런 말 실수 하나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년 뒤에 1990년 10월에 독일은 정식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1년 전 1989년에 동독의 라이프치 니콜라이 교회에서 통일을 위해 기도를 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게 한 사람의 말실수 하나 때문에 통일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죠.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0: 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록되어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세상 천지가 진동한다 해도 불변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감옥 같은 자리입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몰랐지만 총리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잊힌 자리는 하나님의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잊힌 자리 같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어둠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망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평안교회 주치룡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523-6038번 대전평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서 3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혀는 산불을 일으키는 작은 불처럼 때로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온갖 죄를 짓게 하고 또 인생의 행로를 모두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주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매사에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우리도 은혜로운 말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이어서 성가곡 한 곡 더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제사 드리나이다. 민인기가 지휘하는 수원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찬양으로 제사 드리나이다. 수원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헨델의 오페라 솔로몬 3막에 나오는 심포니아 B플랫 메이저 시바 여왕의 도착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헨델의 오페라 솔로몬 3막에 나오는 심포니아 B플랫 메이저 시바 여왕의 도착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출신의 작곡가 플랑의 전원 협주곡 준비해봤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작곡가 블랑은 프랑스 6인조에 속하는 작곡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프랑스 6인조는 20세기 초반에 음악이 너무 현대적으로 또 전위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음악은 가구와 같이 편안해야 된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조금 더 대중 친화적인 음악을 만들었던 그런 그룹의 하나입니다. 이 그룹에 속했던 플랑도 편안한 음악, 대중친화적인 음악을 만들기도 했지만 조금 더 문을 열어서 당시의 인상주의 작곡가들의 기법들 또 독일의 바그너와 같은 반음계주의적인 기법들도 소화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음악 형식들을 또 만들어낸 작곡가가 플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전원협주곡은 1927년에 작곡된 그런 작품입니다. 특별히 하프시코드와 관현악이 함께 어우러진 작품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프시코드 협주곡이라고 하기보다 마치 바로크 시대의 콘체르토 그라소 형식처럼 바로크의 색채, 바로크의 느낌이 강한 그런 음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바로크와 현대가 만났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옛 음악 스타일을 그저 그냥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상주의 기법이라든가 또 신고전주의를 창시했던 스트라빈스키의 리듬과 화성어법도 많이 차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뿔랑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경쾌하고 재치 있는 어떤 선율의 그런 아름다운 미가 또 이 작품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뿔랑의 전원협주곡에 오늘은 사막장을 함께 하실 텐데요.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하프시코드, 진 클라우드 카세우스가 지휘하는 국립 파리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플랑의 전원협주곡에 이어서 함께 하신 곡 슈베르트의 가곡 아름다운 물레방앗간 아가씨 가운데서 12번 휴식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아, 우리가 참 많이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이 찬송을 트리오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셀라 트리오의 연주로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동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식량 배급을 더 줄 테니까 아이를 더 많이 낳아라 라고 장려하고 있다고 해요.
1: 요즘이 북한에서도 두 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집을 찾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0: 예.
1: 근데 북한에서 식량 배급을 더 준다는 이 기준이 무려 5명 이상 출산이라고 해요.
0: 요즘 시대. 네.
1: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한 북한에서 인구도 감소하고 출산율도 감소하는 게 꽤 큰 문제인가 봐요.
0: 그렇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사실 떨어지는 이유는 경제적인 게 가장 큰데요.
1: 네.
0: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 또 꿈과 희망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는 사회 분위기 가운데 자녀를 포기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었는데,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또 알게 됐습니다.
1: 그리고 북한뿐 아니라 우리 남한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한 일상 가운데 다음 세대가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0: 아멘.
1: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걱정과 근심보다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0: 아멘.
1: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저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런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엠프렌즈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할게요.
0: 우리 나라가, 우리 사회가 살만한 곳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풍성히 누리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함께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출석 체크 계속 기다릴 거예요. 샵 1069,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얼른 들어오세요.

0: 음악은 아주 기쁨이 넘치는 듣기만 해도 행복한 우리 아이들의 음성으로 찬송 함께 했습니다. 엠프렌즈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조 전해드렸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만하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세상을 다들 만들어주고 싶을 텐데
1: 네.
0: 뭐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남북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복음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나라여만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저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출석 인사를 받아보고 있는데 2126님께서 다음 세대가 꿈꾸며 자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0: 아멘.
1: 보내주셨어요.
0: 아멘.
1: 이런 너무나 귀한 기도문 감사드리고요.
0: 네.
1: 이런 한 줄 한 줄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예.
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0: 네, 복음통일 위해 저도 기도를 함께합니다. 서울 가산동에서 함께하셨고 안성에서 또 광주에서 전남 광양시에서 양평에서 언니도 오셨어요. 자, 포항도 그리고 원주도 강릉도 부산도 얼른 들어오십시오. 우리 251님도 문자를 주셨는데
1: 네.
0: 대전 유성에서 듣고 계시대요. 나라의 경제가 좋아져서 복지가 좋아지면 출산율이 좀 높아질까요? 젊은 세대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맞아요. 집값도 좀 안정이 되고 진짜 요즘에는 다자녀가 두 명인
1: 맞아요.
0: 가정이면 그렇다면서요.
1: 여기 그 대한민국에서는 두 명 이상이 다자녀여서
0: 네.
1: 정책 같은 거 보면 다자녀 혜택
0: 맞아요.
1: 이게 두 명부터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도 이제 두 명 이상을 찾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0: 예.
1: 근데 북한에서 내놓은 정책이 다섯 명 이상을 낳아야
0: 네, 사실
1: 뭔가 해주겠다.
0: 이게 얼마나 실효성 없는 정책이냐면 북한의 군인들도 식량을 제대로 배급받지 못하는데
1: 맞아요.
0: 다섯 명 이상 나으면 식량을 주겠다. 거의 안 주겠다는 얘기랑 같거든요.
1: 그리고 식량만 어쨌든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아유, 아무튼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또 하나 알게 됐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알게 됐는데 함께 계속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항에서도 오셨어요. 5130님 반갑습니다.
1: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리라 믿습니다.
0: 아멘.
1: 2548님도 주셨어요.
0: 자, 우리 남북한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요. 올해도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목요일은요.
1: 한뼘 차이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한뼘 좁혀보는 퀴즈 시간도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남북의 청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와 나의 어울림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여러분 계신 청취하고 계신 그 지역도 같이 적어서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전해드리려고 했더니 이런 문자가 왔어요. 저는 아이 하나 둔 거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사촌들이 형제들끼리 놀면 외톨이처럼 혼자 있는 거 볼 때마다 속상하고 마음이 미어져요 하셨는데 그래요. 하나 막 낳고 하나만 잘 기르자 이런 마음이 크셨을 텐데
1: 네.
0: 이제야 후회되신다면
1: 둘째는 안 될까요?
0: 북녘의 아이를 마음으로라도 좀 입양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 함께 하시고요. 한뼘 차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 온누리 워십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북한이 고향인 아내 하나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0: 네.
1: 오늘의 퀴즈 북한어 표현 하나가 무슨 뜻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0: 예, 그렇습니다.
1: 우물정 1069번으로 바로 정답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대화 후에 보기까지 내드리니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0: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2: 민수와
3: 하나의
4: 한 뼘 차이.

0: 오늘 당신 설거지 당번인 거 알지요? 혹시 금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1: 금떼다니. 아니야 내가 언제 금을 그렸다고 그래. 빈둥빈둥해 보여?
0: 아니 무슨 말이에요. 금떼다라는 말 모르나요? 얼른 설거지나 하시라요.
1: 할 거예요. 이따가.
0: 아하, 이렇게 또 미루고 미루다가 안 하려고 그러죠? 이게 금떼는 거란 말이에요. 말은 한다 하면서 맨날 이따가.
1: 아 자기야, 나 아까 방금 밥 먹었잖아. 이게 배부르단 말이야. 조금만 쉬었다가 밥알 눕혔다가 할게. 응?
0: 안 돼요. 앞으로 금떼면 벌점 매길 거예요.
1: 벌점? 아 안 돼. 벌점 매겨서 뭐하게.
0: 벌점이 세 개나 쌓이면 내일 고기 반찬 없는 거예요. 알겠죠?
1: 아 안 돼. 알겠어. 지금 할게. 지금 바로 할게 자기.
0: 네. 지금 바로 합니다. 우리 집 설거지는 금떼기 금지.

0: 설거지를 하기로 했으면 남편이 좀 잘 도와주고, 아니, 도와준다는 표현 아니죠. 남편이 하고 해야죠.
1: 그렇죠. 함께 해야죠.
0: 자, 굼때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알 것 같은 그 의미 아니에요. 자, 굼때다 1번.
1: 동작이 느리다.
0: 동작이 느리다라는 뜻일까요? 2번.
1: 대충 모면하다.
0: 대충 모면하다. 그러니까 어떤 때 하냐면 뭔가 난감하고 하기 싫은 일이 이제 생겨가지고 핑계대고 싶을 그런 상황에 쓰는 말이에요.
1: 아, 근데 이 상황이 오늘 좀 헷갈린가 봐요. 저희가 보기 내드리기도 전에 이 오답을 정답으로 보내신 분들이 계신데 이게 좀 저도 처음에 이런 뜻인 줄 알았거든요.
0: 그렇죠.
1: 이 오답 뜻인 줄 알았는데
0: 뭐 느리다.
1: 맞아요.
0: 네, 게으름.
1: 근데 뭔가 이렇게 막 일을 해야 될 때 참 이러면서 막 그냥 때우는.
0: 네.
1: 이게 몰라 하고서 때우는
0: 야,
1: 그런 의미.
0: 회사에도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 얄미운 사람인데. 집안에도 이런 일 있어요.
1: 그렇죠. 대충 이렇게 막
0: 알았어 나중에 할게 나중에 할게 그래놓고 결국에는 손가락 안 하는 확 혼나야 돼요. 자, 굼때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나왔습니다. 1번이
1: 동작이 느리다.
0: 동작이 느리다라는 뜻일까요? 2번이
1: 대충 모면하다.
0: 대충 이걸 피해서 모면하다라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힌트도 드리지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뭐 숙제처럼 과제처럼 책임이 있는데 그냥 막상 하려니까 귀찮은 거야. 그리고 아유 알아서 할게. 약간 피 성향이신 분들.
1: 아, 즉흥적. 그리고 이게 굼이 사실 저희는 굼뱅이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이게 좀 금방 때우는.
0: 아.
1: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8804님은 7살 딸이 요거래요 하시면서
0: 맞히셨나요?
1: 대단한데요.
0: 네, 지금 오답이 좀 다른 날보다 많긴 하지만 여러분 예, 문자 보내고 이렇게 참여하고 뭐 또 복음통 위에 기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굼떼시면 안 돼요.
1: 아, 그리고 8417님이 저는 말씀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의 모습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라고 눈물과 같이
0: 주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예? 방송 선교 함께 하시고 복음통일에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대충 이렇게 막 이렇게 미루시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1: 그렇죠.
0: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목요일의 코너 이어드리겠습니다.
1: 바람을 따라서 시와 그림입니다.

0: 남북한 출신 20, 30대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은 세 분의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사는 영수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에서 온 폭순입니다.
5: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온 정실입니다.
0: 반갑습니다.
6: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특별히 우리 또 극동 아카데미 출신들 가운데 남한 출신의 청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또는 흥미있어할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주제 먼저 살펴볼게요.
7: 여러분 주변에 혹시 탈북민이 있으신가요? 또는 탈북민과 함께 대화나 교제,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오늘도 이 대한민국 땅에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 주변에서 잘 만나기가 어렵다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같은 한민족으로서 우리가 장차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이분들과 먼저 가까워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탈북민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생활해본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탈북민분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오늘의 주제는 탈북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입니다. 네. 자, 방송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탈북민 분들을 만나보시거나 교제를 해봤던 경험이 사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탈북민이 몇만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 지금 3만 5천 명.
0: 역시 네. 우리 극도 아카데미 잘 배우신 수료생답습니다.
4: 3만 5천 명.
0: 맞아요.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근데도 주변에 왠지 많이 좀 못 만날 것 같아요.
4: 맞아요.
0: 어떠세요?
4: 맞아요.
5: 일단 먼저 탈북민 분들은 본인의 탈북민이라는 거를 많이 밝히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0: 난 북한 출신이다라는 걸 좀 숨기시는 분들이 많죠.
5: 숨기시는 분들도 많고 고향이 뭐 강원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분이 탈북하신 분인가 이걸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4: 그렇기도 하고 남한 분들은 또 남한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범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좀 노력하지 않으면 탈북민 분들이 살고 있는 그 범위까지 좀 들어가기가

0: 생각보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 경험이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다.
2: 아, 그렇습니다.
1: 네. 한국 교회 안에도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탈북민 성도님들 만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3: 네, 맞습니다. 정말 뭔가 밝히지도 않고 심지어 말투도 되게 일부러 서울 사람처럼 바꿔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1: 네.
3: 교회 셀에서 탈북민 한 분이 있었는데 저도 탈북민인 걸 알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 아, 그렇게 좀 숨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2: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동안 저희 한국교회나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이렇게 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2: 그리고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조선족들 아니 뭐 탈북하신 분들이 뉴스에 간혹가다 언급이 될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네.
2: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먼저 주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나 있지 않나
1: 맞아요. 네. 우리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2: 네.
1: 공산권 국가에 살았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반공사상의 영향이었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1: 이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네. 삶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우리와는 다를 거다.
3: 그렇죠.
1: 같은 말을 쓰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질적이게 느끼는 면이
3: 그렇죠.
1: 우리 그렇죠. 안에서 색안경을 끼고 봤던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2: 네. 맞아요.
4: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초에 저희가 배우게 된 그 배움의 기반이 다르다 보니까 생활이나 그런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1: 생각의 어떤 구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2: 맞아요.
4: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한에 왔더라도 너무나도 다르고 같은 말인 듯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그들과 또 함께 살아갈 때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다가오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1: 네. 아마 서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탈북민분들도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끔 해야 할 노력도 당연히 필요할 텐데요.
2: 네.
1: 오늘 이 세 이분들은 이미 탈북민들과 교제와 교류를 많이 해본 분들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인천에서 오신
2: 네.
1: 정실님 네. 어떠십니까? 만나본 탈북민.
2: 탈북민분들 제가 본 분들은요.
1: 네.
2: 정말 순수하세요.
4: 맞아요. 맞아요.
3: 네,
4: 맞아요.
2: 정말 순수하시고 네. 이분 뭐 때가 묻지 않는 어떤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4: 맞아.
2: 근데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는 상처도 많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세요. 거기까지
1: 맞아요.
2: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1: 네.
2: 한번 이렇게 친해지고 이분들과 어떤 소통을 많이 하고 그러면
1: 너무 정이 많죠.
2: 정도 많으시고
1: 네.
2: 또 사람 챙겨주시는
4: 맞아요.
2: 정말 가족이라고 이분들은 아예 생각을 하시면서
4: 맞죠, 맞죠.
2: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잘 챙겨주세요.
1: 오히려 맞아요, 이제
2: 맞아요.
1: 가족들을 두고 왔을 경우가 많기
2: 맞아요.
1: 때문에
2: 네.
1: 여기에서
2: 맞아요.
1: 쉽게 사람에게도 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2: 있어요.
1: 거거든요.
2: 네. 외롭고 하시니까.
1: 네.
2: 네.
1: 순수하고 정말 따뜻한 분이다.
2: 네. 정도
1: 네.
2: 많고.
1: 네. 어떠세요?
3: 이게 확실히 여기로 넘어오신 분들은 좀 식구를 찾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순수하시고 또 마음을 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2: 맞아요.
3: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좀 가족처럼 다가가주면 대부분 이제 마음을 같이 열고 또 솔직한 얘기도 털어놓으면서 좀 가족이 좀 빨리 되는
1: 네.
3: 친밀해지는 깊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순수함이
2: 맞아요.
3: 있다 보니까.
1: 근데 이제 우리도 너무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다가가고 함께하려는 노력들이 옛날보다 뭔가 조금 어렵고 힘들지
2: 없죠.
1: 않으세요? 어떠세요?
2: 맞아요. 맞아요. 탈북민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에서도
1: 맞아요.
2: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요.
4: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좀 더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가 사실 더 공동체를 좀 더 중요시하고 개인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삶을 좀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1: 네.
4: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 더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많은 그런 리더들을 훈련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1: 네.
4: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탈북민분들과 교류가 또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2: 네.
4: 기대가 있습니다.
1: 네. 또 반대로는 그렇게 해봤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부담스러워하세요. 교회에서 자꾸 그 공동체 활동이나 함께하려고 연락했는데 그럼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시더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험 좀 있지 않으세요?
4: 물론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지만 물론 개인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해서 누군가 다가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사람이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그 마음속에 외로움은 있다.
4: 맞아요.
1: 맞아요. 네.
4: 그래서 정말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그런 끈질김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에게.
2: 그리고 탈북민분들한테 저희 모임에 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오세요. 오세요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그들한테 가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거나
1: 이거 중요하다.
2: 네, 같이 그들이 어떤

0: 생활했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맞아요, 같이 맞아요. 나누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
2: 사실은 네. 우리도 좋은 마음에 초대하고
0: 그렇죠. 네.
2: 함께 맞아요, 빨리 맞아요. 어울리게 하고 적응시키려고 네. 하는 건데
0: 네.
2: 그분들이 혹시 부담스러워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세요.
0: 그렇죠.
2: 맞아요. 그분들의 맞아요. 어떤 뭐 생활도 네. 같이 밥 먹어요 하면서 여러분이 찾아가시고
1: 맞죠, 맞죠.
0: 네.
2: 아, 이런 게 참 중요하겠다. 네. 시각이 좀 차이거든요.
0: 네.
1: 실제로 탈북민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뭔가 그 우리가 북한에서 배우던 사상 이런 걸 주입하는 거랑 뭔가 너무 다르지 않다. 막 이런 분위기 이런 말씀도
2: 좀 비슷하다.
1: 많이 네. 많이 하시잖아요.
2: 부담스러워하시죠.
1: 네. 저는 오해도 확실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한국 교회가 너무 좀 일적으로 탈북민 분들에게 다가가는 부분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정말 그 친밀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2: 네.
1: 끈질김도 끈질김인데 그 사람 대 사람으로 봐야 되는
0: 맞아.
1: 그렇게 깊어지면 뭔가 그런 게 좀 걷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그때는 좀 가족 같은 분위기가 확실히 나오는.
0: 네.
2: 예. 우리가 인간의 좀 좋지 않은 습성들 가운데 나와 뭔가 다르다. 외모라든지
3: 맞아요,
2: 말투라든지
3: 맞아요.
2: 심지어 출신 지역이 다르면
0: 네.
2: 또는 뭐 요즘에는 학력이라든지 사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구분 짓잖아요.
0: 그렇죠.
2: 맞아요, 나누잖아요.
0: 네.
2: 이거는 하나님의 이 그 가치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도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지역별로 나뉘는 것들 여러분이 네. 혹시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0: 네.
1: 맞습니다.
2: 특히
1: 맞습니다.
2: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탈북민들을 만나고 해야지 우리가 복음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0: 그런 맞습니다.
2: 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예.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탈북민 분들 몇 분이 계시거든요.
2: 네.
0: 저희 교회는 탈북민 예배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냥 같이 예배드립니다.
2: 맞아요.
0: 남과 북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2: 네.
3: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2: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0: 네.
2: 이분들이 너무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0: 네.
2: 탈북민 분들만 따로
0: 그럼요.
2: 예배드릴 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뭐
0: 맞아요.
2: 필요할 수도 있지만
0: 네.
2: 점차 함께하는
0: 네.
2: 그런
0: 네.
2: 훈련이랄까요? 맞아요. 그런 중요해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0: 네.
3: 정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의 마음인 것 같아요.
2: 네.
3: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정말 낮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어찌 보면 다른 자, 나와는 좀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 조금 나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갔잖아요. 물론 저희가 이제 누군가를 또 탈북민분들을 낫다라고 생각하면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르다고도 생각하면
2: 그럼요.
3: 안 되는 것 같아요.
0: 네.
3: 왜냐하면 그런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들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들을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걸 좀 더 고민해보려고 있는 것 같아요.
2: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생각을 하자.
0: 네.
2: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에서는 탈북민 분들 탈북민 형제 자매들과 먼저 교제를 해보고 함께 생활을 해봤던 극동 아카데미 수료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0: 네.
2: 이 방송을 들으시는 뭐 우리와 비슷한 청년들도 있을 거고 우리
0: 네네.
2: 어머니 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도 계실 텐데 주변에 탈북민 분들을 만나면 꼭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당부의 한마디씩 하시고 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일단 저는 그 차별 없는 그 안경을 확실히 벗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안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 무의식적으로 다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2: 맞아요,
1: 인지하는
2: 맞아요.
1: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네.
1: 나와 다르고 좀 가치관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 좀 피하는데 그걸 벗고 정말 그냥 한 명의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2: 네.
1: 가족이
2: 네.
1: 되어주겠다 이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3: 저희가 탈북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래야겠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도 적용할 일인 것 같아요.
3: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0: 네. 네, 저도 편견 없이 색안경 끼지 않고 그냥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편견 없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탈북민들한테 다가가서 그들의 어떤 생활 문화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 함께 나누는 정말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2: 네.
0: 네.
3: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2: 너무 무거운 사명감도 여러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2: 그냥 가볍게
3: 맞아요.
2: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밥 먹었어?
1: 네, 정말.
2: 맞아, 북한에선 어땠어? 이런 거 있었어? 이런 네. 거 먼저 물어보지 마시고. 네. 오늘 어땠어? 재난 한 주 잘 지냈어?
3: 맞아요, 네. 맞아요.
2: 그러다가 마음이 열리면 서로 분명 네. 깊은 얘기까지 나눌 수 있게
0: 맞아요.
2: 되거든요.
0: 네, 맞아요.
2: 매주 이렇게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마음도 좀 깊이 품어보시고, 주변에 혹시 모를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교회든 또는 옆집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0: 네.
2: 탈북민

0: 분들을 혹시 만난다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조금씩 네네. 조금씩 한 발씩 다가간다면 우리 안에 이런 하나됨의 경험과 은혜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남과 북이 하나 됐을 때 네. 큰 맞습니다. 문제 없이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정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복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2: 네.
0: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너와 나의 어울리 함께 해주신
1: 영수,
3: 복순이,
2: 정실이었습니다.
0: 지금까지
2: 너와 나의

0: 생방송 오후 해피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뼘 차이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 텐데요. 굼떼다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1: 네,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굼떼다 무슨 뜻일지 1번이 동작이 느리다, 2번이 대충 모면하다.
0: 네, 많은 분들이 찔림을 받고 계신가 봐요.
1: 아, 이게 뭐 느려서도 대충 모면해서도 네. 안 되겠지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굼떼면 안 될 것 같아요.
0: 아, 그리고 특히 이 집안일 서로 나눠서 하기로 했으면 회사일도 마찬가지고 교회일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나는 이거 이렇게 좀 맡아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좀 하기 귀찮으니까
1: 네.
0: 아, 핑계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럴 때 쓰는 말 굼떼지 맙시다.
1: 그래서 한 분은 네. 철저하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0: 그럼요, 그럼요.
1: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일도 굼떼게 해서는 안 되고
0: 아멘.
1: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셨는데
0: 네.
1: 사실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서로 좀 이렇게 좀 힌트가 될 거예요.
0: 그럼요. 들어가시면 다른 분들이 남긴 문자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오늘도 남북한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추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저희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후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감귤 한라봉 오미자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0: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0: 산화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라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를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한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0: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책을 선물하세요 구약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 그래서 오늘 이 선물 가운데 어떤 분이 당첨받으셔서 가져가실까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0: 굼때다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대충대충 모면하다.
1: 맞아요.
0: 입니다.
1: 굼뜨다라는 표현 아시죠? 그거는 좀 느릿느릿하는 거고 네. 굼때다는 대충 난감한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을 모면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정답 2번이었어요.
0: 오늘 초등학교가 방학을 했나요?
1: 벌써요?
0: 초등학생 친구들이 같이 맞추는 경우가 있어서
1: 네.
0: 방학일지 현장체험학습일지 아무튼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2번이요 하면서 또 7320님도 같이 맞춰주셨고요.
1: 네.
0: 아, 저도 조금 찔리네요, 주님. 하시면서 1324님도 정답을 2번이라고 잘 보내주셨어요.
1: 네. 오늘도 저는 굼뜨지 않고 일하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9950님 문자 주셨고요.
0: 고향이 평양인 할머니께서 어린 저에게 느린 동작을 보시며, 굼떠. 왜 이렇게 굼떠?
1: 맞아요.
0: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1: 이때는 굼떠가 맞아요. 근데 굼때다.
0: 네.
1: 이거는 모면할 때 대충대충 하기 싫어가지고 미룰 때 쓰는 말입니다. 오랜만에 딸 집에 와서 앉아서 OAP데이 들으면서 간만에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케이블카 다니는 모습도 보고 빨간 등대도 보이는 멋진 집입니다. 정답 2번 같아요. 2144님 문자 주셨는데 어느 동네예요? 이렇게 멋진 동네가 어딜까 궁금합니다. 자, 이분들 가운데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0: 우리 아내가 대충대충 설거지해요 하셨던 0511님께 좀 위로를 함께 보내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은혜로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보내셨던 9192님도 드리고요. 아까 그 7살 딸이 맞췄던 그 방송 탔다고 너무 좋아한다고 답장 주셨는데 선물까지 네. 보내드릴게요. 8804님. 그리고 제가 좀 더 선정해서 답장 드릴 텐데요.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1: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A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후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출애굽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직접 뽑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셨고 문양을 그리고 금과 은과 청동으로 만들고 보석을 깔아 물리고 나무를 조각하는 등 온갖 공예에 필요한 솜씨와 지식과 기술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가르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각하는 일과 문양을 그리는 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전을 짜고 술을 놓는 일에 필요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무엇이든 고안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령대로 성소에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라고 기술과 지식을 주신 사람들과 함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능숙하게 일하는 재능을 주신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그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고 그 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를 만드는 일에 쓰라고 가져온 온갖 예물을 모세에게서 넘겨받았다. 백성이 아침마다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예물을 가져왔다. 성소 건립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던 기술자들이 잇따라 모세에게 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데도 백성이 더 많은 예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중에 명령을 내렸다. 남자든 여자든 성소 건립에 쓸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 명령을 듣고 백성이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물자가 넉넉했다. 남을 정도로 넉넉했다. 성막 제작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간을 깨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로 열폭의 전을 짜고 그 위에 그룹 천사 문양을 수놓았다. 천 한 폭은 길이 12.6m, 너비 1.8m였다. 열폭의 천은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나머지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또 한 벌을 만들었다. 나란히 이은 한 벌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청색실로 고리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벌의 한쪽 가장자리에도 그렇게 했다. 그들은 두 벌의 마지막 폭에 각각 50개의 고리를 만들어서 서로 맞닿게 했다. 그리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두 벌의 천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온전한 성막이 되게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염소털로 짜서 만든 11폭의 천으로 성막을 덮을 천막을 만들었다. 천 한 폭의 길이는 13.5m, 너비는 1.8m였다. 그들은 전 다섯 폭을 나란히 이어 연결하고 나머지 여섯 폭도 그렇게 연결했다. 그런 다음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고리 50개를 만들고 맞물린 쪽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었다. 청동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고리에 걸어 하나의 천막이 되게 했다. 그들은 붉게 물들인 가공한 수량 가죽으로 천막을 덮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어 일을 마무리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35장 30

대전 극동방송에 1년의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대전 극동방송 기드온의 300용사 모집 프로젝트. 오늘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한 구절로 많은 이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찬양 한 소절에 누군가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영혼들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극동방송 사역의 열매이며 또 증인입니다. 특별히 대전 극동방송은 올해 청주와 충주 지역에 중계소를 세웠습니다. 70년 동안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지 않았던 충북 지역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설립하고 충청 전역을 복음으로 덮는 거룩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과 헌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1년을 지켜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300명의 동역을 기다립니다. 충남 지역은 물론이고 충북까지 이어진 대전 극동방송의 전파가 2026년을 넘어 2027년에도 막힘없이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의 천만 가천권을 책임져 주실 300명의 후원자, 그 복음의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그 귀한 헌신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 샵 9330번으로 기도원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후원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데이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93.3MHz, 청주 FM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우체통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없고 유명 관광지도 아니죠. 그저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평범한 우체통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이 특별한 전통이 하나가 있어요. 누군가 힘든 일을 겪거나 마음이 지치거나

답장을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생각보다 큰 힘이 되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이렇게 짧은 문장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되죠. 생각해보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엄청난 재산을 가지는 것도 아니겠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힘내라는 문자 한 줄, 그리고 진심이 담긴 격려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요. 때로는 인생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삶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편지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네, 6월 4일입니다. 목요일 오늘 제일 첫 곡을 함께 하신 곡은 소리엘의 위로송이라는 곡이었어요. 이 찬양의 끝 가사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위로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자,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는 우체통 얘기 말씀드렸죠. 참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보내온 편지 하나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큰 힘을 얻는데 수천 년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사람이 또 그분이 우리를 위로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꼭 그 사실을 알고 이 시간에 그분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오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시 9분 이제 되고 있고요. 이 방송은 누가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소식이 궁금합니다. 자, 우물전 9330번으로 도시의 기쁨 오늘 어디에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오늘 밥상 해방일지 하는 날이죠. 랩스타 문스타 문상일 목사님과 함께 잠시 후에 또 퀴즈 내드리고 치킨과 그렇죠. 곱창, 아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죠. 곱창 세트 그리고 육수 커피 예, 여러분들 드실 수 있는 기회를 잠시 후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자, 우물전 9330번으로 문자도 주시고 참여하시고 그러다 보면 전화 연결되고 받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후에 뵐게요. 이 찬양도 참 오래도록 축복송으로 많이 불렸던 곡인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0: 네, 여러분의 밥상 고민 해결해주는 방송이죠.
1: 저녁 굶을 걱정 붙들어매는 방송.
0: 자, 한참 웃다가 내일 뭐 먹기로 했지까지 잊어버리는 방송.
1: 밥상 해방 일지 치킨 치킨 차카차카 조고조고조 예.
0: 자, 오늘도 랩스타 문스타 문상일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1: 예, 반갑습니다. 래퍼 문스타 청주 서문교회 문상일 목사입니다.
0: 요즘에 그 SNS에 올린 그 쇼츠라고 하죠.
1: 네, 네,
0: 그게 지금 많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바쁘시죠?
1: 예. 아, 갑자기 그게 사역이 돼서
0: 어떤 주제로 하는 거죠, 그 내용이?
1: 옷만 보고 교회 나올 수 있을까라는 네. 주제로 하는데 결론은 이제 누구나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모양의 사람도 그렇죠. 다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릴스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0: 네.
1: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0: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생각 없이 시작을 하신 건데
1: 예, 처음에는 청년들 옷 입은 거 보고 네. 아, 누구나 다 교회 올 수 있다 이렇게 네. 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막 제 옷 어때요 하면서 막 네. 저도 교회 갈 수 있나요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지금 아무튼 그게 사역이 돼서 전도하고 네. 있습니다 그걸로
0: 그래요 네 여러분들 아 그분이 이분이었어 예 맞습니다 네. 이분입니다 지금 점점 더 지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래저래 바삐 활동하고 계신데
1: 네.
0: 저희 목요일마다 있지 않고 이 자리는 지켜주고 계신
1: 아유 꼭 와야죠
0: 그렇죠
1: 네.
0: 더 유명세를 타시더라도 저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1: 유명해지겠죠
0: 아, 그래요? 아, 지지난 주에는 앨범도 새 앨범도 지지난 주 맞죠
1: 지지난 주입니다 네,
0: 네. 활동하고 계시고 네. 어떻게 검색하면 또 음악 들어볼 수 있다고
1: 네. 래퍼 문스타 검색하셔도 되고
0: 네.
1: 지저스 웨그 검색하시면 제 노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지저스와 스웨그를 합친
1: 맞습니다. 네.
0: 지저스 웨그
1: 네. 네.
0: 우리 그 청년 청소년들이 들으면 같이 듣고 되게 굉장히 호응하시고 또 요즘에는 지난번에 재방송에도 60대 70대 되셨는데
1: 네.
0: 랩을 또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1: 네. 네.
0: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또 밥상 걱정하고 계시죠.
1: 또 뭘 먹나 삼시세끼 걱정에 마음이 무거우시죠.
0: 그런 여러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1: 치킨뿐 아니라 조거조거 달라고 하면 골라서 드리는 방송.
0: 밥상 해방일지 치킨치킨 차각차각 조거조거죠.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1: 지금 드리는 이 문제를 듣고 정답을 샵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1: 오늘 문제는 사무엘 하에서 나옵니다.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고구려 2번 캘리포니아 3번 헤브론
0: 자, 이 중에서 네.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1: 네. 오늘 사무엘하 좀 어렵습니다
0: 그러게요 지금 4353번님은 문제도 안 들으시고 기도원이라 보내주셨는데
1: 네?
0: 네? 네. 너무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1: 네.
0: 문제를 듣고 보기 안에 있는 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곳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1: 네.
0: 자, 보기 1번
1: 고구려
0: 2번
1: 캘리포니아
0: 3번
1: 헤브론입니다.
0: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네. 헷갈리시죠? 네. 자, 여러분들이 과거에 들으셨던 곳이나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곳을 찾으시면 안 되고 성경 속에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곳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죠?
1: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0: 번만 더 문제 목사님.
1: 네.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고구려, 2번 캘리포니아, 3번 헤브론.
0: 자, 이 중에서 정답 아신 분들 보내주시죠. 네. 저는 찬송가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네, 듣고만 있어도 어깨춤이 들썩들썩 하시는 그 찬양을 우리 문상열 목사님도 들으시면서 네네 그렇죠?
1: 네, 네. 너무 신납니다.
0: 찬양이 주는 힘이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밥상 해방일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저녁에 또 점심에 뭘 먹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해방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자, 이 문제에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 문제 한 번 더 드릴게요.
1: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고구려, 2번 캘리포니아, 3번 헤브론.
0: 네, 세 군데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죠?
1: 사무엘하 2장을 찾아보시면 네. 나옵니다.
0: 2장. 예. 2장 뭐 시작할 때쯤 나오죠?
1: 네, 그렇습니다. 2장 4절을 보시면 네. 바로 나오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네. 다 아시겠지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0: 그래요. 사무엘하 2장이고요. 신약 아닙니다. 아, 그래요.
1: 네.
0: 신약 가서 뒤에서 뒤적뒤적 대고 계신 분들 앞으로 네. 오셔야 됩니다.
1: 네. 다윗이 처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곧바로 된 게 아니라
0: 네.
1: 네. 이 지파의 왕이 되면서 이곳의 맞아요. 왕이 먼저 됐습니다.
0: 자, 0704번님의 문자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왔네요. 자, 요거는 제외하고
1: 네, 뒤에서. 텃밭에 네. 와서 한동안 관리 못한 것들 잡초 뽑고 난

0: 온몸에 땀이 주르륵 흐르네요. 쉬다가 극동방송 들으니 힐링입니다.
1: 아, 참 오늘 같은 날씨에 이거 쉽지
0: 네,
1: 않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네, 저희는 사실 스튜디오에 뭐 에어컨이 나와도 지금 더워요. 야,
0: 네.
1: 그런데 이런 날 텃밭 관리를.
0: 밖에서, 네.
1: 아, 그래도 또 저희 방송 들으면서 힐링하고 계신다니.
0: 네, 힐링은 극동방송이죠.
1: 그렇죠. 네. 자, 76번도 정답 보내주셨고.
0: 네.
1: 자, 5811번님.
0: 네, 너무너무 재미진 코너입니다.
1: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1: 네, 마음이 없어도 이런 얘기 해주시면 저희는 기분이 나요. 네. 자, 7288번님.
0: 네. 식곤증을 날려버리는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샬롬.
1: 네, 감사합니다. 식곤증. 아, 요즘에 참. 밥 먹고 나면, 그래서 저도 밥을 많이 안 먹으려고 하는데, 또 이제 먹을 때는 또 이렇게 또 줄일 수가 없더라고요.
0: 저도 그렇게 졸리더라고요, 요즘에.
1: 그러니까요. 자, 그때마다 극동방송 함께 하시고, 두지의 기쁨에서 여러분들 깨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참여하신 6802번도 계시네요.
0: 네, 처음 보내봅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1: 네. 목사님, 이렇게 표시되는 거는 누군지 모르시죠?
0: 예.
1: 이렇게 표시되는 건 애플리케이션을 참여하시는 분들이에요.
0: 아~
1: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을 들으시고 문자를 참여하시면 별도의 정보 이용료 없이 문자 보내실 수 있고 라디오 듣고서 이제 일반 문자 하실 때는 정보 이용료가 짧은 건
0: 50원,
1: 긴 거는
0: 100원입니다.
1: 그래요.
0: 네.
1: 어떻게 참여하시려면
0: 샵 9330으로 그렇죠. 보내주시면 됩니다.
1: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자, 좀 전에 드린 문제의 정답 맞히신 분을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995번까지만 소개하죠.
0: 네. 여기는 충남 덕산인데 덥네요. 집 근처에 황토길을 걸으러 나왔습니다. 제가 잠시 자율연수 휴직 중이지만 36년을 초등교사의 길을 걸어올 때 제 곁에 주님이 계셨기에 한달음에 올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어린 학생들 많이 만난 것도 기쁨이었습니다.
1: 네.
0: 우리 딸들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딸들이 학생들과 행복한 교실, 행복한 교직 생활에 평안히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일단 박수부터 치고 들어가야 돼요. 야, 이렇게 짧지 않은 기간에.
0: 그러니까요.
1: 36년.
0: 네. 네. 대단하십니다.
1: 저희 직장 생활 한 3년 6개월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0: 그쵸.
1: 36년을 한 자리에서.
0: 네.
1: 더군다나 여와 산마라고 고백하시는 것처럼.
0: 네. 네.
1: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네. 이 길을 걸어오신, 성도님. 제가 네. 정말 응원합니다. 네. 고생하셨고. 따님들이 또 그 멋진 그 뒤를 이어갈 겁니다.
0: 네.
1: 자,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얘기를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찬양 듣고 와서 잠시 후에 연결할 거예요. 문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한 번만 더 문제 드리고.
0: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고구려, 2번 캘리포니아, 3번 헤브론.

0: 내가 어둠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2시 28분 지나고 있고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자, 오늘 랩스타 문스타 문상현 목사님과 함께 밥상 해방 일지 함께하고 있고요. 7657번님은 이렇게 주셨네요.
1: 대전 시내버스입니다. 오. 기도해 주세요. 시내버스에서도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0: 아, 아멘. 틀면 안 되나 그냥.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연결되셨던 분들은 마을버스 운전하시면서 틀고 다니긴 하시더라고요. 네. 천안에서.
1: 네.
0: 근데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이제 틀어놓은 게 잔잔하게. 네, 왜냐면 네, 이게 네, 또 네, 너무 네. 크면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그쵸. 계실 테니까 잔잔하게 틀다 보면 또 반응들이 오더라고요.
1: 좋을 것 같아요.
0: 용기 내서. 네. 조금만 용기 내서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락 주신 분들 중에 전화 연결할 거고요.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1: 네. 정답은 3번 헤브론입니다.
0: 네, 뭐 고구려도 좋고 캘리포니아 네. 뭐 가보면 좋죠. 근데 다윗이 처음이 왕이 된 것.
1: 네. 네.
0: 다윗은 이스라엘의 네. 첫 번째 왕이 아닙니다. 두 번째 왕이고 네. 그리고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곳은
1: 네. 헤브론입니다.
0: 자, 한 분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연락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전화를 받으실지 모르겠네요. 누구한테 전화 갈지 궁금하시죠? 저희도 궁금해요. 네, 어떤 분이 받게 되실지. 자, 신호가 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신호 가나요? 신호 갑니다. 신호 갑니다. 자, 이분이 전화를 안 받으시면 여러분들께 가는 거고 이분이 전화를 받으시면 첫 번째 주인공은 이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 물론 뭐 전화 연결됐다고 해서 다 이제 선물 받으시는 건 아니고 문제를 통과하셔야 네. 가능하고요. 이분이 그 텃밭에서 지금 네. 잡초 뽑고 계시는 분인데 네. 제가 봤을 때 전화 안 받으시면
1: 다시 일을 시작하셨나요?
0: 일을 시작하신 거죠. 딱 그런 건 경우죠. 한 두 번만 더 신호 가는 거 보고 안 네. 받으시면 다른 분으로 가겠습니다.
1: 받아주세요.
0: 자, 한 번 더. 안 받아.
1: 아, 안 받아요.
0: 네, 이분은 넘어가고요.
1: 네.
0: 자, 이제 여러분들 전화기 들고 계세요. 네. 자, 방금 들어온 이분 어떨까 싶어요.
1: 오.
0: 네, 보이시죠?
1: 네. 네. 제가 좀 좋아하는, 이런 분들 좋아하는 분입니다.
0: 아, 옥쌤도 운동 좋아하시니까.
1: 저도, 네. 네.
0: 지금 이분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시다가 지금 극동방송 들으면서.
1: 벌써.
0: 네, 손경민 목사님의 네, 은혜. 저희는 은혜 되는데. 과연 전화도. 이분은 끝번호를 보니까.
1: 네.
0: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목사님,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1: 네.
0: 끝번호가 구원구원입니다.
1: 네.
0: 구원구원 되시는 분이 안 받으시면. 받으셨나요?
2: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극동방송이에요.
1: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0: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지금 문자 주셨어요?
2: 네네.
0: 아이고, 본인 소개가 가능하세요? 어느 교회 섬기시는 누구신지?
2: 아, 대전의 신흥동에 동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대진 장로입니다.
0: 장로님,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고 갈게요, 장로님. 아니, 이 시간에 운동을 하시다가.
2: 네.
0: 운동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셨던 거예요?
2: 네네. 계속, 매일매일 그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0: 하하. 저희가 매번 여쭤보는데 뭐가 그렇게 좋길래.

0: 아, 저 이제 항상 그 극동방송 틀어놓고 이제 다니면서
1: 네.
0: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같이 생활하는 것과 같이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1: 아이고, 이야. 맞아요. 우리 신앙생활, 신앙생활 유지하는데 또 이만한 게 없어요. 그렇죠?
0: 네네.
1: 헬스장에서는 지금, 뭐 저는 잘 모르,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2: 예.
1: 기구들 중에 뭐 어떤.
2: 예, 어떤 운동하고 계셨어요, 장로님?
0: 그, 자전거 하고요.
2: 아, 유산소를 하고 계셨군요.
0: 네네네.
1: 네, 여기 또.
0: 네, 시끄러워서 지금 밖으로 잠깐 나왔어요.
2: 아하, 네. 또 이거 유산소 많이 해야죠.
1: 아, 그렇죠.
2: 네. 네.
1: 유산소도 하시고 그 근력 운동도 좀 하세요?
0: 네네네.
1: 오, 이야. 근력 운동은 어떤 것들 하세요?
0: 그 윗몸 일으키기 하고요.
1: 네.
0: 그 팔 당기는 거.
2: 어.
0: 그 네. 아령도 하고요.
1: 아령도 아, 하고.
2: 네. 덤벨 운동도 하시고.
1: 아이고야. 그 말 그대로 이제 헬스장에 다니시니까 이제 건강 잘 챙기시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운동들을.
2: 그쵸.
1: 네, 빠지지 않고.
2: 그쵸. 네.
0: 저는 이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1: 네.
0: 저는 장애가 있어요.
1: 오, 그러세요?
0: 예, 네, 뇌변병 장애가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항상 이 건강을 유지하려고 이제 헬스장을 다니고 있어요.
2: 이야.
1: 이야, 그래요. 사실은 뭐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제가 알기로 또 이제 뇌병변 장애가 오면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0: 네네네네.
1: 네,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희 전혀 모르겠어요.
2: 네, 잘하시 말씀 잘하시는데요.
0: 그래도 하나님께서 네. 말은 잘하게 해주셔서
1: 네네.
0: 네,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1: 주님의 은혜는 그렇죠?
0: 네. 네, 항상 주님과 같이 생활을 하니까
1: 네.
0: 매일매일 걱정방송 틀어놓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하죠.
2: 야.
1: 그래요. 참 하나님이 귀한 방송 허락하셔서 어디 가서든 이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한 건 정말로 주님의 감사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0: 네네네.
1: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성경 퀴즈를 할 건데.
0: 네.
1: 네. 열 문제 중에서 일곱 문제 이상을 맞히시면 돼요.
0: 아유, 그. 긴장되는데요.
1: 네,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2: 다 맞추시던데요.
1: 그러니까요. 자, 오늘도 그 문상일 목사님께서 고민해서 문제를 네. 골라오셨는데
0: 아, 네.
2: 장로님이시면 난이도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장로님이 거의
0: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1: 그래요. 아, 그 문제는 어렵지만 늘 그렇듯 보기는 또 재밌고 쉽게 냅니다. 편하게 맞추시면 되겠고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잠시 후에 시작을 해요. 목사님이 문제 내면 곧바로 정답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0: 네.
1: 자, 청취자들 여러분들도 이제 함께 하실 수 있고 목사님께서 지금 장로님께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도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문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우물정 9330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1: 담으시면 장문 100원이고요. 자, 그럼 장로님 시작해 볼까요?
0: 네.
1: 네. 자, 사이렌 소리 함께 시작합니다. 청취자들께서도 문자로 함께 참여하시죠.
2: 사울의 군대 장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아브넬, 2번 메가더.
0: 1번.
2: 아브넬을 죽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요압, 2번 김만수.
0: 1번.
2: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번 90세, 2번 30세.
0: 1번.
2: 다윗이 빼앗아 수도로 삼은 성은 어디일까요? 1번 예루살렘, 2번 만리장성.
0: 예루살렘.
2: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죽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우사, 2번 아톰.
0: 우사.
2: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춤을 췄다, 1번 춤을 췄다, 2번 잠을 잤다.
0: 춤을 췄다.
2: 다윗이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어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백화점, 2번 성전.
0: 2번.
2: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며 은혜를 베푼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무비보셋, 2번 골리앗.
0: 골리앗.
2: 다윗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죄를 지은 여인은 누구일까요? 1번 제시카, 2번 바세바.
0: 바세바.
2: 다윗의 죄를 책망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1: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총 9문제를 내드렸고요.
2: 네.
1: 9문제 중에서 7문제 이상을 맞히셔야 오늘 준비된 선물을 가져갈 수 있는데 자, 장로님.
0: 네.
1: 장로님은 몇 문제를 맞히셨을까요?

0: 글쎄요. 많이 못 맞춘 것 같은데요.
1: 통과했을까요? 통과를 못했을까요?
0: 통과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1: 자,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2: 통과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1: 아, 아홉 문제 중에서 총
2: 일곱 문제 맞히셨습니다.
1: 아, 장로님.
0: 네.
1: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
1: 얼마나 저희도 가슴을 졸이면서 문제를 냈어요, 장로님. 이걸 틀리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중에서, 목사님.
2: 네.
1: 김만수는 누구세요?
2: 김만수. 저희 교회 부목사님 별명인데, 네, 이제는 지인들 이름 좀 총출동하려고 합니다.
1: 아, 아, 부목사님 성함도 아니고 별명이에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재밌게 드렸는데, 장로님께서는 아홉 문제 중에서 일곱 문제 이상 맞히셔서 선물 고르실 수 있는데, 오, 자, 네. 선물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목사님이 안내해 주실게요.
2: 예. 네, 치킨 있고요. 곱창 네. 있고 육수 있고 커피 있습니다. 치킨, 곱창, 육수, 커피.
0: 곱창.
1: 오, 곱창. 오,
2: 곱창.
1: 아니 곱창을 네. 특별히 선택하신 게 좋아하세요 곱창을?
0: 아니 그 좋아 저는 그냥 보통인데요.
1: 네.
0: 제 아들이 좀 잘 먹어요.
1: 오, 아드님이 곱창을 좋아하세요?
0: 예예. 예.
1: 역시 우리 아버지는 늘 아들 생각밖에
3: 그러니까요.
1: 없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곱창 세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0: 네.
1: 아드님은 맛있게 드시고. 그 헬스장에서 저희가 이제 부탁을 좀 드리는 게.
0: 네.
1: 헬스장에서, 같이 이 극동방송 들으실 때는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0: 아니, 저 이어폰 들고.
1: 아, 이어폰으로? 아, 옆에 사람들 좀 극동방송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가끔씩은.
0: 아, 근데 네. 헬스장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이 소리가 안 들려요.
1: 맞네, 맞네, 맞네.
0: 근데 이제 이어폰 갖고 지금 네. 듣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헬스장에 누군가가 좀 외로워한다면 그분에게 이어폰을 살짝 그 살포시 좀 귀에 꽂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알겠습니다. 전도, 그 헬스장에 전도 대상자가 두 명이나 있어요.
1: 오!
0: 예, 네, 그래서 항상 그 가면 그 접근해가지고 하나님 네. 말씀 얘기하고
1: 네. 네.
0: 커피도 같이 먹고 그래요.
1: 뭐 이런 분들은요 이야. 그냥 극동 방송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전도가 또 삶에서
2: 그러니까요
1: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장로님 저희가 준비된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해요
0: 네네
1: 네. 아이고 참 귀한 장로님이 또 전화 연결돼서
2: 네.
1: 극동 방송을 또 왕 애청하시다 보니까 또 이런 결과 이어지고요 그렇죠
2: 그럼요
1: 김만수 때문에 한번 웃음 터질 뻔했고 부목사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네.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 기회가 갑니다. 두 번째 또 전화 연결할 거예요. 이 문제의 정답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드릴게요.
2: 다윗 다음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솔로몬, 2번 칭기스칸, 2번 3번 루이 14세.
1: 다윗 다음에.
2: 네, 다윗 다음에 네. 왕이 된 사람.
1: 자. 다윗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네. 1번
2: 솔로몬,
1: 2번
2: 징기스칸,
1: 3번
2: 루이 14세.
1: 그래요.
2: 네.
1: 네. 여러분들 아주 쉬워요.
2: 제가 난이도 조정하느라고
1: 네.
2: 고생을 많이 합니다.
1: 어렵지 않아요. 네.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 시험 문제 풀 때도 그렇잖아요. 잘 아는 거라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요.
2: 아...
1: 그러다 틀리는 경우가
2: 네.
1: 많아요.
2: 그 꼬우면 안 됩니다.
1: 그러니까
2: 네.
1: 그냥 한 번에 나오는 거 맞히셔야 합니다.
2: 네.
1: 다윗 다음에. 그러니까 네. 다윗 전의 왕은 누구죠?
2: 네.
1: 다윗 전의 왕?
2: 네, 사울입니다.
1: 그렇죠. 그게 네. 1대 왕.
2: 네.
1: 그 다음에 다윗이었고요. 그 다음 사람은.
2: 그 다음에 누구일까요?
1: 네. 네. 자, 1번.
2: 솔로몬.
1: 2번.
2: 징기스칸.
1: 3번.
2: 루이 14세.
1: 그래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로요?
2: 샵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단문은
2: 50원이고.
1: 장문은
2: 100원입니다.

0: 네, 위미 시안이었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송가 듣고 왔고요. 자, 극동방송 2시의 기쁨. 오늘 랩스타 문스타 문상일 목사님과 함께 밥상 해방일지라는 코너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예.
0: 네, 밥상 차리느라 저희가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좀 이것 때문에
1: 그렇죠.
0: 네, 고민을 많이 하는지.
1: 네.
0: 사모님도 마찬가지시죠?
1: 마찬가지입니다.
0: 네. 네. 자, 그런 여러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좀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문제의 정답 좀 알려드릴게요.
1: 네. 다윗 다음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0: 네, 솔로몬이었죠.
1: 네.
0: 자,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 맞습니다.
1: 네.
0: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문자 잠깐 소개해드리고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할게요. 2148번님.
1: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크, 솔로몬 찍습니다. 이제 제법 햇살이 뜨겁습니다. 제 신앙도 이 햇살처럼 뜨겁길 기도합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예수님의 사랑.
0: 네. 예전에 이 찬양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1: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0: 맞아요. 네. 네. 그 찬양. 율동 재밌었는데, 그죠?
1: 네.
0: 자, 1142번님은 또 이렇게 주셨네요. 극동방송 드리면
1: 네,
0: 은혜 받고.
1: 은혜 받고. 대추나무 순 작업하고 있네요.
0: 오. 아, 지금 이 시기에 순 작업을 잘해야 이제 가을에 맛있게 열리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0: 저희 둘 다 이거의 문외한이라 잘 몰라요. 네. 자, 그리고 8970번님.
1: 네.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0: 8329번님.
1: 솔로몬입니다. 그림 색칠하다 보냅니다.
0: 오. 오,
1: 무슨 그림인지 궁금하네요.
0: 이런 건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야죠.
1: 네. 네.
0: 아까 대추나무도 사진 좀 보내주시고.
1: 네.
0: 자, 그리고 이분.
1: 네. 중3 딸이 학교를 쉬는 날이라 같이 듣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0: 오늘 무슨 날인데 학교를 쉬죠?
1: 그러니까요.
0: 우리끼리 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1: 네. 우리 아들은 학교를 갔는데.
0: 그러니까요. 저희 딸도 갔는데. 개교 기념일이거나.
1: 네.
0: 자체 학교 가시는 게 아니라 자체 쉬는 건 아니신 것 같고. 문자 네. 보니까 학교 가시는 네, 날이라고 했으니까.
1: 네. 궁금하네요.
0: 그래요. 자, 이런 다양한 얘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네.
0: 저희 이제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1: 네. 네.
0: 궁금한 김에.
1: 네.
0: 요번 한번 전화 받는지 한번 가보죠. 자, 지금 많이들 연락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전화를 받게 되실지
1: 네.
0: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호가 갑니다. 갑니다. 전화 연결 됐나요?
2: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극동방송이에요.
1: 반갑습니다.
2: 아, 네. 어머.
0: 할렐루야.

0: 어머, 어머, 어머.
1: 어머.
0: 생방송 중입니다.
2: 아, 어머, 웬일이야.
0: 어머, 웬일이야. 어머, 웬일이야. 이런 텐션 저희가 좋아해요.
2: 아, 어머, 너무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0: 그렇죠.
2: 갑자기.
0: 저희 전화가 반가운 건 맞죠?
2: 아, 그럼요. 아유, 너무 영광입니다.
0: 어머, 요 텐션 너무 좋아요.
1: 네, 아, 너무 좋습니다.
2: 아, 진짜 자, 너무 감사합니다.
0: 섬기시는 교회, 네, 말씀하세요.
2: 아, 저희는 그 대전 복수동 초음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0: 네, 집사님이세요? 네. 성함이?
2: 네, 정숙희입니다.
0: 정숙희 집사님?
2: 네네네.
0: 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중3 딸의 학교가 개교기념일인가요?
2: 아, 딸이 학교가 네. 그 남해예요. 그래서
0: 아하.
2: 네, 재량 수업으로 어제 선거 날부터 내일까지 쉬어요. 왜냐면 오. 학교가 기숙형 학교라서.
0: 아하.
2: 네, 네, 네.
0: 아, 재량 수업으로 이제 선거랑 네네. 이어서 이제
2: 네, 네, 네. 아이들이 먼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0: 야.
2: 네, 네. 그래서 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영화 본다고 들여보내고 네. 저는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0: 아이고야, 또 이렇게 또 간만에 올라오니까 또 다 해주고 싶죠, 그렇죠?
2: 그쵸? 네네네.
0: 네. 아, 그럼 자녀가 딸 말고 또?
2: 아, 고3 아들 있고요. 네. 중3 딸이 있습니다.
0: 고3, 중3.
2: 네네.
0: 이때가 한참 조심스러울 시기인데.
2: 아, 네. 저희 딸 사춘기 와가지고 네. 지금 막 한참 좀 까칠하고 그래요.
0: 그렇죠. 쉽지 않은 네. 기간을 보내고 계신데.
2: 네. 저는 갱년기고 딸은 사춘기고.
0: 보통은 갱년기가 이깁니다.
1: 그렇죠. 이겨야죠.
2: 아, 근데 저희 집은 사춘기가 이기더라고요.
0: 아, 그래요?
2: 네네네.
0: 아, 우리 중3 딸이 아직 갱년기를 모르네.
1: 네.
2: 아, 네네네. 너무 몰라서 그냥 제가 사춘기에 져주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우리 또 엄마가 이렇게 마음 넓어야.
1: 그렇죠.
0: 지도 갱년기 돼봐야
2: 네.
0: 알아요.
2: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얼마나 되면 알겠죠.
0: 그러니까 이 경력이 되면 네. 몸에 열도 많이 나고
1: 그렇죠.
2: 네네
0: 이유 없이
2: 맞아요.
0: 옆에 있는 남편이 밉고
2: 아 맞아요
0: 네, 남편은 그냥 네. 밥만 먹고 있었는데 미워요 그렇죠.
2: 저는 밥상 차려주고 다른 데로 가죠.
0: 그렇죠. 그것도 보기 싫어서. 아, 그래요. 우리 네.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쩔 수는 없어요. 이 갱년기를.
2: 아, 그냥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아, 네. 잘 섬겨줘야죠, 남편.
0: 그렇죠. 또 이렇게 덮어가네요, 그렇죠?
2: 네, 네, 네, 네.
0: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 아무튼 저희 그 텐션 맞는 분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1: 너무 반갑습니다.
2: 아, 아니 저희가 너무 감사해요. 갑자기 저는 전화 올 줄 상상도 못해가지고.
0: 네. 저희는 그 상상 못하는 분들께 저희가 전화드려요.
2: 아, 네네.
0: 아무튼 반갑고 저희가 이제 퀴즈를 드릴 텐데.
2: 아, 저도 문제는 안 하나요?
0: 아, 그럼요. 선물이 네 가지 있잖아요, 목사님. 소개 네. 한번 해주세요.
1: 선물이 치킨, 곱창, 네. 육수, 커피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2: 네네. 저희는 이제 아까 그분처럼 저는 딸이 치킨을 좋아하니까 치킨을 하겠습니다.
0: 딸이 치킨을 좋아해요?
2: 네네. 오호. 곱창도 좋아하긴 하지만 네. 치킨 무난하게 치킨으로.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딸이 사춘기를 지나고 있고 갱년기도 이겨내고 있지만 네. 그 딸이 부디 치킨을 먹고 잠잠해지길 바라면서.
1: 네.
0: 자 열 문제 중에서 일곱 문제 이상 맞추시면 돼요.
2: 아 잘 맞추는데요. 갑자기 떨리네요.
0: 네. 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텐션이면 충분히 맞습니다.
1: 아 그럼요, 그럼요.
0: 자 문제 한번 내볼까요?
2: 네네.
0: 네, 자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이제 시작합니다.
1: 압살롬은 무엇 때문에 유명했을까요? 1번 긴 머리카락, 2번 주차장.
2: 1번.
1: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어디에 걸렸을까요? 1번 나무, 2번 에펠탑.
2: 1번.
1: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시므이, 2번 아이언맨.
2: 1번.
1: 압살롬을 죽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브래드 피트, 2번 요압.
2: 2번.
1: 다윗이 압살롬 반란을 피해 도망갈 때 함께 울며 따라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번 모든 백성, 2번 어벤져스.
2: 1번.
1: 다윗의 전략가였으나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배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해리포터, 2번 아이도벨.
2: 2번.
1: 압살롬이 반란 후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해서 또다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베냐민 사람 누구일까요? 1번 손흥민, 2번 세바.
2: 2번.
1: 다윗이 말년에 큰 실수를 범해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가져온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인구조사, 2번 SNS 계정 개설.
2: 1번.
1: 다윗이 인구조사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재앙은 무엇일까요? 1번 와이파이 먹통, 2번 사흘 동안 전염병.
2: 전염병.
1: 다윗이 전염병을 멈추기 위해
0: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총 저희가 아홉 문제를 냈고요.
2: 네. 네네.
0: 아홉 문제 중에서 중간에 한번 피식 웃기도 하셨는데 브래드 피트에서 피식 터졌거든요. 네, 한때 또 브래드 피트를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1: 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집사님은 몇 문제 맞히셨을 것 같아요?
2: 제 생각으로는 다 맞았을 것 같아요.
0: 아, 그 자신감 좋습니다. 자, 몇 문제 맞히셨을까요?
1: 아홉 개 다 맞히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딸이 좋아하는 치킨을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방송 마치고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중3 딸 또 고3 아들. 네, 조금은 예민한 시기지만
2: 네.
0: 또 시간 지나면 지들도 알아요.
2: 네, 네네. 그럼요. 그러길 바라야죠.
0: 그렇죠. 우리 갱년기 잘 버텨내시고.
2: 네네. 네,
0: 또 갱년기를 이겨내는 게 또 성령 아니겠습니까?
2: 아멘.
0: 아멘. 그 성령으로 네. 더 뜨겁게 잘 지켜내시길. 자, 응원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0: 네. 아이고, 또 우리 딸 먼저 드려보내고, 네, 그 와중에 네. 또 이렇게 전화 연결되고.
1: 아, 네. 너무 좋네요.
0: 그래요.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문자 주셨는데 문자로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선정해서 저희가 개별 문자를 드리면
1: 네.
0: 그분께도 제가 준비된 선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 문자 온 것 중에 몇 개만 좀 소개하고 인사를 좀 드릴게요.
1: 네.
0: 목사님께서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일할 때도 쉼을 누릴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셨고요.
0: 네.
1: 또 친정엄마 병원 다녀오는 길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정답 보내주셨고요. 네, 극동방송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0: 아이고, 자, 그리고 목사님 그 문제 내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많이 해주시는데
1: 네.
0: 이렇게 해주셔야 목사님 또
1: 네.
0: 고심하면서 문제를 또 냅니다.
1: 제가 문제 정말 내느라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여러분께서 계속 응원해 주시면
1: 거의
0: 좋겠습니다.
1: 거의 수능 문제 내는 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틈마다 이제 좀 말씀드리는 건 저희 방송에서는 사실 이제 랩을 들려드리지 못하지만 목사님이 또 랩으로 또 하나님 찬양하고 또
1: 네.
0: 다음 세대 이끌고 있으니까
1: 네.
0: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1: 네. 많이 들어주십시오.
0: 네. 어떻게 찾으면 된다고요?
1: 래퍼 문스타 검색해 주시면
0: 네.
1: 제 노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네. 최근에 발매된 네. 곡은 지저스 웨그입니다.
0: 지저스 웨그를 찾으시면 네. 되겠습니다.
1: 네.
0: 자, 목사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자, 랩스타 문스타 문상일 목사님과 함께 했고요.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오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시의 기쁨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6월 4일 목요일, 오늘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가 잠깐 중단됐던 분들, 하나님하고 친했다가 잠깐 지금 떨어져 계시는 분들, 다시 하나님 만나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라디오로 가까이 가까이 오시고요. 이 시간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새끼라 라디오 예배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모르겠는데요. 자, 라디오로도 듣고 계시는 분 있고 핸드폰을 통해서도 듣고 계신 분 계시죠? 자, 여러분의 그 장소,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 아뢰고 기도가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잠깐 떠나 계신 분 계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다시 돌아오십시오. 네, 전국 생방송으로 이 시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그 은혜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부르고 싶은 여러분의 찬양 신청곡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후 3시 이 시간대는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서울 극동방송의 수신문자인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익숙한 곡 다같이 부를 수 있는 곡이면 더 좋아요.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 예전에 내가 참 이 찬양 좋아하는데, 이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 참 뜨겁게 만났었는데, 그런 찬양 그 사연과 같이 보내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요즘 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이유 사연도 적어주셔도 좋고, 그런 거 못 적으시면 제목만 적어주셔도 좋고, 여러분의 받는 은혜도 나눠주십시오. 오늘도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 그리고 건반의 안은비 자매님 오셨습니다.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일주일이 이제 금방 가죠?
1: 네.
0: 금방금방 갑니다. 예. 어떻게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고요?
1: 예, 예.
0: 요즘에 주위 분들이 이제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1: 네.
0: 주위에 뭐라고 하시던가요?
1: 너무 예. 잘 듣고 있다고.
0: 잘 듣고 있다고?
1: 예. 네, 네.
0: 은혜 많이 받고 있다고?
1: 예.
0: 예.
1: 감동받으신 분도 계셨어가지고 저도 예. 반대로 또 감사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0: 지난주에 이제 우리 찬양하다가 부모님 얘기 나와가지고 네. 우리 집사님 이렇게 울먹울먹 많이 하셨잖아요.
1: 네, 네.
0: 지난주 부모님 들으셨을까요, 이 방송?
1: 안 들으신 것 같아요.
0: 아, 지난주도 못 들으셨구나. 네,
1: 안 들으신 척을 하시는 건지 아.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0: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유 안 들었다.
1: 네.
0: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
1: 네.
0: 예. 자, 아버님과 어머님을 비롯해서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특별히 하나님과 잠깐 떨어져 계신 분들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메말라 있다, 오늘 이 라디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아는 노래든 모르는 노래든 여러분께서 신청하셔도 좋고, 운전하시는 분들 신청 못하셔도 그 안에서 부흥회, 일일 부흥회로 삼으셔서 소리내서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첫 곡 어떤 곡 가져오셨죠?
1: 네, 미랄 가져왔습니다.
0: 미랄. 아, 미랄. 이 천관웅 목사님 옛날에
1: 예.
0: 참 많이 예, 이렇게 방송에서도 소개도 하고 많이 들었던 곡인데
1: 네.
0: 참 오래간만에 네. 접하게 되네요. 왜 이 찬양을 특별히 선택하셨나요?
1: 저 일본 유학했을 때
0: 네.
1: 그때 많이 들었던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믿어가지고 그 찬양 듣는 그 시대적인 그 찬양이 막 뒤죽박죽인데
0: 네.
1: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그때는 죽어야 된다? 막 이런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거를 느꼈었는데
0: 네.
1: 이제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0: 네.
1: 이 찬양을 좀 오랜만에 꺼내봤습니다.
0: 미랄, 이 성경에도 나오는 단어고
1: 네.
0: 예수님께서 이제 미랄이 되셨잖아요.
1: 네.
0: 본인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의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고 우리에겐 복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우리도 미랄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 아멘.
0: 쉽지 않지만 우리가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를 더 내려놓고 이런 결심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이 시간 불렀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그 받는 은혜 신청곡들 샵 1069번으로 계속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를 살리시고 저희를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미랄이 되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0: 바랍니다.
1: 아멘.
0: 예수님 닮는 제자 되기 소망하고 우리도 밀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내 욕심대로 내 것만 챙기면서 밀알이 되지 못하는 삶이 하나님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밀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1: 아멘.
0: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 예배가 중단됐던 분들,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1: 아멘,
0: 이 시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우리의 밀알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이 가사가 참 저는 다가오네요.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극동방송.

0: 방송 또 새끼라 이렇게 한 명 한 명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볼 때 그 영혼 통해서 또 다른 또 열매가 있고 또 있고 참 그 영적인 재미가 있고요. 감사하게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나아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 아멘.
0: 자, 지금 여러분께서 문자 또 앱으로 주고 계십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인데 문자도 주시고 또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 무료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자, 2046번님 반갑습니다. 시흥에서 양평에서 인천에서 예산에서 부산에서 광명 하얀동에서 선물도 잘 받으셨다고 송파에서 침상에서 듣고 있어요. 거동이 어려워 나갈 순 없지만 극동방송 덕분에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예 고맙다고 8383번님도 오셨네요. 비가 오는 곳도 있나 봐요. 예, 비 오는 게 상관없이 동성중학교 전도 가요. 차에 막 올랐는데 비가 그칩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경남 고성에서 듣고 있다고요. 고성에 보니까 경남에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그래요.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복음성가 오신실하신 주 이 곡을 신청하셨네요. 이 곡 한번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컥합니다. 6180번님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생각난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곡도 준비를 하셨죠? 집사님?
1: 네. 네. 빛의 사자들이여라는 찬송가 502장 찬양입니다.
0: 네. 어떻게 이 곡 선택하셨어요?
1: 제가 작년에 그 고등부 찬양 그 수련회 때 찬양을 인도를 맡았는데요. 이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마치 청년이 된 것처럼 그런 주님의 힘이 또 느껴지고 요즘 같은 시대에 젊은이들이 많이 좀 교회에 멀어지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빛에 주님이 주신 그 빛 가운데로 다시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네. 골라봤습니다.
0: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1: 네. 네.
0: 어둠 속에서 영상만 보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1: 네, 맞습니다.
0: 어둠을 물리치고 아멘.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게 참 본인도 그 빛으로 나오고
1: 예.
0: 또 이렇게 본인들도 이렇게 전도하는 청소년 청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 네, 네.
0: 예. 자,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이 찬송 부릅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중3 말에 친구가 전도해서 다니게 됐던 성결교회, 그때 처음 부흥회라는 집회 때 두 손 들고 따라 부르던 찬양이 있었네요. 40년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그날처럼 뜨겁게 부르고 싶다고 2589번님. 그래요. 예. 어디서 부르시는지 혼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한번 오늘 불러보십시오. 마음껏 하나님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제왕절개 수술할 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데 수술실에 찬양이 흘러나와서 수술의 두려움이 감사로 바뀌어 눈물 흘린 기억이 난다고요. 이야, 제가 아는 우리 원장님들 가운데서 수술실에서 극동방송 트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 극동방송을 트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찬양을 트는 분들도 있는데, 야, 거기는 이제 찬양이 나왔군요. 극동방송인지는 모르겠지만 셋째 아이가 64일째 고열 나서 응급실 갔었는데 이 찬양 틀어놓고 아, 무릎 꿇고 기도하니 갑자기 열이 정상으로 돌아왔었어요. 주가 일하시네. 두 분 아시죠? 주가 일하시네. 이따가 한번 주가 일하시네도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신실하신 주 신청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잠깐만요. 6765번님. 6765번님께서 신청한 곡인데, 아,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신실하신 주가 이제 찬송가도 있지만 복음성가도 있거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곡인데요. 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찬송가 오신실하신 주보다 이 찬양을 좀 많이 더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1: 저도 그러니까. 이게 더 조금 익숙한 것 같아요.
0: 예. 그러면서 이제 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더 믿으려고 막 애쓰고 안간힘 썼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샵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신청곡들 받고 계십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존귀한 존재라고 느껴집니다. 첫 찬송 듣는 내내 울컥 하서 울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도 울면서 찬양이 참 힘차고 은혜가 있어요 라고 7819번님 미랄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울컥울컥 하셨나봐요. 와, 요새 참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다고 0894번인 아이고 그렇구나. 얼마 전 눈에 이상이 와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보여가지고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아 그렇구나. 눈에 또 이상이 오셨나봐요. 그렇군요. 자, 가산동 일터에서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미랄 저도 들으면서 같이 부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네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다고.
1: 아멘.
0: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7095번님 집사님 읽어주시죠.
1: 법원 업무 마치고 운전하는데 새끼라 라디오 예배와 함께하네요. 뜻밖의 선물 같아요. 마음이 평안할 때 나태해지기도 해요. 복음 전파는 누구에게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삶의 무기력을 떨쳐냅니다.
0: 네. 예, 그렇게 이렇게 우리 7095번님께서 선물이라고 뜻밖의 선물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서 또 힘차게 지금 또 도전하면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나신다고 우리 5189번님 오셨고요. 성남에서 우리 택시 기사님. 이 택시 기사님은 우리 새끼라에 올해 초에 전화 연결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방학 중에 계시다가 교회 잘 다니시는 우리 기사님이세요.
1: 할렐루야.
0: 할렐루야. 아우 와.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주가 일하시네. 아까 찬송 이거 이제 신청곡이었잖아요. 이렇게 제목부터가 딱 이렇게 도전되는 찬양이에요. 네.

0: 내가 일하시네. 내가 일한다.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근데 이제 주가 일하실 때 보면은 광야를 지날 때 일하시거나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을 때 주가 일하시네. 아 이렇게 좀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광야에서 일하실 때가 많고 우리가 빈손 됐을 때 네. 일하실 때가 빈손 될 때까지 기다리실 때도 있고 마음의 빈손.
1: 네.
0: 예. 자, 이 시간에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 3시 32분 향하고 있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 또 건반의 아는 비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0505번이
1: 삶이 너무 힘들어서 찬양에 근근히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0: 주님, 이 문제를 이길 힘과 능력 주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길을 여시는 주님, 치워주시고 살아갈 힘 주소서. 주만 아십니다. 매일 주어진 은혜가 정말 살아갈 힘입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 감사합니다.
1: 아멘. 아멘. 아유, 그렇구나. 찬양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우리 0505번님 오늘도 더 힘내시고 주님의 위로 많이 받으시고요.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요새 힘듦으로 내일이 안 되길 바래서 눈 감기 싫고 아침에는 오늘을 맞이하기 힘들어 눈뜨기가 싫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며 밤낮이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 주시는 새 힘 얻고 싶습니다. 빛나는 아침 맞이하고 싶다고 2491번님. 아, 그래요. 꼭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다음에요. 나만의 예배당 차 아닙니다. 아, 그렇죠.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3082번이 차 안에서 지금 혼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진짜 나만의 예배당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장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자꾸 눈물 난다고요. 앱으로 듣고 계시는 우리 잠깐만요. 넘어가 버렸는데 2782번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창원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후반 일할 때 새끼라 매일 찾아 들으려 하는데 눈물 난다고. 와, 우리 또 기사님께서 창원에서 이 버스 기사님들이 용감하게 이렇게 극동방송을 틀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택시기사님들도 그렇고요.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5721번님의 신청곡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주를 찬양이라는 곡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렇게 시작되는 곡인데 잠깐 이제 아까 로고송 나갈 때 저 이 찬양 참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0: 네.
1: 어떻게 이 곡을 좋아하세요?
0: 거의 저는 네. 약간 제 삶에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게 도전이 되는 일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험이 네네. 또 많이 오다 보니까 유혹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찬양이 약간 이렇게 힘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네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1: 그래요. 네. 이 찬양의 가사가 보면은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러잖아요.
0: 가사가 네. 좀 직접적이어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더
1: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전쟁이야 전쟁 뭐 이렇게도 하는데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 모든 것들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이라는 가사잖아요.
0: 네.
1: 예전에 제가 한 큰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청년 때였나? 근데 정말 수많은 사람이 그 새벽에 다 그 예배당을 꽉 차고 있었어요. 근데 부목사님께서 아마 찬양 인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새벽에 이 찬양을 인도를 하셨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자고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큰 예배당에서 손을 탁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새벽에 막 부르다가 이 찬양을 딱 불렀는데 와, 그때 어떤 그 감동이 아, 진짜 하나님께 다 속한 것이구나.
0: 아멘.
1: 그분께 다 맡겨야겠구나.
0: 아멘.
1: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주를 찬양이라는 곡 함께 올려드리시죠.

0: 아까 말씀드린 막 그 상황도 떠오르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찬양했던 그 새벽 시간이 떠오릅니다. 아마 이 시간에 지금 방송을 들으면서 찬양을 아마 소리 높여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1: 예, 예. 저도 차에 있었으면 엄청 불렀을 것 같아요.
0: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1: 아멘.
0: 마음 아프신 분들 모두 힘내세요. 6024번님 이렇게 또 오셨고, 날씨는 덥고 꿀꿀하지만요, 라디오 앱이 참 좋습니다.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찬양 함께 하고 있다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또 새끼라를 지금 청취하면서, 또 아이 학원 데려다 주면서 차 안에서 대기 중에 혼자만의 찬양, 주를 찬양, 1478번님 이렇게 또 앱으로 듣고 계십니다. 8417번님도 오셨네요.
2: 내 안의 중독이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영적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이 저에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0: 그러니까 유독 보면요, 이 라디오 예배할 때 아프시고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고, 원래 많이 듣고 계시지만 이 시간에 더 들으시면서 문자를 이렇게 용기 있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이 이 시간에 다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신청곡들 지금 많이 도착하고 있는데,

0: 자, 어떤 거를 시간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요. 예. 부산에서 우리 개인 택시 하시는 분 오늘 가족하고 경남 하동 갔다 오셨다고. 오고 가는 길 예배 장소가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긴 방학이었던 남자친구가 어느새 제 옆에 같이 교회에서 집사이자 어린이 부장이 되었네요. 와,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8417번인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8417번인 그 옆에서 이제 옆에 어느새 옆에 남편이란 얘기인가요? 그러겠죠?
1: 예.
0: 예. 남자친구가 어느새 남편일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이름하고 주소 한번 보내주시면 축하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 읽었던 것 같고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들이 있는데요. 야, 오늘 보니까 이 곡도 예전에 많이 불렀던 네. 이 찬양 아시죠?
1: 네.
0: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게 이제 후렴구가 이제 그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넌 날 누구라고 생각해?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 아멘.
0: 이렇게 고백했던 그 말씀이 들어있는 찬양. 바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예전에 그 두란노 찬양 아세요? 경배와 찬양?
0: 아, 네.
1: 큰 장소에서
0: 예.
1: 뭐 그 하영윤 선교사님.
0: 네네. 네.
1: 정말 많은 분들하고 막 떼창으로 이걸 막 불렀던 그 기억이 있어요.
0: 네.
1: 예수는 그리스도.
0: 아멘.
1: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날을 꿈꿔봅니다. 꿈꿔봐요.
0: 아멘.
1: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많은 신청곡들 다 하지는 못하지만요. 마지막 곡은

0: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의 짐을 벗고 보니까 슬픔이 정말 많은 이 세상이 천국이랍니다.
1: 아멘. 네.
0: 주 예수와 동행하니 천국이래요. 천국.
1: 아멘. 네.
0: 자, 동탄에서 엠버스 기사님 잘 듣고 계시고 야, 경남 창원에서 예 듣고 계십니다. 40년쯤에 아 사랑의 종소리. 아 이것도 정말 옛날 곡인데 외삼촌이 집에 오셔가지고 가끔 불러줬던 찬양이라고. 강릉 갔다가 집에 가시는 길에도 3532번님도 오셨고요. 자 오늘 많은 분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 소개하지 못하고 부르지 못해서 죄송하고 다음에 또 저희가 라이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방학인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교회로 쉬고 있는 방학생들 방학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 후에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 건반의 아는비 자매 저는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제3회 한남대학교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 중창, 밴드, 듀엣, 솔로, 워십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바라기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라는 주제로 2026 여름 주바라기 청소년 청년대학 선교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부터 8월 15일 토요일까지 총신대학원과 한남대학교에서 청소년 캠프와 청년대학 캠프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바라기 선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CCC가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 청년 원데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달빛마을 김상진 목사님 등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전문 강사와 사역자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CCC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대전 헬몬 수양관에서 DFC 1318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캠프로 진행되며 교사를 위한 강의와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자들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평안교회에서 2026년 여름성경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코기토 차일드 연구소 박진희 소장을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일학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19일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위한 라마나욧 부흥성회를 엽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복음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에 위치한 나무숲교회에서 제13회 말통축제를 엽니다. 레자나 하우스 대표 조상현 말통 목사님과 함께 룻기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통독하며 각자 준비한 반찬과 간식으로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세종사랑샘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회심 집회를 엽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관심 있으신 분은 세종사랑샘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봄예술심리상담연구소가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봄예술 마음여행 워크숍 그림책으로 떠나는 마음여행을 엽니다.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소그룹 마음치유 워크숍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봄예술심리상담연구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더감동에 위치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 원례기도회를 엽니다. 병원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이 시간은 송촌장로교회 한택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누구의 것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이 다가오는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분류의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라고 소개되는 두 사람. 근데 우리가 이 두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안다면, 야, 저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 있는가라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두 사람은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의 율법을 고수하고 이방 종교를 미워하고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근데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친로마 정책을 펼치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로마의 모든 문명들과 문물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이 헤롯 당원이라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함께 같은 뜻을 가진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나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톰과 제리가 손잡고 함께 걸어오는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적인 단일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왜 이 서로 상종인,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두 단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모였을까? 뜻은 분명하죠. 하나의 공통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적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0: 하는 사람,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믿을 생각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들의 말이 진짜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우리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마음이 없는 칭찬을 할 때 명확하게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올 말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17절에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 속내를 드러내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0: 아멘. 이 질문은 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완전 최상의 질문이었어요. 우리 장기를 하다가 보면은 왜 외통수라고 하잖아요. 야, 이거는 끝났다. 이거는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할 만큼 두 단체가 이 질문을 하면 예수도 도저히 벗어나올 수가 없을 거다. 예수님이 드디어 모든 활동을 마치고 감옥에 잡힐 순간이 왔다라는 생각을 그들 스스로는 했을 겁니다. 왜냐면 어떤 답을 해도 정답이 없거든요.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마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 당원, 그 헤롯 당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너는 로마의 반역자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황제가 세금을 바치라고 했는데 세금 바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득달같이 일어나서 얼른 가서 로마의 사람들에게 일러서 예수님을 잡아가라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세금을 바쳐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큰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인두세라고 사람 머릿수대로 세금을 매기는 이 로마의 정책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 중간에 또 누가 돈을 떼먹었냐면 세리라는 사람들이. 인두세의 세가 정해진 돈보다 더 많이 과부를 해서 부과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뜯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금에 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세금을 내라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다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율법으로 너는 친로마 정책을 가르치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2000년의 시간 동안 그 질문은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던져져 왔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조금 형태와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물어봅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누구의 편이냐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진령의 논리에 대한 이 덫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혜롭게 이겨낼 수도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진영 논리의 덫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 벗어날 수 없는 질문에 빠져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계명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1계명 뭐라고 얘기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좀 쉽게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신대요. 그러면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딱 놔두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은 수능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뭐 이것만이 우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성경을 우리가 근거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모든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 이것이 우상이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함께 따라오냐면 죄가 함께 따라오더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제일 좋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제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 다윗이라는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사람들이 막 유혹해도 다윗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순간적으로 들어온 게 뭐예요? 음욕이 들어왔어요.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울왕이 겸손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무엘이 안수하여 왕으로 세웠는데 너 왕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저 키 큰 사람이 구석에 숨어가지고 나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하나님보다 권력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권력을 세우는 죄의 자리에 있더라.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죄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우상 숭배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건지를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오늘날 이 땅에 그러면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라고 우리 각자는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우상이라고 우리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더 잠도 깰 겸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도 우상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권력도 우상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요, 우리에게 제일 큰 우상은 이데올로기라는 우상인 것 같아요. 이념이라는 우상인 것 같습니다. 이 우상이 우리나라를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가득 넘치도록 우리나라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모든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문제, 내가 원하는 어떤 정치적 이념이 해결이 되면 이 땅에 샬롬의 평화가 올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민의 입장으로서 정치의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적 활동도 해야지만 그것을 어디에 자리에 놓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순간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살펴볼 수 있어요. 이데올로기가 우리 가운데 우상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틀린 것이야. 근데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 편이냐? 누가 우리 편이야? 그래서 누가 우리 편인데? 그래서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래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 편은 어떤 편입니까? 옳은 편입니다. 상대편은 어떤 편이에요? 다른 편이 아니라 틀린 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되는 두려움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라는 우상 가운데 나는 과연 자유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토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 나쁜 편이니까 무슨 토론을 하겠습니까?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터넷 댓글창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성촌교회 성도님들은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유튜브 댓글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면요, 나랑 뜻이 다르면 무조건 나쁜 사람입니다. 이해, 배려, 그럴 수 있다, 아 그런 상황이면 이럴 수 있지, 이런 글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어사전에 없어진 단어 같아요. 이해와 배려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랑 다르니까 나쁜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틀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비난의 댓글들을 오늘 이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나쁜 편입니다. 우리 그것을 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붙잡고 있는 이데올로기라는 그 이념, 그 정치 이념, 수많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속여서 편가르게 하고 있는 그 이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좀 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눈이 마음이 아픈 건요, 교회 안에도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요 자매이지만 함께 떡을 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지만 이 정치 이념이 달라지면요, 서로 뭐가 되냐면 원수가 됩니다. 서로 교제하는 권이 끊어지고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또 싹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모습들을, 이 이념 때문에 갈라지고 분열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으십니까? 누가 제일 기뻐할 것 같으세요? 사단이 제일 기뻐하겠죠. 이데올로기라는 사상을 던져놓고 수많은 분열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웃고 있겠습니까? 야, 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도 별 것이 없구나, 똑같구나, 분열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만 잘 전략으로 쓰면 교회가 무너지겠구나,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데올로기의 전쟁 속에 이 나라가 분열하고 갈라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야 하는가? 분명한 것은요, 세상의 정치는 우리의 완전한 평안과 안식과 샬롬을 줄 수 없다라는 전제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셔야 되고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의 질문, 어떤 것을 선택해도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세금을 내든지 세금을 내지 않든지 이 질문에 우리가 당차게 빠지면요, 도무지 벗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지겠죠. 이런 이데올로기의 혼란과 분열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끄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관심을 아예 가지지 않고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어려운 문제 앞에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로마의 편을 들까요? 로마의 편을 들지 말까요? 라고 얘기하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있는 형상을 보며 이거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죠. 그 동전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거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역할,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로마의 동전을 쓰고 로마의 혜택을 받고 로마의 어떤 보호를 받고 로마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 로마의 시민으로 포로든 잡혀 있다면 너희는 너희의 업무와 의무를 감당해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세상과 관계없다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문제 안으로 들어가셔서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줘라 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좀 1차적으로 보면요,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정치와 분리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어야 되는데, 먼저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그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뭐라고 얘기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의 1차적인 우리의 의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시민의 의무를 너희가 감당해라, 너희 열심히 살아라, 어찌하든 간에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주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게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가져봐야 돼요. 우리 형상이 동전에게 가이사의 것은 분명히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로마의 동전 가이사의 거 아니냐? 그럼 가이사에게 주어라. 근데 하나님의 것은 거기 어디에 있습니까?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것은 누구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아무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면 가이사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이게 어려운 질문이었군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의 마음을 잘 새겨놓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는데,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그들, 이 예수님을 옭아매려고 하는 그들, 세금의 문제로 골치 아파하며 서로 싸우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너희 하나님의 것 아니야? 너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왜 그 세금의 문제로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 세금의 문제로 다투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려라.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시민의 의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이사의 도시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감당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서기 250년에 로마 제국 전역에 전염병이 퍼집니다. 그 전염병을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이라고 불리고 이 역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역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이유를 누구에게 찾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요. 너희가

로마의 신을 믿지 않고 이방인의 신을 믿어서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박해가 더 시작됩니다. 더 막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찾아와요. 그리고 나중에 전염병이 점점 더 창궐하고 로마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누구부터 도망가기 시작하냐면 권력자들, 이방의 신전의 제사장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마을엔 누가 남아있느냐? 병 걸려서 약자들만 남아서 그곳에 죽어가고 있어요. 뭐 물론 가족들끼리도 병이 걸리면 다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걸리면 죽으니까. 그때 누가 그 마을에 남아있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을에 남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그들을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고요.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역병에 걸려서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파라볼라 노이라고 헬라어로 지칭을 합니다. 그 뜻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 목숨을 내던지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시민의 의무를 그들이 잘 감당했어요. 근데 어쩌면 시민 이상의 의무를 감당한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책임자들도 다 도망가는데 오직 예수 믿는 그들만 그 자리에 남아서 함께 섬기고 나누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시민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지켜보는 로마 시민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나중에 돌아왔을 때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들을 보살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조금 마음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 저들이 얘기하는 사랑이 진짜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옛날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어디에 있었냐면 어려운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그걸 비추지 않을 뿐이지 우리 태안반도 기름 사건 때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함께 갔는지 몰라요. 대구에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서 수많은 감염자들이 나올 때 아무도 대구를 폐쇄하자 비난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거기서 섬기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세계에 가서 열방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들이 또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가이사의 자리에 나가서 가이사의 것을 돌려주는 진짜 시민의 모습, 예수님이 열심당원과 헤롯당원과 바리새인들에게 원했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우리의 정치의 문제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정치 진영이 다르다고 손가락질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두려워하며 피할 때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한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질지라도 그들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어려울 때 진짜 진정으로 나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는 진짜 시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또 국가가 한다고 다 따라갈 수 없는 우리만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다니엘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그 시대 가운데 녹아들어서 그 정치 가운데 함께 일했던 사람이지만 무엇을 거부하냐?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있다면요,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을 잘 먹고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세상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무시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내야 합니까? 그냥 살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똑같은 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전염병 걸려있는 로마의 백성들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어떤 진영을 지지하는 형상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로마인들이 막 전염병을 걸렸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야, 꽃이다. 저것들 저거 우리 괴롭히더니 저렇게 저주받아 죽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저 더러운 병 옮기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나랑 다른 편인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나를 괴롭히는 그들이 멸망해야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세상의 가치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0: 삶의 모습일 겁니다. 반대로도 나타날 수 있겠죠. 반대의 형상을 덮어쓰고 있으면요,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유,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얼마든지 또 우상의 음식도 먹어도 괜찮지 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사람들,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요,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설교의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집회 얘기를 하고 거울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제 거울을 다시 한번 이렇게 꺼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의 얼굴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거울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밖에 얼굴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세상의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요, 나는 돈이면 최고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형상에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권력의 눈이 멀고 정치의 눈이 멀어서 그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그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를 명확하게 보면 사실 나의 형상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사업가의 삶과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그냥 내 욕심으로 하는 사업가, 그 사업은 완전히 그 형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보통 우리는 우리랑 잘 안 맞는 사람은요, 가까이 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아우, 저 사람 얘기해보니까 안 맞아,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저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이지. 저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지.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겠지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고 원합니다. 이데올로기의 우상에서 좀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소중한 한 표를 어떻게 써야 할까를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꾸 잊어버리면요, 거울을 들고 다니셔요. 그래서 잊어버리면 거울을 이렇게 꺼내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는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세상 가운데 입술리고 있는 너는 누구의 것이냐? 세상 가운데 거짓말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너는 누구의 것이냐? 이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묻고 또 물을 때 여러분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촌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송촌장로교회 한택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637-5004번 송촌장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ABC 극동방송입니다.
1: 에페비스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4화 빈문서를 태운 부자 강화도에서 최초의 예배가 시작된 후 시간이 흘러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1900년 강화 북부 해안의 작은 마을, 홍이마을이라 불리던 곳에 종순일이라는 부자가 있었다. 마을에서 그의 돈을 빌려 쓰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런 그는 예배에 누구보다 일찍 왔고 헌금도 기도도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2: 봐봐, 봐봐. 종순 아저씨 또 장부 들고 들어오지? 예배하러 와야지. 왜 여기까지 장부를 들고 들어와?
3: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이 빚 독촉하러 오는 거지. 인사하면서 은근슬쩍 빚 갚으라고 사람 쪼인다니까.
2: 참 대단하셔. 그래도 기도는 곧잘 하시대.
3: 그러면 뭐해. 기도 끝나자마자 이자 붙인 돈 받으러 다니는 걸.
2: 에휴, 이제 빚 있는 사람들은 교회도 못 나오게 생겼네.
3: 내 말이. 에이.
4: 저 어르신 그 우선 이것만 먼저 드릴게요. 부족한 돈은 조금만 더 늦춰주시면 안 될까요?
5: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 약속이라는 건 우리가 신앙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죠. 그렇죠?
4: 예, 그렇긴 하죠.
5: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더 잘 지켜야죠. 자, 장부를 봅시다. 아직 반이나 남았는데. 네, 그럼 밀린 날수만큼 이자를 더 쳐야겠네요. 그렇죠?
4: 아, 네. 최대한 빨리 마련할게요.
1: 종순일의 손에는 성경과 함께 늘 작은 장부가 함께 들려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설

0: 설교 말씀에서 마태복음 18장을 듣게 된다.
1: 그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에 마땅하지 않느냐.
0: 말씀을 읽을수록 예배당의 모든 시선이 한 군데로 모였다.
2: 딱 종순 아저씨 얘기네.
3: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못된 심보가 아주 똑같아.
4: 뭐야, 왜 다들 날 쳐다봐?
2: 그런데 봐봐, 이 눈 하나 깜짝하네.
3: 절대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할걸요?
2: 뭐 따지고 보면 잘못은 아니지.
3: 그래도 아, 너무 돈만 생각하잖아요.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알긴 알까요?
0: 성도들의 수군거림이 그의 귀에도 들린다. 그는 얼굴이 점점 빨개지고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피어오른다.
1: 자, 그럼 폐의 기도를 우리 종순일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4: 예? 아니, 제가요?
0: 여기저기서 교인들의 쿡쿡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소리는 더욱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4: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3: 그럼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1: 예, 그러시죠.
3: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모두 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사이 종순일은 예배당을 빠져나온다. 속상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무작정 걸어본다. 그의 걸음에는 뭔가를 떨쳐내고 싶은 초조함이 묻어있다.
5: 이제 와요? 오늘 예배가 늦게 끝났네. 말씀이 좋았나 봐요.
6: 아, 좋긴 뭐가 좋아? 아,
5: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래요.
6: 아, 그 설교 말이야. 이해가 안 가. 아, 당신 얘기해봐. 내가 여기 적힌 이 빚들 다 탕감해 줘야 돼 말아야 돼?
5: 왜요? 어? 누가 빚을 못 갚겠대요?
6: 예수님이 내 빚을 대신 다 갚아줬대. 그래서 나한테 빚진 사람들의 빚도 다 탕감해주래. 그게 말이나 되냐고.
5: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그 어떻게 번 돈인데.
6: 그치, 그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이 있냐 이 말이야. 돈이 뭐 나무에서 떨어져? 흙을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 놈들이 도둑놈이지. 탕감을 안 해준다고 몰아줬는지 알아? 악한 종이래, 악한 종.
5: 아니, 흥분하지 말고 그 차분히 설명 좀 한번 해봐요. 설교에서 다들 빚을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6: 아니, 그게 아니라 나보고 빚을 탕감해주래. 아,
5: 그러니까 왜요? 이유가 뭐냐고요?
4: 왜냐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5: 예?
4: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으니까. 내가 치를 수 없는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었어.
0: 종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만다. 서럽게 우는 그의 모습에 아내도 덩달아 가슴이 아파온다.
4: 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매주 대표 기도도 꼬박꼬박 했고 헌금도 누구보다 많이 냈어. 나는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다 된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야. 여보,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야.
5: 아니 이 사람이 오늘따라

0: 왜 이래? 여보, 일어나봐요, 얼른.
1: 여보, 내가 너무 부끄럽다. 혼자 깨끗한 척 당당하게 말씀 읽고 기도했던 내가 너무 싫어.
0: 여보, 아니에요. 당신처럼 똑 부러지고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1: 하나님은 말이야, 날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 그런데 난 그렇게 받아놓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꿋꿋이 버티고 있었어. 아니, 오히려 주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2: 그날 밤 그의 집은 순일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어떤 칼날보다 예리하다는 말씀이 그의 가슴을 찔렀고 살갗을 찢었다. 그는 고통스러웠다.

0: 자, 오늘 해지기 전에 종순일댁 사랑방으로 다들 모이세요. 특히 그 돈 빌렸던 사람들 전부 다 모이십시오.
1: 아이고, 아주 대놓고 불러 모아서 면박주고 독촉을 하겠다는 이거지.
2: 잠잠하나 싶었는데 올 게 왔네요.
3: 그를 믿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변하리라 기대한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1: 그게 그때 쌀 두 말 빌린 거 말이야. 지금 사정이 그래서 그렇지. 진짜 꼭 갚을 거예요. 응? 진짜 나 꼭 갚을게. 응?
2: 저도요 일단 급한 대로 있는 돈 다 모아오긴 했는데 좀 부족해요.
3: 사람들을 둘러보던 순일은 마당 위에 쌓아놓은 나무장작 위에 한 무더기의 장부를 올려놓는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을 크게 읽는다.
4: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외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탕감 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에게 돈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 데나리온 빚을 탕감해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오. 그러다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2: 여기 뭔 말이야?
1: 아니 왠지 이게
5: 왜 이래? 아니 정신 제대로 뭐, 뭐 내 잘못된 거야?
3: 그는 모두가 본윤 앞에서 나무장에 불을 붙인다.
4: 이 일에 아무 관련 없는 목사님이 와 계십니다. 목사님.
5: 예.
4: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말에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5: 제가 기억하고 기록하겠습니다.
3: 그날 숫자는 사라지고 사랑만 남았다. 장부는 불탔고 그의 손엔 말씀이 들려 있었다. 그렇게 생전 처음으로 사람들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누군가 그를 덥석 안았다. 순일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가슴으로 안았다. 그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니었음에도 웃었다. 자신은 이제 부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라며 활짝 웃었다.

영화 빈문서를 태운 부자.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한권,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목사님입니다.
1: 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몰라요. 은행에 가도 학교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눈에 시각을 잃으면 물체가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청각을 잃으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돼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가 아니고 죄사함의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0: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혹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경험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다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그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을 뿐이지 우리 스스로 뭔가를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다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도 우린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지나간 일에 발이 묶이고 미워하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면서 지나간 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나 곧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으니까요. 푯대가 아직 멀리 있어도 푯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푯대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던 곡은 푸르른 날 서정주 시인의 김효근 곡으로 테너 존노가 노래했습니다. 오늘 첫 곡 푸르른 날은 가을을 느끼게 하는 시입니다. 대개 가을 하늘이 더욱 높고 푸르르기 때문인데요. 가을은 인생으로 따지면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가는 길목이 되겠죠. 삶에 이루지 못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중년이

되기보다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중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가는 방향을 맞춰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푯대를 향해 목표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우리나라의 전래 민요를 최동선이 편곡한 곡으로 소프라노 조수미가 노래했습니다. 앞에 곡은 바우곡의 이서향 씨의 이흥열이 곡을 붙였고요. 바리톤 우주호가 노래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조금은 긴 구절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조금은 뽐낼 만한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직 내가 그것을 잡았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주신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도자기를 아무리 예쁘게 만들었어도 불에 구워야 하나의 완성된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낯을 보기 위해 우리는 그 푯대를 향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라고 안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요.

초혼 김소월 씨의 임금수 곡으로 소프라노 이현정이었고요. 청산을 살리라 김현준 작사 작곡으로 테너 박세원이 노래했습니다. 오늘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입니다. 믿음으로 푯대를 향해 예수 안에서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별 이병기 씨의 이수인 곡으로 베이스 영광철이 노래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산성감리교회 지성업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질문 너는 무엇을 보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감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외부의 어떤 자극에 반응하거나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감각, 그것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만지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사물이나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고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게든지 이 다섯 가지 감각을 다 활성화시키려고 애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각도 자극을 해서 그래서 외부의 것을 잘 인식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 다섯 가지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이걸 20% 20%씩 나눠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뭘로 제일 많이 인식합니까? 시각이지요. 그래서 어느 문서를 읽어봤더니 어느 학자가 우리가 인식하는 거에 약 70%는 시각에 의존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마이크라는 걸 보고 알지 이것을 맛봐보고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식하는 대부분은 보는 것을 통해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의 틀, 우리의 사고의 틀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볼까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시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어둠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빛과 어둠에 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라는 거냐면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21편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1편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하는 권면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이런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레미야서 1장이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배경, 그 과정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부를 때니까 나는 선지자가 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선지자라는 거, 예언자라는 것도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역자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질문한 질문이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동역자로 삼을 때 제일 먼저 질문했던 질문이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삼고 선지자로 삼으려면 제일 먼저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동역이라는 게 하나님께 맡겨진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거니까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이 일을 너 감당할 수 있겠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니? 여기에 하나님께서 관심 가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처음 질문한 질문은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를 지금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소명은 내가 무슨 일을 할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서 우리의 소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사명을 일로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을 무슨 일을 할까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의 가치도 정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맡기기 전에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worker, 일하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worshiper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일꾼으로, 어떤 사역자로 부르기 전에 워시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제일 잘 표현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처음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르려 함이라 하시니라.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먼저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 물어봤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살구나무를 보았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잘 보았대요.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을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네가 잘 지켜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살구나무를 보았다 그러는데 잘 하였도다 그러면 언뜻 이해할 때, 아, 살구나무가 거기에서는 보기 힘든 나무인가 보다. 어디 무슨 그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있는 것처럼 살구나무는 잘 없는데 이 예레미야가 그 살구나무를 딱 보니까 너 잘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 교우는 아닌데 다른 교회 목사님인데 한 구약학자하고 동행을 했어요. 근데 그분을 얘기를 해보니까 13년 동안 히브리 대학에서 7년, 테라비브 대학에서 6년, 그래서 1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지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학자이지요. 어느 날 그 주차장에 서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내리더니 주차장 건너편 나무에 가서 열매 몇 개를 따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목사님이 이 열매가 뭔지 아세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비파 나무 열매라고, 성경에 나오는 비파 열매가 이거라고. 그래서 야,
잘 아는 사람하고 가면 별별 걸

다 아는구나. 저는 그냥 무슨 뭐 무슨 나무인지 모를 텐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스라엘 살 때 이 비파 나무가 흔한 나무였대요. 집집마다 있을 만큼 흔한 나무였대요.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였어요. 그들의 집집마다 흔한 나무는 이 비파 나무하고 살구 나무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살구 나무 설교할 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구 나무는 정말 보기 힘든 나무가 아니라 날마다 눈앞에 보이는 나무. 누구든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나무가 살구나무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뭘가 보인다고요? 살구나무가 보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말씀에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가 잘 지켜본다라는 거죠. 혹시 성경을 갖고 있는 분은 이 11절, 12절 보면 지켜본다라는 것 앞에 1번 반가로 있고 각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살구나무와 지켜본다는 것은 음이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살구나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본다는 의미와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참 재미있으시다. 아 글쎄요 여러분 중에 좀 젊은 분들은 랩이라는 노래의 장르를 알 거예요. 랩을 들어보면 라임이 같은 말들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가수 중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가장 원색적으로 드러내는 가수 가운데 한 사람이 랩 가수 있는 BY라고 하는 가수예요. 그 사람 노래를 들어보면 그냥 정말 한편의 설교처럼 신앙을 원색적으로 고백해요. 근데 그 친구가 부른 노래 가운데 The Time Goes On이라고 하는 랩이 있는데 그 랩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삶은 바로 신이 만들 예술 작품의 피처링,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심포니, 나로 인해 쓰여진 위대한 히스토리,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히스토리. 랩처럼 들렸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냐면 비슷한 말이지만 이렇게 라임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 라임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너 뭘 봤냐 그랬더니 뭘 봤다고요? 살구나무. 다시 말하면 샤케드라는데 이 샤케드는 무슨 말하고 비슷하냐면 너 참 잘 봤다. 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너와 지켜보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 우리 치면 이 살구나무는 날마다 눈에 띄어 보이는 일상의 삶이에요. 근데 살구나무만 상구나무를 봤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역사한지를 내가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이게 내 동역자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뭐 어디 막 산속에 막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와 하나님이 여기서 살구나무를 가꾸시는 것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있는 흔한 나무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면 그게 잘 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의 동역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싶어서 너는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하루 종일 경제의 어려움만 보고 살아가십니까? 관계의 상처만 보고 살아가십니까? 내 인생의 한계와 부족함만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현실 가운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떠나지 않는 고민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전히 그 말씀을 이루시고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여전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평범하기 그지없는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도 누군가는 절망만 보고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봅니다. 같은 현실을 살아도 누군가는 문제만 보고요. 누군가는 그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지 평범할 것 없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살구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는 걸 보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 이 질문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반복하면서 질문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동역자로 삼으면서 계속해서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날마다 눈앞에 보이는 일상의 평범한 삶일지 모르지만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또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 환상 가운데 펄펄 끓는 가마솥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마솥이 북쪽으로 기울어졌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민족이 장차 당할 고난을 이야기해요. 그 역사 가운데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부터 멸망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 멸망하는 게 북쪽에 온 세력에서 멸망해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장차 임할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면서 펄펄 끓는 가마솥,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진 가마솥을 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부르심의 자리가 편안함만의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는 그 자리가 평강이 있는 그 자리만이 아니라 그곳에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진 재앙은 그들이 앞으로 장차 닥칠 고난을 이야기해요. 현실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그들 가운데는 혼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펄펄 끓는 가마솥이라고 하는 상징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럴 때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될 것은 편안함과 평강과 기쁨과 행복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자리, 시대의 아픔이 있는 자리, 우리의 고통이 있는 자리, 우리의 삶의 한복함에 펄펄 끓는 가마솥처럼 안타까움이 있는 자리,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인생,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당할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은요, 이들이 경험할 전쟁,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은 이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군사력이 부족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이 저 밑으로 밀렸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장차 닥칠 어려움을 지금 펄펄 끓는 가마솥의 원인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펄펄 끓는 가마솥과 같은 현실, 그것은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우리의 시대 정신을 보면 이미 하나님은 더 이상 존중받지 않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존중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 그랬어요. 캐논은 잣대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자가 없었을 때 한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자가 있어서 이것을 갖고 길이가 얼마인지를 판단했던 그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존중받지 않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기준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혼돈이에요. 사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하는 소견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사사기의 결론이 그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갔더니 나타나는 결론이 혼돈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시대 아닙니까? 더 이상 기준이 사라졌어요.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겉은 화려해 보여도요, 속은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 그게 오늘 우리의 시대죠. 겉은 편안해 보여도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불안이 넘칩니다. 겉은 진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 있는 시대에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을 도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펄펄 끓는 가마솥, 혼돈 가운데는 이 현실 가운데 그 한복판에서 파수꾼처럼 서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이 두 번째 질문 가운데 담겨 있는 메시지예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진리가 흐려질수록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저는 내가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서 이 시대의 슬픔과 눈물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도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서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보다 훨씬 아멘이 적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길이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님의 표현처럼 넓은 길.

길이 아니라 때로는 무슨 길일 수 있어요? 좁은 길일 수 있어요. 시대의 혼돈 가운데 펄펄 끓는 가마솥 같은 이 땅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내가 서 있는 것, 그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고 싶어서 불렀을 때 예레미야가 감사합니다. 내가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나요? 그런 게 아니라 저 그거 못해요. 나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뭐라고 썼냐면 아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능력이 있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초청 앞에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삶의 한복판, 치열한 그런 가마솥 한복판, 슬픔과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삶의 한복판으로 부르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그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뭘 바라보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바라보니까 나타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도피하고 싶었어요. 그건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이 있는 이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과 그런 자격이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피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나의 말씀을 이루는 자라는 것, 지키라는 것, 그걸 바라봐라. 그러니까 내 연약함보다 너를 부른 나의 신실함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아이입니다.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감이요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내가 말 못하는 거 내가 알아. 너 연약한 거 알아. 너 부족한 거 내가 알아. 근데 나와 함께하면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연약함을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너 연약한 거 알아. 근데 그거 보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 근데 나를 의지하고 오면 너는 여전히 말 못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알려준지 그것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면 도망갈 수가 없어. 할 수밖에 없어. 그거 바라보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나의 신실함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걸 바라보는 순간 어떤 인생이 되냐?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허리를 동이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동역자를 삼으실 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가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두 번째 질문, 펄펄 끓는 가마솥이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너는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동역자로 삼을 때 너의 능력, 너의 어떤 그런 재능, 너의 완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거 바라보고 너를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동역하는 자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순종함,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동역자의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순종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순종하는 인생을 찾으세요.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높백성이 되게 하였은즉, 19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을 믿고 내가 순종하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날 수 있지만 여전히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 나는 아이입니다. 못합니다.

0: 인생 될 수밖에 없으니 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걸 바라보고 용기 있게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는 인생이 되라. 너의 진짜 능력은 순종에서 나오지 내 능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역하는 사람들을 할 때 우리의 능력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완전함 보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중요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말 우리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걸 네가 지금 보고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저는 삶의 한복판에서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무엇을 보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 전문가 중에 전문가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능력이 많고 전문과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그 동역하는 사람에게 행복이에요. 기쁨입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세요. 실력 있는 분 가운데 실력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마른 막대기로도 역사하세요. 길가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고 꼭 동역자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큰 특권이고요, 기쁨이고요, 행복이에요. 왜? 실력자 중에 실력자고 권능자 중에 권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동역자가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동역자로 삼나 봤더니 예레미야를 동역자로 삼으면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일 잘할 사람, 일을 먼저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부터 물어보신다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매일마다 눈을 뜨고 누면 보이는 살구나무, 흔하디 흔한 살구나무지만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함께 동역하세요.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이 있는 곳, 안타까움이 있는 곳, 펄펄 끓는 가마솥처럼 고통과 아픔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동역자로 삼으세요.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으세요. 내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인 거 관심 없어요. 여전히 아이인 것 아세요.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나를 신뢰하느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시면서 아름다움을 이끌어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때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는 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저에게 있습니다. 고통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믿음의 용기가 저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산성감리교회 지성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85-8111번 산성감리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수연아, 많이 힘들지? 두 아이를 키우며 어린이집으로 또 초등학교로 보내놓고 허둥대며 직장으로 달려가는 너의 모습을 상상하노라니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파진다. 엄마가 타지역에서 또 직장생활 하느냐고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마음만으로만 응원하는 엄마라서 더 미안하고 안쓰럽구나. 얼마 전 딸도 울보가 되고 엄마도 울보가 되었던 그날이 생각난다. 내가 엄마를 닮아서 눈물이 많다며 눈물을 훔쳐내던 내 딸. 그래, 자랑스런 내 딸이지.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 하나님은 우리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잖아. 딸, 사랑해.

내 딸. 그래, 자랑스런 내 딸이지. 멀리 있어서 더 미안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그 누구보다 가까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곁에 있어줄 수 없어서 마음으로만 응원하는 사람. 오늘 엄마의 그 마음이 편지가 되어 왔네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6월 4일 목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 행저질라는 멀리 있는 딸을 향한 엄마의 편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버티고 있는 사람 곁에 똑같이 무언가를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다 해줄게가 아니라 나도 힘든데 우리 같이 힘내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게 어떤 위로보다 가까이 닿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리죠. 억울해서, 지쳐서, 너무 반가워서, 혹은 이유도 모르게 말입니다. 주책이라고 할까봐, 조신하지 못하다고 할까봐, 혹은 예민하다고 할까봐, 남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지 못한 눈물을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쏟아놓죠. 주님과 나, 단 둘이 있는 그 고요한 시간에요. 그 눈물들이 다 어디로 가나 싶을 때가 있는데 시편 5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을 하나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은 증거하고 있네요. 오늘 하루 어딘가에서 눈물이 났던 분, 혹은 눈물을 참았던 분, 그 마음 하나님이 담아두고 계십니다. 혼자 버티고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실 겁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보내실 수 있겠어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오늘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또 무료로 사연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행저질라에서는 여러분의 저녁을 은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녁기도문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쁜 이미지에 저녁기도문 적혀있는 링크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어요.

있어요. 지금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월 4일 목요일자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 6월 4일 목요일자 저녁 기도문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믿음으로 또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행자전라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 7시가 되기 전까지 6시부터 7시 사이 이 1시간 동안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고 바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6월 4일 목요일자 저녁 귀담은 많은 분들이 또 6시 땡 하자마자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6월 4일 목요일자 저녁 귀담은 굉장히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라 그렇게 기도하는 저녁 귀담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고 바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간혹 그런 상상을 해봐요. 기도응답도 더딘 것 같고 이 기도는 하고 있는데 왠지 일이 점점 더 꼬이는 것만 같고요. 여러분은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하루에도 정말 청취자분들의 수백 가지의 다양한 사연이 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하루가 평범했던 하루였지만 또 누군가에겐 눈물로 덮인 하루이고 또 누군가는 기도응답이 됐다면서 기뻐하면서 막 사연을 보내시는데 또 누군가는 생각지도 못했던 갑작스런 문제로 아파하는 그런 사연을 보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참 어려운데요.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곤 해요.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순종을 많이 하나 보다.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나 봐.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현상만 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나만의 잣대가 생기기도 하죠. 근데 문득 든 생각은요,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인생의 복이라는 생각이더라고요. 나에게 선물처럼 찾아온 행복한 날도 이게 매일 이어지거나 늘 그 행복한 감정이 같을 수는 없고 눈물로만 덮인 날도 언제까지나 계속되진 않죠. 그 사이 어딘가에서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알아챌 때도 또 알아채지 못할 때도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분은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다는 것. 더디 오는 것 같아도 막 일이 꼬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 그분의 손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도요, 여러분 이 길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올 때마다 다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이 믿음의 경주 참 쉽지 않지만요 함께 이어가길 축복합니다. 혼자 버티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실 겁니다. 오늘은 왠지 여러분들께 어떤 상황에서 듣고 계신지 다 알 순 없지만 그냥 이런 묵상들 나누고 싶었어요.

모두를 축복하고 또 응원하면서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과 또 출석 체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나누진 못할지라도 눈으로 보면서 또 인사를 나누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자, 행저질라의 발자취를 남기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아, 오랜만에 행저질라 오프닝을 꾸며줄 우리 청취자분들의 참여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엄마의 딸을 향한 또 미안함과 누가 뭐래도 넌 자랑스런 내 딸이야 하는 이런 사랑이 담긴 편지로 행저질라 문을 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음성 편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생일 축하 메시지, 화해의 제스처로 사과의 편지, 뭐 누군가를 향한 감사의 편지, 그리움의 편지 다 좋거든요. 꼭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행저질라 오프닝 편지 도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편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녁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죠. 행저질라에서는 여러분의 저녁을 은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녁 기도문 매일 저녁 신청하신 분들께 이미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쁜 이미지에 저녁 기도문 적혀 있으니까요. 받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저녁에 함께 읽어도 좋고요. 온 가족이 함께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셔도 너무나 좋겠습니다. 후회와 죄책감 또 실망으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아니라 믿음과 또 소망을 가지고 평안함으로 이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고 꼭 오늘의 저녁 기도문 링크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굿 이브닝, 갓 이브닝 시간으로 함께하죠. 평신도를 위한 순한맛 신학 강의라고 우리가 항상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편하게 들으시면 분명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주파수 고정하시고요. 오늘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찬양 한 곡 나누고 오늘의 굿 이브닝, 갓 이브닝 코너 함께 하시죠.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녁이 가장 좋은 저녁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순한마 신학 강의가 열립니다. 행자전라 공식 신학 선생님, 한국친례신학대학교 김인석 교수님과 함께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참 심오한 이야기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1: 예, 예, 예.
0: 오늘은 우리 어떤 주제인가요?
1: 주제는 다 심오해요. 근데 이제 되도록 예. 퇴근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다가 조심하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좀 흥미롭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0: 네.
1: 우리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0: 그렇죠.
1: 네, 우리 이제 기독교 교리나 옛날에 우리 사형리나 이런 거 통해서 볼 수 있지만은 죄 이야기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구원입니다.
0: 네.
1: 우리 구원하면은 우리 최 PD님은 뭐가 생각이 나시는지?
0: 구원하면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 네.
1: 그렇죠.
0: 구원 이꾸르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많이 배웠던 느낌이 나요.
1: 그렇죠.
0: 네. 예, 예. 아무래도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이 배우잖아요.
1: 맞아요.
0: 네.
1: 예. 우리 뭐 주일학교 때 요새도 그런 거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뭐 구원 열차 타고 뭐 이렇게 간다.
0: 아직도 부르더라고요, 교수님. 영국입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구원하게 되면은 아,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 이제 주로 이런 것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 말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제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도대체 뭐로부터의 구원이냐라는 건데요. 뭐 제가 구약 전공이니까 네. 일단 구약에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예슈아라는 말을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전쟁에서 내가 적에게 포위당했을 때

0: 누가 와서 나를 구원해 주는 거, 빼주는 거, 아니면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또 건져주는 거, 구원하는 거, 이거를 예슈아다라고 얘기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생사의 그냥 급박한 순간에 나를 거기서 빼내주는 거, 구원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이 예슈아에서 나왔다는 거죠?
0: 그렇죠. 우리 네. 아까 제가 히브리어로 예슈아라 그랬는데 뭐 여호수아, 호세아 그것도 예슈아에서 왔지만 우리 신약성경의 예수 그것이 바로 예수아에서 왔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은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름 자체가 구원인데 우리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주목한 것은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했지 지옥에서 구원한다 이런 말은 안 썼어요. 물론 네. 이제 구원받으면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은 성경의 표현은 그거보다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1: 네.
0: 우리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혹시 우리 죄가 뭔지 한번 기억나시는지요?
1: 예. 죄가 그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거죠.
0: 그렇죠.
1: 네.
0: 그것이 이제 죄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렇다면은 구원이 무엇이냐? 죄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관계가 어긋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구원이다.
1: 아.
0: 죽은 다음에 난 천국 간다. 뭐 이것도 구원이지만은 그것보다는 성경이 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의 출발점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런데 교수님 이런 구원에 대한 생각이요. 역사 속에서 늘 같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시대마다 조금 달랐다고 하는데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구원이 뭐냐? 천국 가는 거다.
1: 아.
0: 구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1: 네.
0: 아, 이게 이제 사람이 사변적이고 개념적이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구원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설명이 많았었어요. 뭐 제가 한 뭐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동방교회 전통을 보여드린다면은 이 구원을 테오시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신화라고 합니다.
1: 신화요?
0: 네. 신화라는 게 뭐 이렇게 미스 뭐 이런 신화도 있고 뭐 신이 된다는 거냐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예, 이게 좀 복잡한 말입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얘기해 드려볼게요.
1: 네.
0: 4세기의 교부 아타나시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신화되게 하려 하십니다. 2세기의 이레니우스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된 것은 우리를 당신의 계신자로 이끄시기 위함이다. 마치 인간이 점점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닮아가는 평생의 과정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한 번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말과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우리 개신교는 이 마틴 루터의 그 구원론 이거에 이제 이어받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정으로 얘기하는 게 좀 낯설죠.
1: 네.
0: 이제 동방정교회가 이제 그런 전통이 있었다면 서방교회에서는 16세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독일의 마틴 루터라는 수도사가 이제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이분이 이제 매일 밤 괴로웠대요.
1: 네.
0: 가톨릭 수도사였는데
1: 네.
0: 나는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가톨릭 전통처럼 고해 성사도 하고 순례도 가고 선행도 쌓고 면제부 뭐 등등등 뭐 보니까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은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열심히 그걸 다 해보았습니다.
1: 네.
0: 6시간씩 기도도 하고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을 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1: 야,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0: 그렇죠.
1: 네.
0: 우리는 굉장히 쉽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도 얼마나 신난했을까?
1: 그렇죠.
0: 예, 나도 나무에 가서 좀 돌을 닦아볼까?
1: 산기도 막 가야 돼.
0: 예, 아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무거운 거 해놓고선 들고 한번 가볼까? 그러면 구원에 다다를까? 뭐 그래도 아닌 것 같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1: 네.
0: 그런데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번개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과정처럼 이렇게 진화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전적인 은혜를

0: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이 구원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순간을 회고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말했냐면은 마치 천국의 문이 열린 것 같았다. 그러면서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핵심인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1: 네. 두 가지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흐름은 어떤 거예요?
0: 예, 세 번째 흐름도 우리가 이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잘 알고 있죠.
1: 네.
0: 근데 이제 구원론 하게 되면은 보통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것만 많이 알고 있는데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 존 웨슬리도 루터나 칼뱅처럼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제 동의했는데 뭐 좀 더 파고드는 것이 있다라고 그래요.
1: 네.
0: 뭐 선행 은총인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건드려서 그런 거다.
1: 어.
0: 나를 내가 이제 잠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부드럽게 나를 깨웠기 때문에 내 마음을 만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거 돌아서는 것조차 사실은 먼저 하나님의 손을 내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 네.
0: 그렇다고 뭐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1: 네.
0: 웨슬리도 뭐 은혜와 자유의지가 함께 간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1: 아, 이게 선행은총이라는 개념이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뭐 루터든 웨슬리든 어쨌든 핵심은 이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기보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네요.
0: 그렇죠.
1: 네.
0: 개신교 이 구원의 핵심은
1: 네.
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1: 그러니까 인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 거다.
0: 그렇죠. 인간이 그 은혜의 0.2%도 더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신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구원은 시험 잘 봐서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받는 어떤 천국행 티켓도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 저번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담에게 어디 있냐라고 물으셨잖아요.
1: 네.
0: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숨어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은 나와서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다. 관계 회복이 구원의 시작이다.
1: 네.
0: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구원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간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거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만 너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제일 좋은 게 믿자마자 죽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1: 그렇네요.
0: 네. 아니면은 죽기 직전에 믿거나
1: 네.
0: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이 땅에 뭐 30년, 40년 살게 하셨다라는 거는 분명히 구원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분명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 뭔가를 보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것.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나는 어제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은 내 삶의 중심이 왠지 달라지는 겁니다.
1: 네.
0: 똑같은 직장을 가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하지만은 달라지는 것이 내 중심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나의 일상 속에서 예전에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오시고 죄책감이 나의 정체성이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늘 실패가 나를 두렵게 했지만은 이제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이 삶 속에서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조금 뭐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되면은 문제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1: 네.
0: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풀어나기 위해서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1: 네.
0: 문제가 생겼을 때 막 고민하고 내가 막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시 앞에 섰으니까 이 문제와 함께 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출발이다.
1: 네.
0: 볼 수가 있습니다.
1: 뭐 이전에는 나 혼자 막 고군분투했다면 이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0: 그렇죠.
1: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네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구원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일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퇴근길에 지친 마음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0: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그게 이미 구원의 시작이라니까 참 위로 받으실 그렇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네. 어쩌면은 퇴근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구원을 경험했을까? 구원을 그냥 죽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오늘도 같은 일상을 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회복이 있었을까? 내가 같은 문제에 늘 시달렸다면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서게 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어떤 발전을 이루었을까? 그럴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새로운 자각을 얻었을까? 그러니까 구원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0: 네.
1: 그 회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퇴근길에도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굿 이브닝, 갓 이브닝. 지금까지 한국 친례신학대학교 김인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변함없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선하고 위대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나에게 큰 은혜이며 영광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뜻을 알고도 세상에 썩어질 것과 나의 작은 감정을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금에야 깨닫습니다. 내가 주인 된 이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넘어지는 날이 있으면 다시 일어서는 날이 있습니다. 마음이 넘어진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이 다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크십니다. 그 은혜가 내게 가득합니다. 내 손이 작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을 받아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저를 사로잡아 주셔서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6월 4일 목요일자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 기도문을 이미지화 시켜서 신청하신 분들께 링크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신청하신 후에 링크를 받으시면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꼭 한번 오늘 밤이 다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전심으로 읽으면서 올려드리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과 아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지 그래 주님밖에 없지 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평안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 밤 보내시길 원하는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오늘의 저녁 기도문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날짜가 적힌 제목 아래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요. 생각나는 사람, 나에게 연락처만 있다면 그 누구에게나 오늘의 저녁 기도문 보내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보자는 말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생명 신의깔. 새 생명 신의깔 오늘 이 시간에는 디딤돌교회 임성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두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몇 명이냐면 600명.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인들을 이끌고 갔는데 그 군인들의 수는 3,000명. 군인들은 중무장한 상태입니다. 무기가 있고 전부 다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그러나 다윗은 원통한 자, 마음 상한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 오합지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600명이나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그 하길라 산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이제 다윗을 쫓기 위해 이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진영을 구축했어요. 그 3천여 명의 진지가 구축이 되고 한가운데 이제 사울이 누워 자는 천막이 쳐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디를 가든지 사울의 가장 최측근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울을 보호하는 경호대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브넬. 아브넬.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헷갈리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다윗에게도 그렇게 다윗과 늘 함께 하면서 다윗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군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둘 다 아시예요. 아비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뭐라고요? 아비세.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이제 사울을 지키려고 사울이 그 잠자는 그 텐트를 치고 그리고 그 아브넬도 그 곁에 같이 이렇게 그 잘 수 있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다윗이 저 사울의 군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나랑 같이 가서 저 사울의 진영을 살피고 돌아오자. 다윗이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다윗의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 이름이 뭐라 했죠? 네, 아비세. 아비세가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윗과 아비세가 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데리고 온 3,000명의 군사들이 쳐놓은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근데 가까이 갔는데 이 군인들 보초까지 다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제재도 없이 그 진영 한가운데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왕이 자고 있는 천막에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들어갔더니 그 곁에서 사울을 지키고 있었던 경호 대장이 누구라 그랬죠? 아브넬. 아브넬. 이 아브넬도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 사울도 그 천막 안에서 깊이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과 함께 간 그 군인, 아까 뭐라 그랬는데? 네, 아비세가 다윗한테 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 죽입시다. 근데 아비세가 어느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냐 하면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2: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참

0: 그리고 다윗, 그러니까 사울이 잠들어 있는 그 침상 바로 옆에 목마를 때 마시려고 물주머니 물병 하나를 거기다 놓아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저 창하고 저 물병만 우리가 들고 가자. 이제 천막에서 나오자마자 그 진영을 벗어나자마자 그 진영 하길라산 진영 바로 앞에 언덕 같은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이 큰 소리로 아브네라 너는 왕을 지켜야 하거늘 어찌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왕의 침전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다 들은 사울이 그제서야 아 다윗이구나 천막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저 산을 향해서 다윗이냐? 예 왕이요 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뭐냐 하면 다윗의 장인 어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블레셋을 물리친 이후에 민심이 다윗에게 기울었다는 이유로 이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포위하고 여러분 24장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 굴에 들어갔다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그런데 26장을 가보세요. 또 죽이러 와요. 알면서도. 그래서 이 사울이 26장에서 또 한 번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사울이 잠들어 있던 그 머리맡에 꽂혀 있던 창, 머리맡에 목마를 때 마시려고 두었던 물병, 그게 다윗 손에 있다는 것을 안 이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고백하나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26장 21절입니다. 21절.
1: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2: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었도다. 내가 잘못했.
0: 아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다윗만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수하인 누구도 듣고 있냐면 아브넬도 듣고 있어요. 그 다윗의 수하인 아비새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 군인들도 듣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범죄하였노라. 내가 어리석었노라. 내가 잘못했노라. 여러분 다윗 앞에서 얼마나 어른답지 못한 얼마나 채통이 구겨지는 이런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왜 우리 성경은 이 흡사한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해서 25장을 사이에 두고 25장은 나발과 나발에게 보복하려던 다윗을 멈춰 세운 지혜, 아비가일의 지혜 그 이야기가 25장의 사이에 두고 24장과 26장 똑같은 스토리를 이렇게 집어넣어놨을까? 성경 저자인 성령께서는 왜 이런 배치를 통해서 오늘 독자들인 우리를 하여금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싶으실까? 24장 마지막 절을 한번 가보세요. 24장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아까 뭐라 했어요?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생명을 보존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져요. 내가 잘못했구나.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화해까지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왕궁으로 둘이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그 시대에 충신 중에 충신 사울의 신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왕궁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여기 24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저기 다윗은요 자기 수하들이 있는 요새로 돌아갔다. 그리고 26장 마지막 절로 우리 한번 같이 보죠. 26장 마지막 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시작.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1: 곳으로 돌아가니라.
0: 그러니까 여러분 24장과 26장의 공통점이 많지만 마무리하는 공통점은 각자의 자기 길이 달랐던 거예요.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갔고 사울은 사울의 길로 갔어요. 아니

0: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며 사울의 길은 어떤 길일까? 두 사람이 각기 자기 길로 갔다고 이렇게 24장에도 26장에도 말씀을 해 주시면서 오늘 독자인 우리에게 다윗의 길은 이런 길이야, 반면 사울의 길은 이런 길이야 하고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닐까. 그래서 26장 마지막에 다윗은 자기 길로 갔고 사울도 또 자기 길로 갔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면 두 길이에요. 두 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중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왕으로, 내가 그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거는 설교 시간에 듣는 이야기고 내 삶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해야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냐? 그러면 너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다윗의 길을 가. 다윗의 길을 가. 여러분, 오늘 저는 이 26장을 본문으로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좀 분류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인가? 이 본문을 따라서 우리 한번 가보죠. 26장 9절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9절.
1: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0: 자, 그러면 9절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그를 대적하거나 그를 치면 죄가 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1: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0: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10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하는 이 말 속에는 심판의 주권, 심판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사울이 지금 죄 없는 나는 충심으로 왕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만, 내가 옳은지 그른지, 사울이 옳은지 그른지는 누가 평가하게 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른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0: 예, 그러니까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해를 끼치는 거, 그를 죽이는 거, 그에게 복수하는 거,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여러분, 다윗은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그 일을 가로챌 수는 없어. 심판은 하나님이 주인이셔. 여러분, 다윗의 길에 이 본문 안에서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심판, 하나님이 하실 징계를 내가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로채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내 앞에 놓여 있어도, 아무리, 그러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징계를 내가 가로채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너무 쉽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일단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징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을 내가 가로채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다윗의 길의 첫 번 조건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정한 거예요. 나는 결단코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대적하거나 해코지하거나 그를 괴롭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그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아비새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교회의 지체들 간에, 또 여러분 일가 친척들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0: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 그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냐 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지체, 사랑하는 이웃,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길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내가 가로채지 않겠다. 자, 두 번째, 이제 11절,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끝부분부터. 자,
1: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보고만 가자 하고,
0: 12절,
1: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0: 네, 거기까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아비새에게는 지금 그냥 들고 있는 무기로 내리찍으면 끝나, 상황이.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오해의 말이 들릴 수 있어요. 나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저 사람은 나를 유난히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 하면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그 창은 용도가 뭐냐 하면요, 다윗을 죽이는 용도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들고 온 창이에요. 그동안 이 창을 다윗이 여러 번 피했어요. 다윗은 중심으로 사울을 사랑해서 그의 앞에서 악령이 들렸을 때 수금을 켜며 그 악령을 쫓아내주기도 했어요. 사울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돌아오는 것은 창끝이었어요. 근데 그 창이 지금 여기 꽂혀 있어요. 여러분, 그 창을 빼서, 그 꽂혀 있는 곳에서 빼서 찌르면 다윗은 이제 끝나. 마음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사울 왕이여, 왕을 내가 해하거나 또 왕을 괴롭게 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고, 그 증거로 내가 이것을 빼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왕에게 이걸 내려치지 않았습니다 라는 증거로 그 창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물병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증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증거하는 증거예요. 나는 공격할 의도가 없습니다. 나는 왕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인 사울 왕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로 그냥 그 창을 뽑아서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다윗의 길에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대는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공격할 도구가 지금 그 눈앞에 있고 내가 저를 뽑아서 내리찍기만 하면 끝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손안에 마치 다윗에게 들려진 물병과 창처럼 나는 왕에 대하여 조금 더 해를 끼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누구든지 사랑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이게 바로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 그래서 다윗의 길의 두 번째 특징은 창과 물병, 곧 증거만 가지고 떠난다는 거예요. 증거만 가지고 떠난다. 세 번째 다윗의 길의 특징이 또 있어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 그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요 19절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러니 이제 왕이신 내 주여, 당신의 종의 말을 들으십시오. 만일 여호와께서 당신을 부추겨 나를 치게 하신 것이라면 그분께서 화목제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0: 자,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 왕이여,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근데 만약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라면 제가 하나님께 화목제물이라도 드려서 하나님과 내가 또 나와 왕이 화목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 읽으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그런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 문맥 안에서 사람들이 그런 것이라면, 뭐한 것이라면요, 왕의 마음을 부추긴, 사람들이 부추긴 것이라면, 그래서 왕이 나를 미워하도록 사람들이 중간에서 그렇게 말을 옮기고 그렇게 한 것이라면,

그 말을 옮기는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뭐를 받게 될 거래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그 저주받을 그 사람들, 그러니까 왕과 내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가 그 뒤에 나와요. 자, 다윗이 느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늘 나를 쫓아내요. 그러니까 그들, 그 고발하는 그들, 나랑 왕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쫓아내기를 바라는, 쫓아내기를. 근데 어디로 쫓아내기를 바라냐 하면, 자,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기업 안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며, 여호와의 기업,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성전, 아직은 뭐 성전이 세워질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성소를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로부터 나를 좀 멀리 떼놓으려고 하는 게 그들의 의도입니다 라고 지금 사울에게 다윗이 다시 요약합니다. 뭐냐 하면, 왕이요, 만약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부추겨서 왕이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화목제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왕과 나 사이를 부추겨서 왕의 마음을 자꾸 격동시키고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들은, 그 말을 옮기는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뭐냐 하면 나를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기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말하기를, 자, 뭐라 그러냐 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기 때문에, 이건 뭐냐, 나를 저 이방 나라 블레셋으로, 저 이방 나라 모압으로, 저 이방 나라 아말렉으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게 그들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그날부터 한순간도 예외 없이, 내가 만약 왕으로 수십 년 수백 년을 화롭게 사는 것보다, 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다윗이 또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합니다. 뭐냐 하면, 나는 사울의 창보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더 무섭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바로 19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울의 창끝보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다윗의 길의 길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권리, 그 주,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또 증거, 나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왕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라는 증거만 들고, 그러니까 물병과 창만 들고 나오는 그 삶의 태도,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사울이 나를 향해 겨누고 있는 이 창끝보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에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삶이 다윗의 길이요, 이 삶이 여러분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길로, 사울은 사울의 길로 갔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울의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인가?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러분, 24장에 이미 다윗하고 이 군인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왜 이런 마음을 품는지 나도 잘 모르겠구나. 26장에서도 지금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는 것도 알고, 다윗이 이끌어 나갈 리더십이 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도 사울이 안 돼요, 안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6장에 와서 또 다윗을 공격하죠. 여러분, 이 사울의 길은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거, 이게 사울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게 틀림없이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건 줄 알아요. 내 입술에 말이 거친 거, 내가 교회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그 다른 주님을 내 속에 채우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거기에 넘어져, 이게 사울의 길이에요.

0: 후회는 하는데 돌이키지는 않아요. 또 그 반복되는 잘못을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길의 특징이에요. 사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 사울의 길의 특징이 뭐냐 하면 10절, 11절, 12절에 갔더니 12절에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지만 아무도 보지 못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들이 다 잠들어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인간이 아무리 대책을 세우고 방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 방패가 허사가 되는 거, 이게 사울의 길이에요. 그랬어요. 아하, 내가 아무리 노후를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게 허사가 되는 거구나. 예? 허사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방비가 허사가 되는 길, 그게 바로 사울의 길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사울의 길, 여러분 이 사울의 길은 12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그들이 잠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둔감해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사울의 군사들은 지금 아브넬까지 다 잠들어 있어요. 사울까지 다 잠들어 있어요. 깨어있지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영적인 둔감함, 이게 사울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옆에서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 근데 나는 아무것도 느껴진 것도 없고 은혜된 것도 없고 둔감해. 여러분 영적인 둔감은 사울의 길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예요. 만약 하나님 나 이제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가겠습니다,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내가 다윗의 길을 갈 거야.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길, 그래서 기회보다 하나님 경외함을 더 존중하는 그 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보복하거나 사람을 해코지하는 그런 삶을 절대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 이 길, 다윗의 길,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길이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디딤돌교회 임성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디딤돌교회 042-488-778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3: 아프고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괴롭고 슬픈 일을 만났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힘든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을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일어나 밥을 먹으십시오. 일어나 물을 마셔주십시오. 고생한 나, 애쓴 나, 아픈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겨운 나를 격려해 주십시오. 좋은 옷을 입히고 좋아하는 맛난 음식을 먹여 주십시오.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고 돌봐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4: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지식은 박식함을 사랑하지만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영국 시인 쿠퍼의 한겨울낮의 산책이란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지식은 때로 많이 아는 것을 드러내는데 머물기도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낮추고 더 배우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리한 통찰과 깊은 경험으로 사물을 바르게 바라보고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지혜인데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구하고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참된 지혜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스티브 그린 앨범 Somewhere Between 중에서 For Your Pleasure를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영광을 표현한 곡으로 헌신을 담은 아주 멋진 곡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배우고 알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새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호산나 앨범 A맨 중에서 No Other God Like You 그리고 Holy Holy Holy Lord God Almighty 이어서 A맨 세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세어라 그루브의 곡으로 새롭게 편곡한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아카펠라 곡으로 갈보리산의 A Rugged Cross When I Survey를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

네,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스티브 커리스 헤프만의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Let us pray를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해도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데요. 시편 32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고 또 회개함으로 주를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 이렇듯 갑작스러운 재앙에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오늘 순서도 출발합니다.

트리니티 앨범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 메들리 들으셨고요. 송정미의 나의 기도 그리고 페르난도의 영어 찬송이었는데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아름다운 현악기 소리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들어오셨고요. 기회를 꼭 잡고 이 시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위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5879번님께서 신청 찬양 보내주셨어요. 주님 항상 함께 계십니다. 기쁘고 기쁘다.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찬송가 411장 아 내 맘속에 이 찬송 신청해 주셨어요. 아 그리고 지선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늘 감사드리고요. 이 찬송 함께 나눌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기쁨 그 자체이심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 함께 듣고 오시죠.

나를 통하여 이건희 2집 앨범에 실린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배주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앞서 들으셨고요. 곳곳에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방송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샵 9330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듣고 싶은 찬양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정자레가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나를 위하여 김관호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가라는 찬양이었고요. 오늘도 삶의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찬양 나누는 시간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내 삶의 노래론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문자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얻으신 줄 믿습니다. 이 새 힘을 가지고 또 하루 승리하시다가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시편 14편 2절 말씀 아멘. 처음으로 부모님 품을 떠나 독립하던 날 기억하시나요? 내 손으로 고른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설렘도 잠시 막상 생활을 시작해보면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참 많아집니다. 화장실에 당연히 있어야 할 휴지나 칫솔부터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던 반찬들까지 집안의 그 어떤 것도 당연히 그냥 있는 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있었고 그것이 채워두신 사랑의 흔적이었음을 홀로 서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겹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참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며 마시는 신선한 공기와 계절마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 그리고 나를 지탱해주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매일의 일상들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누리며 살아가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공급하심과 사랑이 베풀어 두신 은혜의 흔적들입니다.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찾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주님을 찾는 이가 있는지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에나 콰이어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그리고 노안나 조영훈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연주 찬양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 보니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가만히 굽어 살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당연한 일상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고 계신다고 나직하게 말씀하시죠.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내 삶에 가득 담겨있는,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주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무심히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세상 소음이 찾아드는 이 밤에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채워두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또는 어플리케이션 댓글로 이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어떤 삶의 부분에서 주님의 흔적을 발견했는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을 나누고 함께 적어주신 신청곡도 띄워드리면서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 곡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마커스 워십의 주 은혜임을, 졸지 영스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영어 찬양과 나들과 김현정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세 곡 함께 보내드리고 묵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

0: 마음으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도원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요즘 방송 들으시면서 기드온 프로젝트에 대해서 종종 들으셨죠? 청주와 충주까지 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2026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기드온 300 용사들처럼 대전 극동방송의 한 해를 이끌어주실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 37년 동안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으로 대전 극동방송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매일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가 전송되니까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은 문자로 기드온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순서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은혜교회 박동중 목사님의 마음 묵상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음 묵상.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매우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영원의 관점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재의 고통은 실제하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목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에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매일 보이는 것들, 어려운 현실, 불안한 미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에 눈을 들 때 지금의 고난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땅의 환난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어노인팅에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지친 하루에 위로를 더하는 하늘 편지 보내드릴게요.
1: 끝없는 아픔 속에서 홀로 울고 있는 너에게 나의 사랑아, 아픔과 고통도 결국에는 지나간단다.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음을 기억하거라.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또한 영원하지 않고 잠시 머무는 것임을 기억하렴. 너의 하루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단다. 그동안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나의 앞에 나아온 너의 모든 순간들이 헛되지 않게 쌓여가고 있단다. 아픔과 고통을 들고 와 나와 함께 울었던 시간,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나와 함께 웃었던 시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욱 친밀해지고 깊어져 갈 수 있었지. 나의 사랑아, 너의 생각과 걱정이 너무 앞서가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의 선한 뜻을 끝까지 붙들거라. 오늘도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니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나에게 나아오렴. 내가 너를 위해 어떤 일까지 감당했는지 십자가의 다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너를 품어줄 거란다. 너의 모든 눈물의 시간을 함께 걸어온 하늘 아버지가

김대환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김세미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연주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은 윤상은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 항상 감사하기 글을 소개할게요.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모임을 하고 치워야 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한

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성도의 음정 박자 안 맞는 찬송이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 불만들 바꾸어 생각하면 감사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지요. 감사와 기쁨만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였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잠언 25장 11절 말씀이에요. 사람을 해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감싸는 그런 말 많이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시선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스티븐 커셰프만의 The Great Adventure를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온 말입니다. 굳게 서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흔히 쓰는 아멘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믿음은 성경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도 성경 안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이어드렸습니다. 빈들에 따라가고 싶어요. 이시몬과 박주은이 함께한 구원이 주님께 있네. 윤지은이 부른 주사랑을 따라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버클리 가트워드의 에이션스 게이트, 그리고 패션과 멜로디 멜론, 그리고 젠 존슨이 함께한 I've Witnessed It, 그리고 조시 볼드웨인이 부른 Thank You Jesu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굳게 서 있다, 흔들리지 않고 버틴다라는 뜻인데,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기고 내려오면 밀리게 되니까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붙들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상태, 그래서 믿음은 순간의 감정이나 확신이라기보다는 쉽게 내려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힘이 빠질 때도 그렇고 내가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도 그대로 서 있는 것,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위클레시아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위러브의 낮은 곳으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페닐아틸아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질을 사랑의 묘약이라고 부릅니다. 페닐아틸아민은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한 행복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인데요. 천연 각성제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효과가 있기에 사랑에 빠진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 헌신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랑에 빠진 커플은 심박수가 똑같이 뛴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호흡과 심장 박동까지 일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입니다. 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의대 연구팀이 사랑을 연구한 결과도요, 매우 흥미로운데요. 그 연구팀은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기만 해도 40%의 통증이 줄어들었고요. 매우 극심한 통증도 15%나 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호흡도 함께 하고요. 사진만 바라봐도 통증이 줄어듭니다. 사랑하는 백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밥을 먹고 있으면 안 드세요? 그러면 야 너희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 이러시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맛있게 먹는 자녀들을 보기만 해도 이미 배가 부른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졌다면 매일 주님을 생각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주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하고요. 사람을 사랑할 때보다 더 크고 강렬한 기쁨이 주님으로 인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을 주사 끝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든 마음과 열정을 다해 열렬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 사랑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김명식 송미의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랑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현충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 수호와 발전을 위해서 희생된 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한 날이잖아요. 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치셨던 순국 열사들, 그분이 계시기에 지금의 대한민국도 우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의 선고표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여러분의 이야기 또 나라를 위한 한 줄기도 많이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김수지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나라 민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시고 충성하신 순국 선열들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마음에도 그런 사랑이, 헌신이, 충성이 넘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사랑이 있어 저는 존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죄인인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날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사 날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힘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다음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저는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 가장 크고 강하게 선다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똑바로 서서 버티는 사람이 강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성도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할 때 비로소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무릎 꿇은 낮아진 그 자리야말로 가장 강력한 요새인 것이죠. 세상의 풍파 앞에서 내가 서 있으려고 발버둥 칠 때는 쉽게 넘어지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때 우리를 가장 강하게 붙들어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과 위로를 얻으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웅재의 그 나무 아래로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옹기장의 시편 19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필립 웹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서현실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월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평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텐트메이커스의 믿음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이노스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앤 크리스토벌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를 찾기 마련입니다. 뭔가 불확실한 일,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할 때는 믿을 만한 구석을 찾게 되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렇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갖고 나서는 것도 조금은 무모해질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또 구원이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도 믿고 있다면 지금의 상황이 그저 그렇게 어렵고 또 어둡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는 증거가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정답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또 장애물들에 속지 마세요. 그 뒤에 이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하나님, 또 이겨냈을 때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조수아의 음성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전해드렸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가는 것, 헤쳐나가야 하고 또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또는 막막한 이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것 같고 앞길이 캄캄하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눈앞에 있는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서 계시는 우리를 결국에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덕분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풍성한 그 은혜를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쟁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 이 한반도 땅과 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까지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로 함께 방송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이 남한의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분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북녘당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한의 주민 여러분, 또 탈북민, 북한 노동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통일을 기다리고 있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라며 단절을 외치고 있지만 하나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언젠가 하나 될 그날을 같이 꿈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와 또 외부의 정보들 그리고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코너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북한 지역의 날씨도 찬양과 함께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또 북한 인권의 현실들을 드라마 형식으로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있죠. 잠시 후에 내 이름은 이라는 드라마 8화 전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0: 이상한데 다 바닥에 붙어있어.
1: 에이, 차 안에 좀 한번 봅시다. 혼자서 이 봉고를 몰고 가는 건 아닐 텐데.
2: 아, 예. 제가 지금 짐을 좀 실으러 가는 중입니다. 여기 이 담배들을 실어올 거라서. 아, 이 담배 맛 좀 한번 보시오.
0: 어?
2: 좋으면 오는 길에 다섯 배로 더 챙겨주겠소.
1: 아, 그래? 그러면 뭐 한번 맛 좀 보지. 앞으로는 수상하게 타고 다니지 말고. 응?
2: 예, 감사합니다.
0: 에이씨,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는데. 다들 조심하라.
1: 잠은 열라.
2: 아, 선생님, 제가 시간 맞춰서 화물을 실러 가야 해서요. 이 담배 좀 드릴 테니 이거.
3: 잠만 말고 내리라니.
0: 아니, 여기 100달러.
3: 이 수작 부리니까 더 이상하다, 야. 내 이럴 줄 알았어. 야, 이 사람들 다 뭐이니?
2: 아,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인데 제가 촬영을.
3: 몇 명이니? 중국에서 왔다고? 야, 그럼 그 신분증 좀 내놔봐라.
4: 여기 제 신분증이 있습니다.
3: 그래, 네 이름이 뭐이니?
4: 장효경입니다.
3: 너희들
1: 신분증 없는 사람은 가서 조사받아야 되니까 다 따라오라. 여기서 도망쳐도 소용없다.
4: 아, 안 됩니다. 아, 제 일행인데.
3: 너 경찰서 가고 싶니?
4: 아, 아니. 아니, 사장님,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 태국까지 데려다 주는 걸로 비용 드렸지 않습니까?
2: 아, 오늘 재수가 없구만. 저 사람들 빼오려면 1,000불씩은 달라 했기다.
4: 에? 1,000불이라니요? 7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2: 아, 네 1,000불 있나?
4: 아니요.
2: 가서 협상 한번 해봐라. 저 사람들은 부르는 게 값이니.
4: 아, 그걸 사장님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브로커 비용을 다 받아놓고서는
2: 지금. 아니, 알바 아니지. 지금 경찰서 갔다가 나도 잡히게 생겼다야.
4: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떠나온 고향 땅을 다시는 갈 수도 없게 됐어. 아버지, 민호야, 잘 지내고 있습니까? 별님아, 내 인생은 어째 이러니? 조선의

0: 집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그렇게 쫓기고 쫓겨서 여기 미얀마까지 들어왔는데 나한테는 좋은 날이 올 수가 없는 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지비. 그래,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장효경이라고 합니다.
1: 네, 무슨 일이시죠?
0: 아까 여기로 조사받으러 온 일행이 제 친척들입니다.
1: 아, 그 일곱 명이요? 북한에서 왔다던데?
0: 아닙니다. 그 조선족인데 우리가 깊은 산골에서 살아가지고 저 빼고는 중국말을 못합니다. 저희가 같이 갈 수 있게 제발 보내주십시오.
1: 조사가 다 끝나야 나갈 수 있지.
0: 제가 여기 500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제 전재산입니다. 이 은혜 진짜 잊지 않겠습니다.
1: 고작 500불로?
0: 선생님, 제 가족들입니다.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1: 어림없다.
0: 선생님. 그럼 가족들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2: 한 명만 만나게 해주지.
0: 예, 감사합니다. 엄마,
3: 경아.
0: 엄마, 엄마, 잘 들으십시오.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다 모아서 경찰한테 주면 다 같이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있는 500불로는 어림도 없답니다. 엄마가 가서 잘 설명해서 모아가지고 알려주십시오. 여기서 북송돼서 가면 이제는 진짜 수용소입니다.
3: 은경아, 알았다.
0: 제발, 제발, 제발.
3: 은경아, 여기 1300불 모았다.
0: 좋습니다. 엄마, 엄마, 제가 경찰한테 잘 말해보겠습니다. 요소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선생님,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다 모아서 1800불 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 저희 좀 보내주십시오.
2: 1800불?
0: 네.
2: 아니 뭐, 너네 다 풀어주기에는 너무 적지만 너네가 여기서도 귀찮아지니 그래, 기다려라.
4: 야, 너희들 나와.
5: 고맙습니다.
3: 너무 고맙습니다.
0: 우리까지 구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는 한 배에 탄 사이 아닙니까? 끝까지 살아서 같이 가야지요. 사장님, 저희 8명 지금 다시 다 모였습니다. 얼른 태국까지 데려다 주십시오. 이제 진짜 한국으로 가는 거야? 별님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끝까지 우리 지켜봐줘야 한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크게 올리며 반도체 호황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며 전국 지방권력의 대대적인 재편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한국과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권한 문제를 논의하며 후속 협상을 위한 일정표 마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아래 휴전에 합의하며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가톨릭의 수장인 레오 14세 교황이 태권도 명예 10단증을 받으며 한국 태권도의 세계적 위상을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주한미군 최신의 정찰기인 아테나 R이 대북 감시 임무에 본격 투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K-푸드, K-음식 인기에 힘입어 한국 식품 수출이 확대되면서 해외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공급망과 핵심 광물,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면서 경제 파트너십 강화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사대주의를 경계하며 자력 갱생을 강조했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양곡 판매소가 쌀값 안정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가격과 품질에 대한 주민 불만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국민일보가 보도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으로 OECD는 반도체 수출 증가와 민간 투자 확대가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 확산에 따른 첨단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강해질 경우 성장률이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OECD는 세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낮췄지만 한국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정부 부채 비율 전망도 이전보다 낮춰 재정 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개선했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과 공급망 차질, 산업 현장의 쟁의 행위, 수출 제한 조치 등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OECD는 반도체와 조선을 제외한 일부 제조 분야의 기업 심리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며 성장 동력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점도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13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환율은 달러당 1,520원대 후반까지 오르며 원화 가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코스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환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교착과 진전을 반복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환율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기업들의 생산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계는 환율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와 국제 유가 흐름이 환율 안정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지난 6월 3일에 치러진 전국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전국 지방 권력의 대대적인 재편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에서 우위를 보이며 4년 만에 지방 권력을 되찾았는데요. 부산과 울산, 강원 등 주요 승부처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면서 여권은 정권 안정론에 대한 민심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 이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잇따라 어려움을 겪으며 당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잠정 투표율은 61%로 집계돼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1차 실무 협의를 마무리하고 후속 협상 일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서울에서 열린 이틀간의 협의에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는데요. 특히 양측은 가능한 한 조속히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연중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향후 논의를 위한 대략적인 일정표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미국에서 2차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의 속도를 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도 북한 문제와 안보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 안보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핵 연료 문제는 향후 한국의 안보 역량과도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후속 협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아래 휴전에 합의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양국 간 협상 직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휴전 합의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해당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이번 합의가 보다 포괄적인 평화와 안보 협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주말 안에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 핵 문제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과정에서 레바논 문제가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던 만큼 이번 휴전 합의가 중동 정세 안정과 향후 협상 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가톨릭의 수작인 레오 14세 교황이 세계 태권도 연맹으로부터 태권도 명예 10단증을 받았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전세계 평화증진과 인도주의 활동에 헌신한 교황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최고 영예인 명예 10단증과 도복을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요르단 난민 캠프 출신 어린 선수들도 함께 참석해 교황과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교황은 세계태권도연맹과 태권도 박애재단의 난민 지원 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난민 선수들을 직접 격려했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앞서 프란치스코 전 교황에도 명예 10단증을 수여한 바 있으며 현재 바티칸 역시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로마에서는 태권도 시범단이 고난도 격파와 품새 시범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어 한국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여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주한미군의 최신의 정찰기인 아테나 R이 본격적인 대북 감시 임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테나 R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휴전선 이남과 동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정찰기는 기존 가드레일 정찰기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최신 전력으로 고해상도 영상 레이더와 첨단 감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약 12km 상공에서 최대 15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어 더 넓은 지역을 장시간 정밀 감시할 수 있으며 악천후 속에서도 지상과 공중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아테나 R 한 대가 기존 정찰기 두세 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활동과 전략시설을 보다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시험 운용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나서면 한미의 대북 감시 능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급망과 핵심 광물,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외교장관 회의에서 양측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무역과 인프라, 식량 안보,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열린 한 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는 기업인과 정부, 외교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공급망 안정과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핵심 광물과 에너지 협력, 첨단 기술 분야 투자 확대, 산업단지 개발 등 실질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특히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와 연계한 산업 협력과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9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협력이 공급망 안정과 새로운 성장시장 확보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K-푸드, 한국의 음식 인기에 힘입어 한국 식품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식품 박람회인 타이펙스 아누가에는 삼양식품과 농심, 롯데 웰푸드 등 국내 주요 식품 기업들이 참가해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태국 총리가 직접 삼양식품 부스를 찾아 불닭볶음면 등 주요 제품을 살펴보며 관심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는데요. K-푸드 열풍은 실제 수출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참기름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한 614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었으며 캐나다와 대만, 호주 등에서도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건강식에 대한 관심 확대와 K-푸드 인기가 참기름을 비롯한 한국 식품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족 자존과 자력갱생 정신을 강조하는 학습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시의 공장과 기업소, 인민반 등에서는 외세 의존 사상을 경계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교양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학습에서는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국력이 강화된 것은 자력갱생 정신의 성과라고 주장했으며 핵 보유와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에 따른 지방공업공장 건설 등을 대표적인 성과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개혁개방을 선택한 국가들은 본받을 대상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사례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장마당에 중국산 상품이 넘쳐나고 국내 생산품 역시 상당수가 중국산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모습을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에게만 자력갱생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의 양곡 판매소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운영이 안정되면서 쌀값 안정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기에는 곡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양곡 판매소에서 구입한 쌀을 시장에 판매한 뒤 더 저렴한 옥수수나 잡곡을 구입해 생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시장 가격과의 차이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데다 품질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양과 해산의 양곡 판매소 쌀값은 시장 가격보다 각각 3에서 8% 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과거 30% 가까이 저렴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양곡 판매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쌀값을 무리하게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취약계층의 경우 양곡 판매소 가격조차 부담스러운 수준이라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5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 지역은 저녁에 강하고 많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지만 밤부터 다시 구름이 짙어지겠고요.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함경북도에서는 40에서 150mm, 특히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폭우가 기록되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남도에도 30에서 80mm,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는 만큼 수해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평양과 양덕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진남포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16도, 양덕과 진남포 1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4도, 진남포 23도, 양덕 21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신의주에서만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4도, 고성 13도, 자성 10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와 고성 24도, 자성 1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개성과 신계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신계 16도, 개성 15도, 해주 13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와 개성 25도, 신계 2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전 지역에서 비가 하루 동안 내리겠는데요. 함흥과 평강에서만 오후에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7도, 성진 16도, 평강 15도, 무산 8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강 23도, 함흥 22도, 성진 18도, 무산 11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반면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상 5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녘당에서 오늘도 자유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은혜가 북녘당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과 또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탈북의 과정에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은 또 방송을

이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북녘의 성도님들,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복음 통일에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그 은혜를 계속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였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

0: 저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든 그 어느 때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따라 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요. 그런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의 문을 열어봅니다.

주의 성실함과 인자하심 찬양 옹기장이었고요. 오늘의 첫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사역자 나무엔이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 시편 23편의 고백 이어서 북한어로 다시 한번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며 나의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시편 23편 북한어 성경으로 함께했습니다. 선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이 새벽 시간 주님께 온전히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의 찬송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피난처 이스니 찬양에 이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한 곡의 찬송도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주여 뜻대로,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고진엽 씨의 목소리로 함께할게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바울 선능인. 성도는 세상에 속화 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속주의는 세상을 의해 조종이 되지만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하게 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죠. 믿음과 세속주의는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속주의는 사탄의 소산물이고 세속주의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새 현재인들에게 거대한 우상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현대는 부자, 리치맨 이상적인 모델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금주의의 사상을 생활 철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은 인생이 지고한 행복의 얼굴이며 삶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경의 샘벌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뭐 재산, 돈. 돈만 많으면 이 세상에 다 닿기가

0: 승리한 줄 아는데 어떤 때는 돈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부자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잘못된 둘째 아들에게도 760억 원의 유산을 물려줘라. 그 아들은 그게 적다고 다시 또 소송을 건다고 하는 얘기를 신문에서 봤을 때에 돈이 뭐길래 야 760억이면 그거 어디다 쓰지? 물론 절반은 세금으로 뺏길 거예요. 그러나 300억만 가져도 평생 살고도 남을 거예요. 돈이 뭐길래 참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록펠러라고 그러죠. 존 D. 록펠러. 그의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철학을 들어보세요. 나는 돈의 창고를 맡은 청직이다. 따라서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권리밖에는 없다 그랬어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한 곡의 찬송 더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윤형주 장로님입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나눔 먼저 한 소절 그 목소리로 직접 만나보고요. 이 찬양을 고향 땅 북한에 전하고자 하는 은혜의 나눔들까지 이어집니다.

0: 아멘.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들을 때마다 듣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의 찬송과 은혜의 찬송과 선부여 의지 없어서를 부를 때마다 앞길 보이지 않는 캄캄한 북한 땅에서 불러주시고 세상의 부귀와 항락만 따르며 만신창이 되었던 이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참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소리 높이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1: 함경도가 고향인 마리아 자매의 신청 찬송,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의 고백이 북한 땅에도 전파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남과 북이 함께 소망하기를. 무엇보다 고향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리아 자매는 오늘도 이 찬양을 불러봅니다. 자매 신청 찬송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올려드릴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마리아 자매의 찬양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남과 북이 복음 통일될 그날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일어 제사장의 국가로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향 북한을 떠나 매일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고향 땅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 자매의 선곡, 전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했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마리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다는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오직 믿음만이 죄를 용서받고 영혼을 구원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의 이 새벽 이 하루를 함께 열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고향 북녘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고향 개성을 떠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루었던 김소희 자매 이야기 함께합니다.
1: 성경 통독반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자라가던 어느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함께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은 이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나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돌이켜보게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성막 건축에 사용되었던 조각목은 가시가 가득하고 가늘고 뒤틀린 광야의 가시나무 시띠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시띠나무를 깎고 다듬고 물에 담갔다가 곧게 펴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법궤, 분향단, 번제단, 떡상을 비롯하여 성막을 만드는 소중한 재료가 됩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탈북민들이 바로 그 조각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탈북민들은 상처가 많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를 잔뜩 세우고 뒤틀린 마음으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서름으로 가득한 광야의 시띠나무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온전히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탈북민 성경 통독 학교에서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송되었을 때 고문으로 시력을 잃었던 한 자매는 통독반에 나온 지 하루 만에 성령 세례와 방언을 받았습니다. 폐암 말기로 두 번의 수술을 거쳐 폐가 30%도 남아있지 않던 한 청년은 몸이 완전히 치유되어 지금은 통독하고 기도하며 설교도 하는 귀한 통독반 선생님으로 세워졌습니다. 제주 통독반에서는 6년 동안 귀신 들려 골피다면 자살 시도를 하던 자매님이 축사와 말씀 통독을 통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 통독에 전념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만났던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한국에 오니 잘 먹고 잘 살고 마음은 편한데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중국에 계셨던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는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매 순간에도 붙잡혀 북송되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했지만 대한민국에 오니 붙잡힐 위험도 없고 배부르고 등 땄으니 우리가 행복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이 시각도 한 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잘 먹은들 배부르고 잘 산들 마음이 편합니까? 우리가 송금한 돈으로 북한 가족들이 잠시나마 굶주림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생존의 근본적인 욕구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채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탈북으로 대한민국에 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 주어진 은혜인가요?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며 머리털 한 올이까지 세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1: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모든 여정을 은혜라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 간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고향의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루어 지냈던 김소희 자매 이야기,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예수님의 절대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절대 지상명령과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절대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교입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할 때는 같은 문화권,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할 때는 타문화권,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나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모든 것에 감사하여 그 사랑의 빛을 갚는 최선의 유일의 방법이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죄 가운데 주관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니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애는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내 뭐 주님께 드리니까 우리 주님 그 빚을 갚는 길이 뭐냐?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선교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선교했을 때 유럽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선교의 불이 꺼지고 그 선교의 열정이 미국으로 옮겨갔을 때 미국이 세계 최대 부강한 나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하나님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임할 때 예수님의 권세로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된 날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사 모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은 설명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성결한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항상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권세가 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권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님 제1주의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우리가 하려면 주님의 영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힘껏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직접 이 안디옥 교회에 명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시킨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래서 그 다섯 명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그 교회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임에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오늘 성령은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예수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라. 제자로 만들어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오늘날 교회 신자는 많은데 교인은 많은데 제자는 참 찾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의 닮은 꼴이 제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스승님의 좋은 점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자인데 우리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가서 걸핏하면 막 욕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싸우고 자기 성격을 다스리지 못해서 욱해갖고 들러없고 이것은 우리가 아직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성격이 온유한 성격으로 변화가 되고 걸핏하면 욕하고 싸우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 착한 사람이 되어 좋은 말만 하고 선한 말만 하고 남을 살리는 말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내가 과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길의 그 방법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끝까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인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만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는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한 20년쯤 지나서 신약성경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집니다. 예수님 계실 때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듣기만 있었어요. 다 외웠던 말씀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다시 오시지 않으니까 그럼 언제 오실지 모르니 살아나서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 후손들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적자.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그 다음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70년쯤 지나서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이 성경 받기 전에는 예수님 붙잡히자마자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혼집을 둘러싸고 있다가 속옷도 아니고 있었나 봐요. 예수님 붙잡히시니까 그 붙잡히지 않으려고 혼입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웃지만 그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나가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어려움 당할 때는 고개를 돌리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0: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역사로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짧게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예수 잘 믿고 제자의 삶을 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장차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상급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예수님의 절대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 5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먼저 함경북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겠고요. 오후까지는 항해도에서, 저녁까지는 평안도와 함경남도에서, 늦은 밤까지는 함경북도에서

또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북도가 40에서 150mm로 내리겠는데요. 지역에 따라 많이 내리는 곳이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남도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많이 내리는 지역에 100mm 이상으로 내리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경북도에서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19도, 강릉과 포항이 18도, 함흥과 서울이 17도, 평양과 대구, 여수와 목포가 16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광주가 15도, 신의주와 운기, 대전이 14도, 춘천 13도, 강기가 12도, 해산이 1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이 32도, 대구가 29도, 서울과 대전, 광주가 28도, 춘천이 27도, 강릉과 부산, 목포와 여수가 26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제주가 25도, 평양과 신의주가 24도, 강계가 19도, 해산과 청진이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반면 서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광양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와도 같이 우리의 지상명령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따르며 말씀에 빗대어 오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안일함으로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첫째, 죄가 시작됩니다.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해요. 우기인 겨울을 지나 전쟁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고 왕들이 마땅히 전쟁터로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서 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고 합니다. 다윗은 요압과 군대는 다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남아 있었어요. 물론 왕이 후방에서 해야 할 일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번 전쟁은 언약궤가 함께 나가는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했어요.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직접 안 가도 되겠지 하는 안일함으로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계속 승리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왕권도 견고해졌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승리 이후에 찾아왔어요.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보다 안정되고 편안할 때 더 쉽게 무너집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고 사명의 자리를 놓치는 순간부터 죄가 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하며 직장과 가정을 붙들었는데 조금 안정되고 익숙해지면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예배도 대충 드리고 말씀도 건성으로 보고 사명보다 편안함을 더 찾게 되지요. 그런데 죄는 바로 그런 안일함을 틈타 들어옵니다.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라고 해요.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적 없이 거닐다 보면 반드시 보이는 것이 생깁니다. 쇼핑하러 가면 사고 싶은 것이 눈에 들어오고 거리를 배회하면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정신없이 전쟁하며 살아왔는데 한가롭게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 보니 보이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고 하지요. 물론 바세바의 태도도 조심스럽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깨어 있었다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죄는 상황 자체보다 내 안의 틈 때문에 시작됩니다. 다윗은 이미 많은 처첩을 두고 있었고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승리하게 되니 자기 약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바로 그 약점을 틈탑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안 넘어질 거야 하며 방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 안일함 속에 머물러 있으면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의 약점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안일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며 죄의 유혹 앞에 나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안에 사탄이 틈타기 쉬운 약점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둘째, 죄가 끝까지 달려갑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본 후 거기서 멈췄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이미 마음속에 음욕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알아보니 누구입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경고와도 같아요. 밧세바는 유부녀입니다. 게다가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된 용사였고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 역시 다윗 측근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여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마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그냥 보는 것 같고 그냥 관심을 가지는 것 같지만 죄는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끌고 갑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라고 해요. 결국 다윗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 밧세바를 불러들여요. 여기서 이미 간음의 죄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라고 합니다.

바세바가 정결 예식을 마친 직후였기에 다윗은 계산상 임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치밀하게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죄는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5절에 결국 바세바가 사람을 보내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라고 알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이렇게까지 하셔서라도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다윗 안에 계속 숨겨져 있던 여자 중독과 욕망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죄 가운데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 드러내셔서 회개로 이끄십니다. 죄는 늘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며 시작됩니다. 그러나 결국 숨길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는 초기에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계속 달려가고 있는 죄의 길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합리화하며 죄를 숨기려 하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시는 사건이 그저 심판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는 은혜임을 믿습니까? 백수로 보낸 6개월이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회사에 정착했지만 다윗처럼 안일해져 회사를 무시했음을 회개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려서부터 자기 열심이 강했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 취업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힘을 빼시고자 졸업 후 6개월간 백수로 지내게 하셨지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교만이 철저히 무너지고 우울증과 무력감으로 힘들어져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공과 무관한 여러 회사를 거치며 제가 얼마나 저의 열심을 무기 삼아 표정과 말투,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나 회개도 잠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7년 차가 되니 처음에 낮은 마음을 다 잊고 또다시 제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상사를 한심해하고 나는 이 회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며 회사를 무시해요. 또한 급여에 대해 마음속으로 불평하며 임원진과의 연봉 협상 자리에서는 은근히 상사를 까내리고 제가 한 일을 과시하며 한없이 계산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판단에 따라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동안의 전쟁에서 이긴 것인데 이를 잊고 안일하게 행동한 것이지요. 회사에서 제 입지를 높이고 인정받기를 바라며 열심을 낸 제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의 회사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딱 맞는 환경임을 고백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사와 회사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큐티를 먼저 하며 겸손과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한가롭게 거닐다가 조금 마음을 놓았다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깨우시며 다시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킴으로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처럼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안일함 가운데 머무르는 모습이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보다 편안함을 선택하고 기도와 말씀보다 익숙함과 게으름을 따라 살아갑니다. 한가롭게 거닐다가 죄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방심하다가 죄에 넘어지곤 합니다. 주여,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말씀 앞에 깨어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죄의 길에서 속히 돌이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설령 죄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저희의 죄를 드러내시는 사건을 심판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여기며 회개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 바알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둔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연회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멕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윔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열두 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리앗이니 열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히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열세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지나 용루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아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9장 1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신학이 왜 학문이 아닙니까? 답 줄게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완전한 계시며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40명이란 사람을 통해서 1600년을 걸쳐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각 곳마다 그 말씀이 기록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인간 저자라고도 불어요. 바울이 썼다, 다윗이 썼다, 예레미야가 썼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일 뿐 저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신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믿고

0: 실천한다고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기에 사사로 말하고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해서 성령이 문제지고 성령이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마치 모세나 다윗, 바울이 쓴 책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바울의 사상을 말하고 요한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따지고 서로 토론하고 물고 찍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신학자들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이유다 이거예요. 성경을 인간 저자로 쓴 책이라고 생각하면 생명도 없고 거기에는 구원도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가 목회를 하려면은 이것서부터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목회자를 양성하는 가르쳐서 좋은 목회자를 양성시킨다면 신학자가 성경을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밑에 깔고 전문적인 학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벌써 판도가 다르는 거예요. 생각하는 이미지가 전부 다르는 거예요. 학문으로서 신학의 한계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인간의 저자라고 성경을 아는 것과의 하늘과 땅이요. 완전히 디퍼런트야. 완전히 달라. 성경을 믿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경 말씀이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칼빈 기독교 강요에 보면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여길 때 비로소 신자들은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거라고 기독교 강요 1권 7장 1절에 기록했습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의 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요.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완전한 사랑. 오늘 레오네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를 섬기시는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승리의 하루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동이 되면 숨어있던 에너지와 힘이

0: 솟구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시간 나서 만나는 사람보다 시간 내에서 만나는 사람이 좋고, 보고 싶다고 말만 하는 사람보다는 보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감춰졌던 에너지가 불처럼 뿜어나오는 동력이 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우린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16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가장 앞선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가장 화려할 때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마약에 빠진 채, 그리고 16년 동안의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16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우승으로 그 삶의 모든 어려움과 한계를 넘는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얼마 전 리브 골프에서 일어난 앤서니 킴이란 사람의 우승 이야기입니다. 그를 일으킨 것은 미숙아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결심을 할 때 마음이 움직였고, 그리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우승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나는 나만 믿으면 되었으니까요. 재활치료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신앙과 가족의 힘으로 나는 다시 숨어있던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동이 주는 에너지요, 동력이었습니다. 시편 126편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란 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하는데 내가 기뻐서 하는 일, 감동되어 하는 일과 억지로 하는 일은 하늘과 땅의 차이일 겁니다. 지금 출근을 서두르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 회사를 언제나 그만둘까? 정말 이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에게 만들어줄까? 그 설레임으로 출근길을 걸어가는 사람과는 하루의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으면 우린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언제나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이라는 표현 속에는 다수가 선택한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고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 다수의 삶의 자리를 뛰어넘을 때 나에게는 복 있는 자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를 어항채 강에 넣으면 그 물고기들이 여전히 어항에 갇혀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한적 존재가 아니라 무한정 꿈을 펼 수 있고 가슴을 열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 스스로가 쥐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면의 깊은 감동을 소유한 채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감동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널리 퍼지길 기도하며 내용은 햇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1년의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대전 극동방송 기드온의 300용사 모집 프로젝트. 오늘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한 구절로 많은 이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찬양 한 소절에 누군가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영혼들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극동방송 사역의 열매이며 또 증인입니다. 특별히 대전 극동방송은 올해 청주와 충주 지역에 중계소를 세웠습니다. 70년 동안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지 않았던 충북 지역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설립하고 충청 전역을 복음으로 덮는 거룩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과 헌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1년을 지켜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300명의 동역을 기다립니다. 충남 지역은 물론이고 충북까지 이어진 대전 극동방송의 전파가 2026년을 넘어 2027년에도 막힘없이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의 천만 가천권을 책임져 주실 300명의 후원자, 그 복음의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그 귀한 헌신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문자

메시지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후원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IBC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이 이른 시간에 예배를 위해 마음을 모으시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인간에게는 선택이라는 행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 하루를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우리의 선택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승리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5일 금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며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이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자, 오늘 고린도전서 이 12장 본문 12절부터 20절은 참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임재의 모습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 몸이 하나인데

손가락도 10개, 그죠? 팔도 2개, 발가락도 10개,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는 많은 지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몸의 비유지만 아마 바울이 오늘날 살았으면 아마 자동차에 비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부품을 다 붙여가지고 한 자동차를 만들죠. 몸이 하나이지만 그 몸을 이루는 많은 구성하는 지체들이 있다. 근데 뭐 사실 몸도 이제 의학적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눈 하나만 하더라도 그 안에 망막이 있고 수정체가 있고 시신경이 있고 얼마나 복잡한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까?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 다음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도 그러하니라가 아니라 뭐라고 되냐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현존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교회를 이루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상당히 놀랍고도 신선한 충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이죠. 그죠? 머리는 그리스도, 그분의 몸은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도 그분의 머리 그리고 몸,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이제 하나니까요. 많은 지체로 머리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 것이 교회다. 그러죠. 자, 이런 것, 이런 교회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사실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시죠. 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9장 4절,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러 잡아들이러 다메섹을 향해 막 가고 있죠.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강렬한 빛이 비추면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 뭐라 그러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옛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근데 여기 핍박은 누구를 합니까? 성도를 핍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누구를 핍박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핍박이 누구를 향한 핍박? 예수님을 향한 핍박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고 교회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나,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강렬한 연합 안에 하나 된 이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이지만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이 안에 강렬한 그리스도의 현존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 저도 이렇게 보면 저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켰다고 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단순한 사람의 모임일 수 있지만 이건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신적인 역사하심이 놀랍게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자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이방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무시하고 멸시했었죠. 상종도 안 했던 이들인데 하게 됐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이제 프린스턴 대학이 다 이렇게 나중에 확장이 된 겁니다. 근데 맨 처음 시작했던 프린스턴 신학교에 딱 교실에 가면 그 학교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 건물이니까 200년도 더 된 거니까 나무로 돼 있는데 이 그 방이 있어요. 이게 무슨 방입니까? 그랬더니 이 방은 옛날에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하러 왔을 때 노예들이 쉬던 휴게소래요. 노예 휴게소. 아니 어떻게 노예 휴게소가 있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신학을 공부하면 귀족들이 공부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웬만한 집에는 다 노예들이 있었던 거죠. 그 옛날에 남북전쟁 하기 전에. 그 노예들을 다 데리고 이제 노예가 주인을 모시고 온 거니까 와서 주인님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종들, 노예들은 거기서 모여서 자기들이 모여서 이제 물 마시고 쉬고 야 우리 니네 힘들지 않냐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있던 데가 그 노예들이 앉아있던 휴게소가 거기 딱 있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노예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고 또 주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었죠. 같이 안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파격적으로 노예와 종이 하나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요. 교회가 되었다. 이거 자체가 기적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여기 보면 13절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세례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으며 주님 안에 구원받은 백성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인 동시에 이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며 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통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두 예수님이 주님이면 우리는 다 그분의 종이죠. 한 주인 앞에 아래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한 분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성령을 마신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성령을 마신다. 이건 성령과 호흡하며 산다는 건데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시는 중생의 역사, 회개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성령으로 우리가 중생을 하고 믿음을 갖고 회개를 하고 주 앞에 와서 그 다음에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다. 자, 그 예수님의 몸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 되게 하고 한 믿음을 주신 분은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이 지체가 자체로 모인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하게 함께하는, 그래서 교회가 뭐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4절, 5절. 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일단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 다음 몸이 하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이루는 우리 교회 몸이 하나, 그 다음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몸이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구원으로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됐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성화되어 가고 있고 장차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나아가고 있고, 이게 이제 이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이죠. 그 다음에 주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 주님이 한 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분, 그 다음 믿음도 하나, 5절에 믿음도 하나, 그 다음 세례도 하나, 한 성령으로 받은 동일한 세례. 믿음도 하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믿음이 아니라, 엉뚱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도 하나, 그래서 교회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오셔서 자, 이 하나됨을 이제 우리의 몸의 비유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몸에 발이 있어요. 15절에 발이 얘기를 합니다. 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자, 발이 뭐라 그러냐. 야, 나는 맨날 땅만 밟고 있는데 몸에 붙어있는 몸뚱아리도 아니야. 나는 몸이 아니야. 난 그냥 다른 지체로 취급해줘. 자꾸 나한테 살갑게 붙어서 얘기하고 말 걸고 연락하고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다. 아니 그러면은 다리 웅덩이 쏙 부러뜨리고 잘라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또 16절에 귀가 말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나는 눈이 아니다. 눈은 앞을 보고 가는데, 야, 나는 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취급하지 마.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이 귀가 몸에 붙지 않은 게 아니죠. 아이 느끼지도 못하는데요. 뭐 귀가 뭐 느껴집니까? 여러분 살면서 의식하면서 귀 그냥 들리는 거죠. 근데 제가 엊그저께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귀 건강이 중요합니다. 제가 귀를 좀 만질 줄 아는데 잠깐만 만져드려도 될까요? 그러더니 귀를 이렇게 만지시는데 아우 왜 이렇게 아파요? 이게 이거 귀가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지 이게 아우 아프더라고요. 여기가 몸이 안 좋은 부분입니다. 이거 조금 만졌더니 귀가 뻘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느낀 게 뭐냐? 귀는 살아있다. 귀가 살아있어요. 이거. 아, 지금도 여러분 피곤하시잖아요. 아침에 만지시면 이렇게 자주 만져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귀 이렇게 만지면 여기에 오장육부가 연결돼 있으니 잘 만져주시라. 그래서 아우 왜 이렇게 아파요? 자, 귀가 이렇게 별로 인식도 못했던 귀인데 그 만지고 나니까 뻘개지면서 열이 확 오르고, 야, 내 몸의 일부가 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귀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 다음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 이게 몸에 이 눈이, 야, 내가 세상을 보는 창이야. 너 내 덕분에 다치지도 않고 잘 걷는 줄 알아. 이러니까 나도 눈 될래. 그래서 뭐 귀도 눈으로 바뀌고 눈도 눈으로 바뀌고 입도 눈으로 바뀌면 어디로 밥 먹고 어디로 숨을 쉬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제각각의 위치가 있고 기능이 있고 소중한 역할이 있는데 왜 서로 하나됨을 또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마음대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어.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느냐? 하나님의 우리가 측량치 못할 지혜로 다 두셨다. 다 두셨다.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9절에 만일 다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아니 다 눈 될 수 없죠. 다 귀 될 수 없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소중하게 하나됨을 이루는데 이제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거.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야, 발. 너 왜 이렇게 맨날 냄새만 나고 자꾸 뭐 이렇게 묻히고 다니냐. 난 너를 보면 수치스러워. 발 너 좀 없어주면 안 될까? 요랬다가는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디를 갈 수가 없죠. 입. 너 맨날 입냄새만 풍기고 말이야. 아우 아침에 일어날 때 불쾌해. 너 입이라고 하지 마. 너랑 못 살겠어. 그럼 입이 아예 입을 꽉 막는다. 아이 그러면은 입을 닫으면은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0: 절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모든 지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죠. 몸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다.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귀하다. 교회도 모든 지체들이 아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부끄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믿음 주시고 예수님이 성령 주시고 예수님이 회개케 하셨으면 다 예수의 귀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26절에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같은 지체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이 교회는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예수의 몸 안에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김으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귀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이들, 다스리는 이들, 행정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이들, 다 사도며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 말은 뭐냐? 교회 안에 12장 1절부터 본 것처럼 서로 은사가 있다고 내가 은사가 크다, 네가 은사가 크냐,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우월하다. 이게 뭐냐? 은사 우월주의예요. 이걸 갖고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이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은사 갖고 또 사람들 막 서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서로 다 욕이 나고 서로 다 소중하기 때문에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이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사. 은사는 이제 기프트죠. 더 큰 선물. 카리스마인데 이 카리스마타인데 이 카리스마타가 카리스, 은혜에서 왔다는 겁니다. 더 큰 은사로부터, 더 큰 선물로부터, 은혜로부터 온 것을 사모해라. 그러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은사가 많고 다양해도 이 지체는 가장 좋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는 단순히 그냥 교회 다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곳. 예수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으시고 함께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하나됨을 이루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함께 잘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말씀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을 두시고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각자에게 은사 또한 다르게 주셨음을 몸과 지체의 비유로 설명하는 사도의 권면 앞에 묵상이 깊어집니다. 은사와 능력이 다르고 각기 삶의 배경과 성향도 다양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기쁘게 수용하고 그분의 인도만 받는 그리스도 가정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하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게도 이 거룩한 지체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아침,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값없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은혜 앞에서 나의 작은 자존심조차도 불필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을 선포하면서 6월 5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거룩한 주일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3: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인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애통하는 자의 복,

0: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세상을 살다 보면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체득되고 알아지는 복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굳이 배우지 않아도요, 살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아, 그렇지, 이게 복이지라고 그냥 사라지면서 체득되어지는 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앉아계신 그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새겨주시는 다른 복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배워야 아는 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살면서 알아지는 복이 아니라 말씀의 산에 올라가야만 되고 그분이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실 때 아, 깨달아지며, 주님, 제가 어느 순간 그 복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 복이 더 갈망됩니다 라고 말하며, 내 삶의 복을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산 아래에 있는 복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복을 갈망할 줄 아는, 말씀에 설득되고 말씀에 끌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도전할 복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건데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 4절, 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1: 아멘. 오늘 우리가 도전할 복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는 애통하는 자의 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라고 표현했을 때의 이 헬라어가요, 펜둔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펜둔테스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슬픔 가운데 어찌 보면 좀 더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통곡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합하게 번역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슬픔이 가슴을 저미어서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말이 펜둔테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통곡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을까? 아, 그러면 그 상황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니, 그냥 조금 더 단순화해서 눈물이라고 얘기하자고요. 우리의 삶에 인생 살면서 난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우린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 눈물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 있는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그러지 않았을까?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복이 되는 펜둔테스의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한다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꺼낼게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팔복을 쭉 강해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성화의 단계를 묘사하는 복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여덟 가지의 복을 순차적으로 꼭 성화를 향해 넘어가는 도미노같이 앞에 것이 원인이 돼서 뒤에 것을 이끌어 나오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나누었던 것이 어찌 보면 심령의 가난함이잖아요.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삶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간절히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마음이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인간의 교만에서 벗어나서, 인본주의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내 생업에, 나의 삶의 자리에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심령의 가난함이 진정 그 안에 오면 너무 자연스럽게 애통하는 자의 복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애통함이라는 게 무엇이냐?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의 걸림돌을 발견하고 흘리는 눈물이에요. 뭘까요? 죄죠.

0: 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이 꼭 필요한데 나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는데 내 안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런데 이 죄가 내 힘으로 이것이 없어질 수 있는가?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흘리는 아주 간절한 참회의 눈물이요, 깨끗해짐에 대한 소망의 눈물을 뭐라고 표현한다? 애통함이라고 표현한다. 그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설명이고 저도 지극히 동의하고 있는, 내 안에 복이 되는 눈물이 있다면 제일 먼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 이걸 성경의 용어로 사건으로 실제로 보면 고린도후서 7장의 이 표현에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근심은 그에게 얼마나 라고 하는 단어를 수도 없이 선물해요. 결국 그의 삶의 근심의 제목이 사라질 때까지 그를 밀어붙이는 얼마나 라고 하는 격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기생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는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라고요. 그러니 이 죄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아파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라고 하는 단어로 가슴 안에 격정적인 불이 일어나야 되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를 필요로 하고 모든 사람이 주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산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없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떨기나무의 불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저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의 걸음을 떼자 그를 갈망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하며 그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다급히 그를 만류하십니다. 오지 말라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에 너의 신에,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을 신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떨기나무 곁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선 먼저 무엇을? 내가 신고 있는 죄의 신을 먼저 벗어낼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건 누군가는 죄를 무시하고 살고 누군가는 죄 때문에 근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갈망하고 살고 죄에 대해서 태도가 딱 양분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기에 내 삶에 벌어진 죄라고 하는 현장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죄의 신을 신고 있는 우리의 발을 내어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걸 간구하고 있는지. 성경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시작.
1: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0: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건 악이다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누리는 죄의 달콤함에 어느 순간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고요, 말하고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입을 함구시키며 그건 없었던 일인 것 마냥,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인 것 마냥 그냥 살려고 한다고요. 그럼 근데 그는 지금 자기의 삶에 취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죄인의 삶에 가까이 가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악과 공존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큰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은혜를, 그 임재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런데 어리석은 다윗은 그저 지나갈 수 있는 것만

0: 마냥 지나칠 수 있는 것 마냥 자신의 삶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더라고요. 혹 우리도 그러지 않은지.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인생을 살다가 찾아오는 더러움들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기도 하고 금방 후회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친구와의 만남의 자리에서 참 많은 어리석음의 행동들을 하고 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지나가 버리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아니 괜찮다고. 지금 밧세바의 손이 얼마나 따뜻한데 지금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 여러분, 누구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을 보내시고 죄를 지적하시죠. 감추었던 죄를 폭로하십니다. 때로는 이것도 복이라니까요. 다윗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저 나단을 끌어내 목을 쳐라! 이렇게 안 하고 그 나단의 외침 앞에 실제로 자신이 무릎을 꿇습니다. 시편 51편에 그의 고백들이 쭉 나오는데 발췌해서 3절만 읽어볼 거예요. 3절, 7절, 17절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우린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0: 아멘. 아멘. 이게 바로 펜둔테스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러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족식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평온하게 밥 먹고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다이아에 물을 떠서 그들 앞에 허리를 굽히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발을 내밀어라. 너희가 더러운 발로 지금 이 만찬의 자리에 서 있다. 근데 이 더러운 발로는요, 그 만찬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주님이 제 발 씻습니까?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부끄럽지만 감추었던 발을 내어밀 때 내가 씻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씻어주신다고요. 그냥 그 발을 쭉 내밀 때 그 세상에 먼지가 묻어있고 세상에 때가 묻어있던 그 발을 그분이 씻어주시고 그분이 닦아주십니다. 저는 예배가 그런 거룩한 세척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더러워진 옷들이 이곳에 올 때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어놓을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 허리를 굽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흰옷의 정결함으로 씻어주시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주님 앞에 내어밀면요, 내가 벗을 수 없던 죄의 신을 그분이 벗겨주시고 내가 씻을 수 없었던 내 발을 그분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한다고요. 그냥 내어미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교회 올 때마다 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었다면, 내가 어떤 정욕적 모습으로 삶의 얼룩을 남겼었다면, 내가 그것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무엇해야 돼요? 주님, 저를 씻으소서.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2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편 5절이에요. 준비 시작.
1: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0: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며 내 죄를 자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 그런 척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카락 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요? 근데 주님 우리 머리카락 다 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님은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에게 감추지 말고

0: 내어놓아라. 그래야 진짜 위로, 진정한 정결함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확약의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9절 읽어요. 준비, 시작.
1: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아멘.
0: 인정하고 내어놓는 이 애통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죄악도 능히 씻으실 수 있고 능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산에 올라와서 늘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더 깊이 부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실 수 있는 참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귀한 것을 결코 더러운 그릇에 담지 않으세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하지 좋은 재질의 그릇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릇이 정결한가 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은 그 위에 좋은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깨끗해지고 주님 때문에 많은 선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넘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 인생을 소망하면 아멘. 죄가 씻어지길 원하면 아멘. 죄가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의 견고한진 쓴뿌리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깨끗이 도말되기를 소망하면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예배 때마다 내 발을 쭉 뻗듯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애통하는 자의 마음의 예배를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또 하나, 복된 눈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떠올려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한결같이 시험을 당했어요. 유혹이 끊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이 성경에 표현되어 주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유일하게 울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의 눈가에 늘 촉촉함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눈물이 보여지는, 예수님이 우시더라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그들을 위한 눈물이시요.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은 유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울고, 때로는 헛되게 말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복 있는 눈물이 타인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구나.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그게 복 있는 눈물이구나. 그들이 스스로 울지 못할 때, 그들에게 있는 아픔, 그걸 바라보지 못해서 울지 못할 때, 그들의 마음을 대신 품고 대신 울어주는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이 참 복되지 않을까? 그게 예수의 눈물이었고 어느 순간 그게 바울의 눈물이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거예요. 20장 31절 32절의 바울의 표현에 주의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1: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0: 아멘.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해. 바울의 사역의 걸음이 처음엔 나 때문에 울었죠. 바울은 자기 자신 때문에 울었어요. 내가 사울로 살아가면서 예수의 복음을 핍박했던 자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명예욕의 희생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런 펑펑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를 위한 눈물이 말라버린 그가 새로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누구를 위해 울었던 겁니까? 그렇죠. 자신을 위해 울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영혼을 말씀 안에서 키워내려니까 그들을 향해 눈물이 솟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눈물밭에서 어찌 보면 크는 것 같아요.

0: 여러분, 사람은 그냥 크지 않아요. 사람은 그냥 크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줬기에 어머니가 울어줬고 아버지가 울어줬고 때로 영적 지도자가 울어주었기 때문에 뭐 했던 거예요? 지금의 이 모습,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눈물 중에 하나가 그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더라고요. 그를 위해. 여러분, 내 가족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하면 누가 울어줘야 될까요? 최소한 내가 울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내 공동체가,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울줄 모르는 공동체면 바울같이 3년을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하며 눈물로 목양했던 그 마음이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그런 모습 아닐까요? 저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 전후 다 파괴된 세상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이렇게 급성장하는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었겠냐고요. 전 근간에 70년대, 80년대 불같이 일어났던 한국 기독교의 힘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구국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큰 대형교회들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도 금요 철야는 구국기도회입니다. 한 명, 두 명 나와서도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누군간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점점 많은 양극화, 지역감정, 그냥 대립의 모습, 상생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적자 생존을 말하는 것 같은 이런 대립의 사회를 지금 우리나라가 홍역갈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작은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입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성경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1: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0: 아멘.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고쳐져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에덴으로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이 하나님이 복주시는 가나안으로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해야 된다고요? 나를 낮추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준비 시작.
1: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0: 아멘. 성경에요, 주님의 눈물병, 눈물을 담은 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눈물방울을 주님은 소중히 여기시며 그 눈물을 화답의 증표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주님은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 울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마음을 담았기에 눈물이 아름다운 곡식단이 돼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627-9182 02-627-9182번 주양감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주함교회 성철민 목사님입니다.
1: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기업들이 다시 일어나는 나라, 노동자들이 힘을 다해 일어나는 나라,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하는 나라, 일한 대로 수고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강수미입니다. 미국 켄터키주는 드넓은 초원에서 뛰노는 말들이 많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언젠가 이곳을 방문했던 한 목사님이 일행 목사님들에게 이런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고 해요. 세상에서 여기보다 말이 더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요. 웃음이 터져 나오면서도 왠지 모를 쓸쓸함이 모두의 마음속에 남았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전하고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수많은 말을 쏟아내며 살아가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는 교회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모임 속에 이 내 생각과 내 주장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이미 말씀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겁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내 키보다 더 깊은 침묵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일 겁니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소음을 잠재우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정결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수많은 말들 속에서 부대끼느라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잠시 나의 입술을 닫고 내 영혼의 뿌리를 주님 말씀 속에 깊이 담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침묵할 때 비로소 들려오는 주님의 다정한 음성이 오늘 우리의 하루를 가장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접속곡으로 피어워십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금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좋은 아침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성경의 무림 고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요일 이 시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제가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예 우리 장대진 아나운서가 대신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전을 드리고 있죠. 이 시간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래 여러분 야 진짜 말씀이 힘이 있구나 저렇게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나는 그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누군가는 이 말씀이

살아의 역사심을 저렇게 삶을 통해서 매일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요. 그리고 뭐 도전되면 바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부족합니다만 도전을 많이 받고 자극을 많이 받으면 그래도 언젠간 우리가 말씀 가까운데 나가겠죠. 네,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도전 받을 준비 되셨죠? 잠시 후에 오늘

예, 말씀 카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드리는 성경의 무림 고수는 항상 영상으로 제작이 되고 있어요.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 또 무림 고수 남겨주시면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링크 주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찬송 한 곡 듣고요. 계속해서 그럼 이어가 보도록 하지요. 아이빅밴드입니다. 일상.

0: 성경에 무림 고수를 찾아서. 네, 성경에 무림 고수 찾아서. 아, 참 매주 이런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제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은 저희 무림 고수 코너에 시편 낭독이라는 분야를 소개하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회복되는 간증들이 또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목사님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해서 목사님이 많은 시간 할애해서 또 그분들 만나고 시편 읽기를 그 사이에 많이 지도하셨다고 하는데, 아, 다시 한번 부산까지 이렇게 내려와 주셨습니다. 아, 그간 업데이트된 간증들과 또 시편 소리내서 읽기, 아, 하면서 느꼈던 또 여러분들 궁금하실 만한 점들을 세밀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악구 봉천곡에 숭실대학 방면으로 넘어가는 좌측,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왼쪽 길가에 있는 말씀세움교회 이태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반갑습니다.
0: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목사님.
1: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0: 사실 뭐 목사님 전화번호를 제가 공개한 것도 아니고, 네, 봉천곡에 넘어가는 길이란 얘기만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찾아오셨다면서요?
1: 네, 그냥 무림고수 출연 이후에 저희 교회 오고 싶다, 뭐 성경 읽는 거 배우고 싶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0: 아, 그러셨군요. 네. 상담도 많이 하셨고요.
1: 예, 예.
0: 그리고 요 문제부터 이제 해명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첫 출연하실 때 저희 뭐 유튜브 많이 와서 보시라고 썸네일 제목을 시편을 한 달만 소리내서 낭독해봐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그 이후로 한 달 넘게 낭독하신 분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1: 예.
0: 그리고 항의가 왔어요. 한 달 넘게 읽었는데 목사님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막 문의가 오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됩니까?
1: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읽으면 된다고 했는데,
0: 네,
1: 야, 나 3개월째다.
0: 예.
1: 근데 아무리 없냐.
0: 목사님한테도 연락이 와요?
1: 네, 그렇죠. 이제 문자로 오고 댓글 달고. 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둔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가 돌입니까?
0: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1: 네, 그렇게 문자 오신 분도 있고요.
0: 네.
1: 그 내용은, 제가 무림고수 2 간증할 때 시편 한 편 읽는 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어요.
0: 한 편 시편 낭독을 매일 하면서, 네, 우울증이 좋아진, 네, 분 얘기 나왔었죠.
1: 네, 뭐 그치. 근데 그분처럼, 네, 시편은 이제 많이 읽으면 좋은데 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0: 네.
1: 적게 읽어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쉽게 해결되는 분이 있고,
0: 네,
1: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분들은 어느 정도 기간은 거쳐야,
0: 네,
1: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0: 네. 사실 목사님 말씀세움교회 성도님들 또 일평생 지켜봐 오셨고, 또 시편 이 선포 읽기 관련해서도 많은 분을 지도하셨는데, 개인차가 분명히 있긴 있군요.
1: 당연히 개인차, 자라온 환경,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 달라요.
0: 네.
1: 뭐 정확한 루트는 있는데,
0: 네,
1: 그걸 이제 다 모든 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0: 네. 근데 네. 목사님

0: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한 달 정도 열심히 시편을 소리내서 낭독하다 보면, 읽다 보면, 하여간 자기는 느낀다. 뭔가 영적으로 달라진 것도 느끼고. 대신 어떤 장로님은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감동이 되더라.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1: 그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오늘 시편 이틀째인데, 네. 눈물이 펑펑 났어요. 그런 분도 있고, 네. 내가 이틀째인데 나는 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었어요.
0: 네.
1: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환경은 바로 좋아지지 않고요. 본인의 어떤 깨달음이 있고 그다음에 생각이 바뀌고 그럼 맨 나중에 환경이 변해요.
0: 네. 네. 결국은 뭐 변하는 방향,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으나 개인차는 있다. 하지만 본인이 먼저 달라진 건 느낀다.
1: 아, 그렇죠.
0: 네. 그리고 그동안 그 목사님께 개인적으로도 뭐 문자도 오고 어떻게 전화번호를 또 확인하셨는지 교회로 연락도 오고 해서 가장 많이 물어본 것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1: 왜 성경을 소리내 읽어야 되냐? 그게 많았고요.
0: 네.
1: 왜 특별히 시편을 읽어야 되냐? 그리고 얼마나 읽어야 되냐?
0: 일단 마지막 질문부터 솔깃하네요.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목사님?
1: 제가 볼 때는 시편을 이제 하루에 뭐 한 20편, 30편 읽는다고 치면
0: 네.
1: 읽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0: 네.
1: 한 50독.
0: 아,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1: 네, 한 50독.
0: 네.
1: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읽는다고 치면 1년 정도 읽으면 좋겠고요.
0: 네.
1: 만 성경에는 양이 많다. 뭐 100편, 150편 읽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은 한 100독. 한 6개월이면 읽을 수 있으니까
0: 네.
1: 그 정도는 하셔야 어떤 눈에 띄는 증상, 현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거는 뭐 성경에 딱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수많은 성도들 네. 시편을 보게 하고 이제 얻은 임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왜 소리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긴 네, 했는데 네. 그래도 그래서 질문이 오나 보죠?
1: 아니, 성경을 알아야지. 소리내 읽으면 하나도 모르는데
0: 네.
1: 소리내서 읽기만 하면 뭐하냐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성경을 눈으로 보면 이해는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 측면에서는 별 효과적이지 않아요. 반면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아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믿어져요.
0: 조금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1: 아, 그래서 성경은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내가 머리로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게 혼적인 작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잘 알기는 쉽지 않고요.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적인 부분들을 터치를 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건 차이가 있고 그 근본적인 차이는 소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0: 네, 네. 이것도 30년 이상 성경을 소리내서 봐오신 또 그 방향으로 목회를 해오신 목사님이 임상으로 또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실제 물어봤어요, 논문에서. 성경을 눈으로 보는 분하고 소리내 읽는 분하고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다 믿음에 도움이 됐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디에 도움이 되냐 물어봤더니 눈으로 보는 분은, 목독은 깨달음에 도움이 됐다. 그런데 소리내 읽는 분, 낭독하는 분은 어디가 좋았다냐 물어봤더니 영혼 몸이 다 좋았더라.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믿음이 좋아졌고 깨달음도 좋아졌고 행함이 나왔다. 근데 구체적으로 또 물어봤어요. 묵독과 낭독의 차이가 헤아림에서만 물어봤더니 묵독과 낭독할 때 헤아림이 어디가 좋았냐 물어보니까 이 묵독은 50% 정도가 좋았다고 그랬는데 낭독은 80% 이상이 좋았어요. 깨달음도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몸으로 다 낭독이 훨씬 더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0: 아, 결과적으로 깨달음도 깊어지고 또 이전에 안 되던 것들이
1: 그렇죠.
0: 행함으로 행해질 수 있는
1: 예, 행함이 나왔다는 거예요.
0: 믿음이
1: 예,
0: 생기는군요. 예, 예. 그리고 목사님 그때 많이 들어왔던 또 질문들이 일반 읽기와 소리내어 읽기가 이게 각자에게 처한 연단이라고 생각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1: 예.
0: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리내어 읽기가 특별히 큰 그 은혜와 힘이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설명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1: 제가 성경 읽는 분들을 이제 처음에 소리내 읽을 때 낭독할 때 상황이 어땠냐 물어봤더니 눈으로 보는 묵독하는 분들에 비해서 상황이 안 좋았어요.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다 연단인데 이 네 가지 연단에서 묵도하는 분들보다

0: 분들 때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처음에는 왜 성경 손에 읽었나 그 동기를 물어보니까 문제 해결 위해서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은 됐는데 나중에 다른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측면에서도 묵도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읽었는데 주님이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자신을 만져주신 거예요. 자신을 변화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했다. 그런 고백들이 가장 많아요.
1: 한마디로 소리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분들의 계기는 쉬운 말로 더 절박한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0: 그렇죠. 예. 힘든 상황에서 읽는 거예요. 갈 데 없으니까 또 그분들 많은 경우 보면 뭐 이런 표현이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국구를 뛴 분들이 많아요.
1: 무슨 말씀이세요?
0: 유명하다는데 조태는 기도원 뭐 다 가서 기도도 해보고 많은 거 해봤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 그러다 이제 성경 소리내는 말을 듣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환경이 변하는 걸 체험한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절박한 분들이 읽기도 하고 소리내서 읽었을 때 분명한 변화를 체험했다.
0: 예, 예.
1: 저기 무림고수 댓글창에도 지금 많이 소리내서 성경 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리 은혜 받고 있다고 간증들이 달리고 있거든요.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연락 온 그 사이에 또 업데이트된 간증들이 있습니까?
0: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이 났다, 회개가 됐다, 사랑하는 거 알게 됐다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는 내가 믿음이 없었다.
1: 아 이전에 없었는 것도 몰랐는데.
0: 네, 예전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었다. 성경 읽어보니까 아니다. 내가 정말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이 이거란 걸 알게 됐다는 분이 생겼고요. 예전에 성경을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해도 기도하고 돌았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다투고 그랬는데 성경 읽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1: 어허.
0: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사람 생각이 예수 관점으로는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1: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는 결단이 아니고요.
0: 그렇죠.
1: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0: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지고 또 하나는 뭐 가장 대표적인 거죠. 물질이 해결됐다. 근데 해결됐다는 게 돈을 벌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사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 뭐 마감 쳐야 되고 뭐 어디다 돈을 뭐 빌려서 막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방법이 보이지 않았는데 한 달 한 달 넘어가더라. 그리고 예전에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부도나지 않나 망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보고 이게 되겠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물질도 막아주시는구나 그런 간증이 많고요. 또 이제 이 건강 문제는 사실 얼마 전에 다녀간 분이신데
1: 최근 간증이네요.
0: 네. 그 표현은 이건 쉽게 생각하면 입 안에 아토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1: 아 본인 증상을 설명할 때
0: 증상이. 근데 병명은 분명히 제가 보니까 구강 편평 태선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1: 어이구.
0: 뭐냐 그랬더니 혀가 굳어지고 이제 코로나 후유증인데 맛을 모르고 그러니까 뭐 가족 식구들하고 나와서 밥도 못 먹고 아들 딸하고 밥 못 먹고 사람들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었는데 이분은 성경 읽은 지 한 3,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본인이 8, 90%가 발음이 좋아졌대.
1: 네.
0: 병원에서 이거 못 고친다고 하는 건데 8, 90%가 좋아지고 음식도 먹고
1: 아 입맛도 들어왔어요?
0: 네. 지금 뭐 너무 좋아서 이 며느리들이 어머니 식사할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예전에는 라면도 같이 못 먹었대요. 매워서.
1: 아.
0: 그러니까 뭐 일단 말도 안 되고 맛을 몰랐는데 그렇게 건강이 좋아진 그 현상도 있고요. 특히 그분은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1: 네.
0: 대화가 되고 며느리가 먼저 전화하고 어머니 얘기하고 아 이게 있을 수 없다. 이게 정말 몇 년 뭐 오랜 동안 숙제였는데
1: 지금 목사님이 잠깐 망설이셨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무슨 예화가 있었는데 그걸 좀 포장을 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음식도 잘 먹게 되고 관계가 안 좋았던 며느리와도 좋아지고 그게 이제 내가 좋아져야지 결단한 것도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에이. 그런 풀리는 일들이 일어나는군요. 에이.
0: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좋아졌지, 물질 좋아졌지, 관계 좋아지지, 건강 좋아지지.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간증 나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분은 간증거리가 많은 분이었어요.
1: 어쨌든 뭐 성경 소리내어 읽기에 관련된 간증

0: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네요. 개인차는 네, 있지만 네, 반드시 네. 역사와 회복은 일어난다. 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장로님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꼭 시편만 너무 일종의 편식처럼 강조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는가 이런 또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1: 그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은 시편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물론 무슨 예수님이 인용하니까 구약이죠. 네. 시편이고 시편은 반 이상을 다윗이 적었고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늘 전쟁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무슨 끔찍할 정도로 막 잔인할 정도로 막 적었어요. 막 죽여라 그리고 저주하고 뭐 저주시라고 하는데 시편이 좋은 이유는 다윗이 기록하고 영적인 비밀들이 많아요.
0: 영적인 비밀.
1: 영적인 비밀들. 늘 전쟁하면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들이 실제 싸우고 죽이는 것지만 잘 보면 영적 싸움이에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의 문제니까 영적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 하는데 실은 영적 싸움 잘 못하거든요.
0: 네.
1: 성경을 혼으로 많이 봤어요. 알려고. 그런데 시편은 정말 백독해도 잘 몰라요. 시기 때문에 응축됐고. 그래서 시편이 영적인 뿌리다. 제가 집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생으로 보면 국어, 영어, 수학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성적 안 오르고 시편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0: 시편이 필수 과목이군요.
1: 네, 그렇죠. 전공 필수.
0: 네. 성경 66권 물론 다 귀하지 않은 책이 없으나 시편 말씀이 영적인 정말 응축된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시편이다.
1: 그리고 또 시편을 보면 다른 복음서를 본다든가 뭐 창세기 뭐 출애굽기 보면 알고 은혜는 되는데 회개가 잘 안 이루어져요.
0: 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경험상으로
1: 그렇죠. 그리고 은혜는 되고 알아지죠. 그런데 시편은 모르는데 회개가 돼요.
0: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100% 깨달아지지 않아도 내 영을 터치하게 되는군요.
1: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제가 볼 땐 성경 전체가 다 영의 부분이지만 시편은 특별히 영적 싸움과 관련된 영의 기도거든요. 네. 다시 기도잖아요. 죽을 것 같은 상황, 다 버림받은 상황에서 살아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시편 읽으면 그게 내 기도가 되고 회개가 나요. 근데 그건 정말 야, 시편만 읽으면 회개가 되냐? 써있진 않은데 다윗의 시를 예를 들면 다 죽을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 이기가신다. 그런 고백들이 시편을 통해서 거의 많이 일어나고 시편을 보면 죄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다윗은 많은 문제 있을 때 내 죄 때문에 그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런 표현을 쓴 것처럼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니까 제 경우도 봐도 회개가 많이 생겨요.
0: 목사님 개인적인 간증도 그렇고 시편 낭독을 권했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회개가 터지는 결과가 나오더라.
1: 그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0: 네.
1: 목사님 제가 20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 읽고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0: 아하.
1: 근데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내용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몰랐다. 근데 시편 읽으면서 본인이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죠.
0: 네. 자, 오늘 말씀 세운 교회 이태재 목사님 모시고, 지난번에 뭐 처음 목사님의 옛날 간증을 또 듣기 원하시는 분은 저희 극동방송 무림고수를 찾아서 옛날 이태재 목사님 편을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여러 간증들 또 질문들을 모아서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낭독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데 성경을 손에서 읽다 보면 나도 모르는 잊어버렸던 상처 그다음 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거 왜 그럴까요 목사님?
1: 지금 그 무림고수 시작할 때 우리 네. 지사장님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하셨어요.
0: 네.
1: 그거 보면 하나님 말씀의 상태와 그 동사를 설명했어요. 어떤 일이 있는지 그거 보니까 예리에서 찔러 쪼갠다. 그래서 나타난다, 드러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0: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네. 제가 읽어드렸죠.
1: 네.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찔러 쪼개고 판단하고 나타나고 드러난대요. 그 드러남이 이 현상인데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실은 우리가 이제 빛과 어둠으로 보면 빛보다는 어둠이 많잖아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던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에 들어오니까

0: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과 같이 내 안에 있는 사망이 나가요. 또 주님이 더 강한 자로 역사하니까 나를 잡고 있던 강한 자 사탄이 물러가요. 그 현상 드러남인데 이런 제가 댓글이나 이 문자를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제가 불면증이 있었는데 성경 좀 읽으니까 잠이 잘 오더라.
1: 그런 분들 여러 번 보고 있어요. 네,
0: 그런데 이젠 잠이 더 안 와요.
1: 잘 왔었는데.
0: 네, 잘 잤는데 이제 안 와요. 소화력이 별로 안 좋았는데 소화가 잘 되다가 이젠 소화가 안 돼요.
1: 잠깐 좋아졌다 다시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0: 머리가 더 뽀개질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드러남이라는 건 내가 들었는데 계속 드러남으로 믿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드러남이거든요. 그 뭐냐면 처음에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나가면서 잠시 좋았다가 어둠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 얘기를 들면 잠이 잘 들었는데 불면의 현상이 더 나타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성경 있는데 오른쪽 발가락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 대학교 때 한탄강 MT 가서 거기 백사장도 안에 모래밭이 아니라 뭐 자갈밭인데 축구하다가 발을 삔 거예요. 축구도 안 씻고 하다가. 근데 뭐 한탄강에서 병원 갈 수도 없고 그냥 퉁퉁 벗다가 그냥 아물었어요. 병원도 안 가고. 또 가면서 하니까 그게 터진 거예요. 그때 다쳤는데 그냥 붓기가 빠져서 그냥 몰랐죠. 근데 약간 발이 약간 이렇게 쉬었거든요. 삐뚤어졌는데 그게 또 아파진 거예요.
1: 야, 그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0: 몇 년 전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나는 치료 안 하고 괜찮았고 넘어갔는데 말씀이 들어가면서 거기를 찔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치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1: 그래서 계속 성경을 선포하고 낭독하다가 그것도 좋아졌나요? 결과적으로.
0: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아진 거죠. 제가 이제 속이 안 좋아서 소화를 잘 못 시키는데 뭐 잘 먹으면 설사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소화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1: 네.
0: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 제 경우는 드러날 때는요.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두통약 먹어야 돼요. 제 경우는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먹은 약까지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게 드러남이 하나님 빛이 들어가서 어둠이 나가게 하는 현상이니까 주님이 고치신다. 그런 확신이 들었고요. 그게 드러남이에요.
1: 그러니까 성경을 소리나서 읽다가 나타나는 뭔가 좀 어려운 일들,
0: 안 좋은 일들,
1: 부정적인 현상은 거기에 이제 굴하지 말고 끝까지 성경을 계속 선포하고 읽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좋아진다. 거기에 이제 굴해서 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0: 그렇죠. 그때는 계속 읽으시면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자분들 그 요리할 때 오징어나 뭐 이렇게 배 갈르면 먹물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요리하려고 배 갈라서 먹물 나왔는데 아이 더러워 하고 두면 그냥 더러운 상태 계속 되잖아요. 그냥 계속 물로 몇 번 씻어내면
1: 뜯어내고
0: 깨끗해져요. 꾸준히 읽기만 하면 언젠가 좋아진다.
1: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어나가다 보면 기도생활이 변한다거나 전도생활, 예배생활, 기본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이나 체질이 완전 달라진다면서요.
0: 이제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성경 읽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1: 그런 사람이 있어요.
0: 있고 또 하나는 그럼 기도는 안 하나요? 성경만 있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주세요 이라는 기도를 못하게 해요. 유치해서 지금 다 주셨는데 뭐 또 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기도 내용이 줄어서 기도 내용이 바뀌어서 기도 시간이 줄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기도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점점 나오게 되는 거군요. 내 욕심과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기도가 줄어들고.
0: 그렇죠. 내용이 변하고 또 이제 그 기도의 권세가 세지니까 옛날엔 1시간 기도해야 응답받았다. 그럼 뭐 30분 기도해도 응답받고 또 성경 읽어야 되니까 기도 시간도 의도적으로 줄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는 줄고 바뀌어요.
1: 교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달라진다고요, 목사님. 성도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그 교회 성도 봐도 저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려요.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얘기 안 해도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를 하는 교회 특징은 설교 시간이 길어요. 찬양 시간이 길고 제 경우도 한 1시간 설교

0: 했거든요.
1: 예배 시간 한 시간 설교하세요?
0: 설교 한 시간.
1: 네. 성도님들이 자꾸 시계보고 밥 먹어야 되는데 안 그러세요?
0: 못 앉아 있는데 성경 읽는 분들은 벌써 한 시간 지났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경 안 읽는 분들은 못 앉아 있어요. 줄여서 못 앉아 있고, 막 점이 쓰듯이 못 앉아 있는데 성경 읽는 분들은 한 40분 정도는 느끼시는 것 같아요. 벌써 한 시간 지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더 집중이 되고 예배에 대한 어떤 그 영향권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1: 네. 그리고 우리 일평생 우리 마음의 숙제는 성경 보는 것,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 전도잖아요. 네. 근데 성경을 이렇게 계속 선포하면서 읽으면서 하시는 분들은 전도도 더 잘하게 된다면서요.
0: 제가 이제 논문에서 보니까 전도 왜 했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의무다.
1: 목사님이 계속
0: 그렇죠. 하시잖아요. 전도하라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전도 대상도 정해져 있는데 성경 소리내 읽으면 알아서 전도하고요. 전도 대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바뀌었냐 보니까 가족과 지인이 많이 늘었어요. 그 옛날에는 가족이나 지인한테 전도 못했거든요.
1: 사실은 내 생활을 제일 잘 아는 가족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쉽지 않죠. 네.
0: 모르는 사람한테 편하게 했는데 지금은 가족과 지인들한테 전도를 많이 해요. 이유가 뭐냐. 예수 믿어야 되는 걸 확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내가 변한 건 아니까 가족한테 전하게 됐고 이 뭐 야구할 때 타율처럼 옛날에 10명 전도하면 한두 명 교회 올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10명 전도하면 한 뭐 서너 명.
1: 이게 지금 목사님 개인적인 체험뿐만 아니고 성경 읽기를 같이 하셨던 많은 분들이 그렇죠. 같이 경험하고 있는
0: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1: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성경은 안 볼 이유가 없네요, 목사님. 특별히 소리 내서 성경을 그렇죠. 안 볼 이유가 없네요.
0: 그 다른 거 할 시간이면 성경 읽는 게 훨씬 좋죠.
1: 예.
0: 훨씬 효과적이죠.
1: 왜냐면 사실 우리 할 일이 다들 많잖아요. 지금 초등학생들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할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해야지, 이거 하고 해야지 하지만 사실은 성경 보는 게 최우선순위가 되는 게 시간 아끼는 길이네요.
0: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제 성도한테도 시간 나면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된다.
1: 아하.
0: 숙제하듯이 해야지 그냥 뭐 마음 편해서 뭐 하고 싶으면 하고 그 정도는 아니고 이건 생명이다.
1: 아.
0: 인생이 바뀌는 건데
1: 네.
0: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30편 읽다가 50편, 100편 늘리면요. 댓글 보면 거의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성경 양을 늘렸거든요. 더 읽고 싶대.
1: 아 그렇게 됩니까?
0: 더 읽고 싶고요. 더 읽어진대요. 그러니까 본인 좋은 걸 아는 거야.
1: 네.
0: 다만 읽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성경 읽는데 뭐 죽을 때까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마 초창기 성경 읽는 2-3년이 20-30년을 먹여 살려요.
1: 야.
0: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읽으셔야지 나중 되면 바쁘기도 하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 많이 못 읽어요.
1: 저는 지금 목사님 정도 되면 그냥 성경을 아무 때나 늘 보시고 술술 읽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숙제하듯이 성경을 보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감동이 되네요.
0: 그렇죠. 억지로 내서 읽어야죠.
1: 목사님도 그렇게 하세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리에 앉아서 읽어야지 하다 보면 못해요.
1: 시간 나오면 보는 게 성경이 아니다.
0: 아, 아니에요. 내서 보셔야 돼요.
1: 목사님 교회에도 자영업 하시는 분 있고 네.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말씀세움교회 성도들의 성경 읽는 패턴은 어떻습니까? 그럼 언제쯤 보통 시간을 내서 보나요?
0: 네. 제가 만약 30편 예를 들어도 한 번에 30편 다 못 읽을 경우가 많아요.
1: 그렇죠.
0: 시간 내서 읽는데 아침에 거의 못 봐요, 실은.
1: 아하.
0: 출근하기 전에 볼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1: 네.
0: 저 같은 경우는 출근해서 봤지만 출근하기 전에 못 보고 생활하다가 오전에 잠깐 시간 내서 10분, 20분 읽으면 되고 오후에 읽고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 숙제하고 주무시면 되지. 그러면 뭐 30-40번은 충분히 낼 수 있죠.
1: 그러니까 이제 뭐 알람 맞춰놓고 뭐 약 먹듯이 이 시간은 내가 성경 보는 시간이다. 숙제하듯이라는 표현에서는 와닿았는데
0: 숙제처럼.
1: 매일 힘들지만 숙제하듯이 꾸준히 그 시간에 우선순위를 떼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저희 무림구사 애청자님들은 뭐 이제 소리내어 읽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모르는 분은 이제 거의 없지 싶은데 처음 지금 목사님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부터 성경 보겠습니다 하는 분들에게 목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권면을 주시겠어요?
0: 일단 성경은 그냥 소리내 읽는 거고요. 알려고 읽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읽는 것이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좀 제가 볼 때 비교 불가예요. 성경 소리내서 읽을 때 시편을 많이 보면 좋은데 나는 성경 1도도 못했다 그런 분이면 1도 하시고

0: 편하게 읽어가지고. 네. 그다음에 시편 읽으시면 돼요.
1: 그러니까 시편만 강조하는 건 아니다. 아, 보고 싶으면 다 보시라. 창세기도 보고 요한복음도 보고.
0: 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시편 언제까지 봐야 되냐. 그래서 제가 봐서 시편 어느 정도 읽었냐 보면 제가 잠언 정도서 읽고 구약신약 읽으라고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시편 안 보면 나중에 보기 힘들어요.
1: 네.
0: 그러니까 구경 쓰니까 뿌리니까 처음에 시편 많이 읽으라는 거지. 난 꼭 일도 해야 되겠다. 그럼 일도 하시고 편하게 네. 읽으시면 돼요.
1: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네. 하지만 기왕에 처음 성경 보기를 결단하셨으면 시편부터 보시라.
0: 네.
1: 그럼 몇 독 정도 하라고 권면드릴까요?
0: 시편?
1: 네.
0: 하루에 있는 양이 적다, 뭐 20편, 뭐 30편, 일주일에 1독 한다 그러면 한 50독.
1: 10편 전체를 한 50번 네. 정도 읽어 나가겠다.
0: 네. 1년.
1: 1년에.
0: 난 한 100편 정도 읽는다. 그러면 한 100독.
1: 네.
0: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근데 성경 읽을 때 중요한 것은요.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에서 연단 받다가 이제 고난 중에 성경을 많이 읽는데, 문제 해결로 읽으면 더뎌요.
1: 아, 내가 이 성경을 보면 내 돈 문제가 해결되겠지. 자녀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0: 네. 그게 될 수는 있는데 더뎌요. 하나님 주님이 내가 물질이 없는 거, 몸 아픈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1: 네.
0: 근데 주님 안 해주신 거예요. 내가 20, 3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럼 제 표현으로 보면 그건 앞으로 20년 더 기도하면 될까? 몰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안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돈을 줘도 때가 아닌 거야. 그래서 돈을 안 줘요. 주님 원하는 건 내가 변했으면 좋겠다. 시편 107편에도 보면 주님이 힘들 때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시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우리를 고치시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1: 아멘.
0: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를 고쳐라. 내가 너를 고치고 문제 해결해 주겠다. 구원은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목적이 아니고
1: 네.
0: 내가 지금 변해라.
1: 예.
0: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문제 해결에 집중하시면 문제 해결이 더뎌지니까 나도 힘들어요. 문제 해결 두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알아야 되겠다. 내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라고 성경 읽으면 내가 죄인됨을 느껴져요. 그리고 회개하면 주지 말래도 지금 주시네.
1: 야, 이거 저도 사실 무림구수 진행하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워낙 드라마틱한 간증이 많으니까 아, 성경을 열심히 봐서 나의 문제를 풀어보리라. 자녀를 잘 키워보리라. 이 건강을 회복시켜보리라. 사실 뭐 그런 목적으로라도 안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만은 목적 자체를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나를 저를 잘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복되는 걸 목적으로 먼저 삼아야 되는 거군요.
0: 아, 그렇죠. 또 우리가 이심 있는데 성경을 봐도 인간 중심으로 많이 봐요. 그 제가 다니엘 얘기 많이 하는데 다니엘 정도 돼서 야, 30일 동안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기도했잖아요.
1: 네.
0: 정말 그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1: 네.
0: 주님이 사자굴 안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정도 했으니까 사자굴 안 들어갈 거야. 근데 주님은 처박아 놓아요.
1: 어허. 그러네요.
0: 그 주님은 너 들어가면 건져줄게.
1: 야.
0: 우리는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1: 우리는 사자굴에 안 들어가야 기도응답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죠.
0: 주님은 들어가면 내가 빼줄게. 그 내가 우리 성도한테 그래요. 우리 사자굴에 들어 던져 놓으면 사자굴에 바닥에 닿기 전에 우리 죽을 거다. 심장마비 일으켜서. 으악! 하고.
1: 네.
0: 또 분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믿음 지켰는데 왜 나를 사자굴에. 그 우리 생각은요. 인간의 그 해결책은 안 아프고 안 다치고 고난 없이 가는 건데 주님은 고난 통해서 내가 영광 시켜줄게. 그래서 그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문제 해결로 하면 이게 유기고 표면이니까
1: 네.
0: 더디고 주님은 나를 만져주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문제 해결의 목적 삼지 않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나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쪽에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죠.
1: 알아서 다.
0: 네. 우리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주셔요.
1: 네. 목사님 30년 넘는 목회의 결론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먼저 구하면 주님이 나를 알아서 회복시켜 주시고
0: 아멘.
1: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신다고 지금 선포하셨습니다. 목사님 또 부산까지 내려오셔서 이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늘을 계기로 시편 읽기, 성경 소리내 읽기를 아마 힘쓸 것 같습니다. 우리 무림구수 프로그램에서 소리내야 성경 읽기에 처음 이렇게 강조를

0: 하신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이태재 목사님 오늘 부산까지 오셔서 또 귀한 은혜의 간증 나눠주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 네, 성경의 무림고수 앵콜 방송입니다. 이태재 목사님의 오늘 무림고수 다시 듣기 필요하신 분들의 샵 9330 단문 50원 3분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무림고수 남겨주시면 다시 보실 수 있는 영상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도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대전 충남을 넘어서 청주 충주까지 충북 지역에 전파가 흘러가는 원년입니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에 더 넓어지고 커진 사역들을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실 기도원 300용사 프로젝트 참여 원하시는 분들의 또 많은 기도와 후원 예 동참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번 한 주간 주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예배 승리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삼성성결교회 박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때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짐승보다 못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는 아닐 겁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라고 해서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에게는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합시다. 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 더 가치 있고 복된 인생길을 걷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데, 우리 교회가 더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 부흥의 역사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흥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심으로 내 영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영적인 기름부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삼성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이 역사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기름부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발점이요,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기다리고 원하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주어졌던 역사가 부흥의 역사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그들로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땅끝까지 임하는, 그리고 이 세계 온 민족에게 임하는 부흥의 역사가 그들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현상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 이 일들은 다른 일이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승리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성령 받는 것이 어렵다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받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선물을 누가 나에게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왜 주십니까? 이런 말 하기보다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 같은 사람이 성령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 나는 안 돼. 나는 성령 받을 사람이 못 돼. 내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십니다. 어떤 꿈?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세요. 요엘서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선지자나 제사장,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그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역사입니다. 믿는 자에게, 기대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차별 없이 임했던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기대할 때 우리 가운데 이 동일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받으려면 오래 걸린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야만 우리 가운데 주어질까요? 내가 몇 년 동안 성령의 역사를 구했는데 내가 왜 체험이 없을까? 낙심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는요, 성령 충만함 받은 것에 대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오해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시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려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성령시대입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이미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교회 가운데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있자 당연히 성도들이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들이 구할 때 즉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할 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정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심지어 물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열려진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준비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워진 것에 채워지는 것을 말하지요. 여기 지금 컵이 있습니다. 컵에 다른 것을 채우려면 비워줘야 합니다. 예전의 것, 있던 것을 버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곳에 새로운 것을 채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비움, 비워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 것이 가득하고 염려, 근심, 시기, 질투, 욕심, 이 세상 것들이 가득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성령이 거하실 공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하다면,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하다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우선 먼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씻고

버리고 비운 다음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새로운 것을 채워야 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의 명할 때 빈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비워져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떠다줄 때 그 물이 최고의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빈 항아리 여섯의 물을 채운 것이죠. 엘리야 시대에 신학교 학생 한 사람이 죽고 그 부인이 어려움 가운데 처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빈 그릇을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아진 빈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에 채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으려면, 충만케 되려면 우리의 심령이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결혼 주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요. 그 다음에 신부가 신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입장하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그 신부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의 손을 사위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어떤 순간일까요? 지금까지는 내 딸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딸로 그 딸을 보내는 겁니다. 내게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죠. 어떻게 내가 내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 딸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내 딸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결혼식을 한 순간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딸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내 것을,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내 자아가 가득하다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짚고 잡고 있는 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세상 것이 가득하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던 것, 내가 쥐고 있던 것,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일 때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득한 것을 쏟고 새로운 역사를 채우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비움의 상태가 필요합니다. 아직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은혜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비울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내 빈 것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많은 것을 비우고 준비된 그릇이냐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시고 계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채울 수 있는 빈 그릇이 얼마만큼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이 얼마만큼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공간이 크냐 작으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간 안에 어떤 것이 채워져 있느냐지요. 여러분, 우리의 공간 안에, 우리의 삶의 공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은혜의 공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내려놓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세상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가던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세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뭘까요? 내가 붙잡고 있던 세상 것을 놓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끌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

0: 그들은요 다른 것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붙잡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기대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구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목이 마르면 차를 세우고 물을 사든지 물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나를 내려놓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영적인 갈급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비결은 다른 비결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좋고 더 복되고 더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역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시대는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사모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왜 성령의 역사가 없을까요?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요?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성령의 역사가 왜 없을까요? 내 안에 비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깨끗하고 은혜 받을 도구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빈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깨끗이 하고 여러분을 비우는 세상 것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의 역사를 누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움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삼성선결교회 박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632-7771, 042-632-7771번 삼성선결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아프고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괴롭고 슬픈 일을 만났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힘든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을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일어나 밥을 먹으십시오. 일어나 물을 마셔주십시오. 고생한 나, 애쓴 나, 아픈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겨운 나를 격려해 주십시오. 좋은 옷을 입히고 좋아하는 맛난 음식을 먹여주십시오.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고 돌봐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사모님이 다가오시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술 담배 먹으면 되겠냐고. 그래서 극동 방송 106.9 메가에서 주파수를 제 차에다 맞춰주시더라고요. 이걸 듣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 맞춰준 이 여섯 가지 번호가 있는데 1번에다 맞춰주셨는데 1번을 눌렀어요. 그냥 눌렀는데 극동 방송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방송을 듣고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극동 방송을 듣게 해주셔서. 그게 20년 전 얘기.

0: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거래처 사모님의 권유로 극동방송을 듣게 된 박천수 집사님,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입니다.
1: 네, 저는 동탄의 남서울 미랄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지금 사는 곳도 동탄입니다. 그리고 정정남 목사님이 치무하시는 아주 좋은 교회에 있습니다. 박천수 집사라고 합니다. 다닌 지는 지금 2년뿐이 안 돼가지고요. 아주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스스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입니다.
0: 모태신앙이었지만 많은 방황을 했던 박천수 집사님은 아내 이숙현 집사님을 통해 믿음의 자리로 들어옵니다.
1: 저는 모태신앙이지만은 참 많이 방황을 했고 하나님 없이 청년 때도 그렇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 이숙현 집사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이숙현 집사를 거기에 5살 때까지 많이 방황하다가 제가 회심을 했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때 교회 가는 게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거기 다른 분들처럼 막 이렇게 방언의 은사 뭐 이런 건 안 받았지만은 그 마음에 정말 십자가 부활을 이제 믿게 된 거죠.
0: 아내의 간절한 기도와 간곡한 권유를 통해 또 극동방송을 들으며 신앙을 회복한 박천수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1: 그 어려운 시절, 물질적으로 힘든 시절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시고, 첫째, 그리고 이제 11조 생활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이렇게 자꾸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이렇게 거래처가 늘어나고 또 뭐 뛰어먹고 이렇게 도망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거래처를 주시더라고요.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담배술도 한 번만에 끊었어요. 제가 생각도 안 나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틀어놓고 운전하고 사무실에서 또 틀어놓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또 아내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했구나. 그동안 내가 말한 게 잘해준 게 아니고 사람한테 상처를 말로써 많이 줬구나. 우리 애한테도 상처를 많이 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하여튼 극동방송 들을 때부터 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속을 한 번도 안 새기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스스로 알아서 진짜 신경 한 번 안 쓰고 이렇게 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가지고 키워주시더라고요.
0: 애청자라는 말 그대로 극동방송을 사랑하며 듣는 박천수 집사님은 소망의 기도를 특별한 시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있었습니다.
1: 소망의 기도에 제가 이제 부탁했던 것들인데 지금 우리 거래처 사장님 중에서 이명주 사장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장로님이신데 쓰러지셔가지고 뇌경색을 쓰러지셔가지고 두 달 동안 의식이 없었는데 깨어나셨대요. 깨어나셔가지고 지금 사람을 다 알아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달 만에. 이건 진짜 중보기도단이랑 소망의 기도에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려주신 거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방황하던 영혼이 극동방송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섭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의 이웃이 소망의 기도, 이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 건강이 회복됩니다. 이 모든 사역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극동방송에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이숙현 집사, 나랑 결혼해서 정말 고생이 많았지만은 지금 이렇게 같이 살면서 같은 교회 다니면서 또 같이 예배를 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내가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말씀으로 기도로 잘

0: 인도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졸업할 때까지는 교회 잘 다니고 그랬지만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을 평생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아들 됐으면 좋겠어. 사랑해.
1: 박천수 집사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분, 아내와 아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박천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0: 고은진 자매, 이제 결혼을 한 조카 며느리인데 애도 하나 있고 어린애가 하나 있고 근데 갑자기 발병을 한 거죠. 몰랐다가 한국 의사가 급하게 기부를 하라고 건면을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이제 1차 항암 치료를 끝나고 이제 2차를 기다리고 있죠. 좀 완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3년 전에 이제 이렇게 눈에 내피세포가 없어져서 이제 한쪽 눈이 이제 보이지 않고 다른 쪽 눈으로 이렇게 잘 다니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다면은 이 눈이 다시 맑아지기를 원하고요. 시신경은 살아있다니까 그래도 맑아지기를 원하고 또 이제 다른 병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병들이 좀 이렇게 잘 지금같이 유지가 되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정도는 더.
1: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 박천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대전 극동방송에 1년의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대전 극동방송 기드온의 300용사 모집 프로젝트. 오늘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한 구절로 많은 이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찬양 한 소절에 누군가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영혼들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극동방송 사역의 열매이며 또 증인입니다. 특별히 대전 극동방송은 올해 청주와 충주 지역에 중계소를 세웠습니다. 70년 동안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지 않았던 충북 지역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설립하고 충청 전역을 복음으로 덮는 거룩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과 헌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대전 극동방송에 1년을 지켜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300명의 동역을 기다립니다. 충남 지역은 물론이고 충북까지 이어진 대전 극동방송의 전파가 2026년을 넘어 2027년에도 막힘없이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의 천만 가천권을 책임져 주실 300명의 후원자, 그 복음의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그 귀한 헌신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후원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블레싱 기도회가 열립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대표곡 섬김과 하늘을 봐 그리고 은혜를 부르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세상의 유혹과 중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다음 세대로 세워지도록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블레싱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대전 전화 042-828-9에 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에서 열리는 중보기도 블레싱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받고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가져옵니다.

0: 이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 선교연합회가 6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대덕 한빛교회에서 2026 대덕연 여름연합 신앙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1907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 선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54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님,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 예향선교회 박순애 전도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제3회 한남대학교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 중창, 밴드, 듀엣, 솔로, 워십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CCC가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 청년 원데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달빛마을 김상진 목사님 등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전문 강사와 사역자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CCC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대전 해몬수양관에서 DFC 1318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캠프로 진행되며 교사를 위한 강의와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자들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평안교회에서 2026년 여름성경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코기토 차일드 연구소 박진희 소장을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일학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에 위치한 보은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충북노회 교회학교 제9회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중앙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더감동에 위치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 원례기도회를 엽니다. 병원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논산한빛교회가 6월 19일 아프리카 단기선교를 위한 라마나욧 부흥성회를 엽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복음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에 위치한 나무숲교회에서 제13회 말통축제를 엽니다. 레제나 하우스 대표 조상현 말통 목사님과 함께 룻기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통독하며 각자 준비한 반찬과 간식으로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제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0: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업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쨍하니 오세요. 포근히 오세요. 당신이 오셔야 우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은혜의 햇살 같은 방송.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싱크홀 현상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0: 네네.
1: 멀쩡하던 도로가 갑자기 푹 꺼져버리는 무서운 현상 말입니다.
0: 네 그럼요.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잖아요.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땅이 주저앉아 버리니까 무섭더라고요.
1: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결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흙이 쓸려 내려가고 그렇게 도로 밑에 빈 공간이 생기고 또 그 공간이 커지면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라고 합니다.
0: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소한 문제를 방치하거나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결국 우리 삶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되잖아요.
1: 그렇습니다.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어느 정도 허용한다든지 재미로 한번 해본다고 하면서 죄악에 손해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0: 네.
1: 하지만 어둠은 결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슬그머니 이 우상을 끼워 넣어서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0: 네. 사단의 세력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떠나게도 만들지만 우리 신앙에 우상을 슬쩍 끼워 넣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네.
0: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가 없고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함께 참여할 수 없다고 말이죠.
1: 그렇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양다리도 주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 아닐까요?
0: 네.
1: 죄에 대해서만큼은 양보 없이 단호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는
1: 아멘,
0: 거죠.
1: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나눕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